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1: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화장 전에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차.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1.

0: 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 경복
2: 기업이 잘 되는
1: 경복
2: 천재력을 전문가로
1: 경복
2: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이 찬양이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철로역정 OST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Be Thou My Vision 보내드렸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여러분의 찬양 신청

명곡도 전해드리는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방송 중에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하나 둘 하나 둘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보내실 때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또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찬양으로 좀 더 시원한 느낌 가지실 수 있게 초롬의 찬양 바다 같은 주 보내드리고요. 폴라리스님께서는 오늘 예배드리고 홍천기도원으로 전교인 수련회 떠나신다고요.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수련회 다녀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잘 다녀오십시오. 전교인이 이렇게 함께 수련회를 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한웅재의 고마운 사람들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김명선의 내 하나님은 함께 할게요.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제임스 패커, 캐롤린 나이스트롬의 아직 소망이 있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소망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심오한 진리는 소망이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의 미래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을 기대하고 행복한 일들을 꿈꾸며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나쁜 일은 끝나기를 바라며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를 동경하는 것은 숨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목자로서 성도를 매일 보살피시며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항상 그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성령으로 성도 개개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매일의 삶과 소망이 없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 확실한 약속을 근거로 가장 좋은 것이 올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소망은 쉽게 부러지고 죽는 어린 묘목과도 같습니다. 욥은 잿더미 가운데 앉아서 병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며 심신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셨다고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우리는 약속된 모든 것을 받기를 열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믿는 자일 뿐만 아니라 소망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장려한 문체로 이렇게 말했죠. 소망은 인간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나니 인간의 현재는 결코 복되지 않으나 미래는 늘 복되기를 원하도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어지는 곡 주찬양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네요.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캔디 피어슨 쉘튼의 찬양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He leads me.

To be like thee,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마크 밀러의 찬양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052번, 오늘도 덥네요. 출근합니다. 휴가가 없어요. 팔이 아파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서 일하러 갑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팔도 아프신데 또 일 나가셔야 한다는 게 안타깝네요. 오늘 좀 시원한 곡으로 선곡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좀 시원함이 느껴지시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덥지 않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개구름님, 교회 가기 전 은혜로운 찬양 찬송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3186번, 저는 생후 100일부터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의 삶이죠. 그로 인해 10대 중반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지내던 중 36년 전 여름 수양회에서 주님을 만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고 오늘도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오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고백 신청해 봅니다. 그러시군요. 이 찬양이 그러면 3186번님의 고백,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고백.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할 준비를 하고 찾아오고 계시니까요. 다윗과 나달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동근님께서 오늘 여름성경학교 2일차 우리 아이들이 신나고 행복하게 잘 놀면서 그런 와중에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셨고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청해 주셨어요. 양아인의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이고요. CBS 노컷뉴스 듣고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4: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5: 공정하게
6: 함께
5: 새롭게
6: 마음껏 꿈꾸자.
5: 경기도에서
7: 꿈꾸자. 경기도에서.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17 전당대회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순회 경선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0: 오전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순회 경선 합동 연설회를 이어간 뒤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 지역 연설회가 끝나면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제 충청권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신승한 김민석 후보가 여세를 몰아 2연승을 할지 부산 지역의 조직력에서 우세한 것으로 관측되는 정청래 후보가 반전 모멘텀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루, 29일과 30일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을 만나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습니다. 이어 31일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남미 핵심 3개국 순방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프랑크푸르트에선 동포들을 만나 간담회를 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열사병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열사병 환자는 2020년 1,073명에서 지난해 5,529명으로 208.4%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의 병원 내원 일수는 4,068일에서 1,725일로 163.6%, 요양급여 총 비용은 10억 7천만 원에서 40억 4천만 원으로 277.3% 급증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일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통화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떠한 침략이나 영내 국가들의 행동 가담은 단호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썼습니다. 올해 출산율 반등세가 이어지며 7년 만에 0.9명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 포털과 인구 동향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95명, 4월과 5월은 각각 0.93명, 0.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한 일사가 더해져 체감하는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0도, 습도는 73%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랑 이야기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2부의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 정보 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이용하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주 없이 살 수 없네 님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청해 주셨어요. Can't live a day 아발론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신예숙 님께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곡으로 청해 주셨어요. 공쾌 파가르모스 우리가 주의 은혜에 어찌 보답하리오 함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31일이 남편의 칠순이시라고요. 미리 제주 여행 다녀왔지만 그동안 수고한 남편 앞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으면 합니다. 성실한 남편 사랑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같이 듣고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지은 엄마.

목사님께서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대상포진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하고 간절한 마음을 보내주셨네요. 대상포진 많이 아프다던데 아프지 않으시기를, 얼른 나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옥주님께서는 일이 있어 출근해 레인보우 틀었더니 주일은 이렇군요. 그래도 아는 찬송가 나와서 따라 부르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동준님 찬양 신청하신 곡 함께 할게요. 신지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오늘 끝곡은 마커스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평안한 주일 보내십시오.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 천영태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 지난주에 11장 말씀에 이어서 12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님의 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합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는 다윗은 시편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시를 썼죠. 여러분, 그래서 그를 순전한 다윗, 다윗하면 순전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다윗에게 붙는 수식어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이 수식어가 무색할 정도로 다윗은 대단히 무섭고 잔인하고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이죠. 정욕의 눈이 멀어서 타인의 아내를 빼앗아 오죠. 여러분,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빼앗아 온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충신이었었던 우리아를 적진에 일부러 내보내서 살인을 교사하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이러한 11장의 상황을 두고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순전한 다윗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이 성경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사울과 다윗을 많이 대조하죠. 죄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전리품에 손을 대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전리품에 좋은 것을 남겨놓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하자 사울의 변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사를 정말 잘 드리려고 좋은 것들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위선이고 또 자기 죄에 대한 변명이고 합리화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과 자신의 체면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근데 다윗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빼앗은 후에 오늘 여기 성경에 무려 9달 동안 침묵해요. 9달 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주석을 보면 이 간극의 사이가 1년 가까이 9달이에요 이 9달 동안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은폐하고서 다윗의 마음이었을까? 속에서는 안도의 한숨이에요. 아, 이제 끝났어. 아무도 모르는구나. 9달이 지났음에도 이곳저곳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보니 아, 내 죄는 완전히 이제 다 묻어져서 아무도 모르는 거야 라는 그런 안도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느 날 밤에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날에는요, 본능적으로 합리화 시켜요. 어쩔 수 없었어. 잠깐, 내가 정말 잠깐 실수한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했을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 침묵의 기간 동안 그의 마음속에 들었었던 생각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게 9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의 영혼은 계속 피폐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 장막 뒤에 계속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 누구인가를 밝히죠. 여러분,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아무런 변명 없이 그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왕으로서의 권위도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있나이다 라고 하며 엎드리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 다윗이 범죄했었을 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27장에 27절

17장 27절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악을 행하였도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가 모두 관계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그것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을 다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문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늘 소망이 있어요. 소망의 문이 열려 있어요. 질책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질문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이것이 회개예요. 근데 사울은 변명했고 합리화했어요. 다윗은 한때 침묵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밝히자 그는 내 죄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죠. 참된 회개는 그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는 대개 회개의 눈물을 무엇 때문에 흘리냐면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흘려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 이 죄 때문에 뒤에 올 징계에 대해서, 내가 받을 형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서 회개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관계 때문에 회개했어요. 관계의 깨어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 죄 때문에 이 깨어진 관계, 내가 악을 행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예전에 그 친밀했었던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태도인 거죠. 자신의 왕위가 박탈당하거나 자신의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짐에 대한 아픔이에요. 나를 그동안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목동인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죄를 범한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짐, 그 깨어짐은 왕권, 여러분 어떤 권위 권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의미해요.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가 지었던 시편이 여러분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사무엘하 12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의 회개의 시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받을 형벌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윗이 가장 아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회개대로 할 때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울면서 기도하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때문에. 다윗의 위대함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데 멈추지 않고 그의 삶의 전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그래도 들었던 설교죠. 근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밧세바죠. 근데 밧세바에 대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다윗도 시편에도 그렇고 오늘 사무엘서도 내가 밧세바에게 범죄했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피해자인 밧세바에게. 밧세바는 권력자인 다윗의 욕망에 희생되는 비극적인 피해자예요. 남편을 잃고 자신의 삶과 몸이 유린당한 깊은 상처를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오랫동안 이 다윗의 회개에만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의 밧세바의 피눈물은 우리들이 헤아리지 못한 것이죠. 시편 51편을 잘 읽어보면
오해의 소지가 또 한 군데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야기하고 밧세바에게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근데 시편 51편은요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께 만자를 쓰고 있어요. 만자를.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근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망가진 이 상황들,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져버린 그 상황은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죄의 근원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했으면, 죄를 범했으면 대가를 달게 받아야 돼요. 깨어진 관계, 망해버린 그 관계, 사회적인 관계적인 형벌과 고통을 여러분 치르고 감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형벌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너 이 죄 때문에 네 아들은 죽게 될 것이고 너 이 죄 때문에 너의 집안에 칼바람이 멎을 날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다윗의 이 후반부 인생에 다 감내내면서 살아가요. 16장에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가장 사랑했었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궁 안에 들어올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다윗이 피신합니다. 그때 신하들 몇몇과 함께 급히 궁을 빠져나오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주를 하죠.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너의 죄 때문에 이 화를 당하도다라고 다윗을 향해서 저주해요. 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이 꼴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듣고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이 저 시므이를 단칼에 죽여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말리죠. 저 시므이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받아들이고 다 감내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밧세바는 권력자 다윗의 욕망에 끌려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당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잘 살펴보면 이 성경의 말씀 안에 이 피해자의 눈물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다시 설명하면 11장 27절이에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밧세바에게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광야의 시대 때 다윗과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했어도 지금 그가 밧세바에게 행한 그 일은 명확하게 악을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을 또 한 군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다섯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밧세바예요. 그런데 거기 1장 마태복음 1장 6절이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지적하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윗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그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들을 뭐 그냥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피눈물을 흘렸던 여인의 상처와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게 복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복음은요 나단 선지자가 결국에 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한,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죄인인 다윗을 먼저 찾아오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으신 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죄를 합리화시키고 숨기고 은폐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희열을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어느 밤은 땀을 질질 흘리면서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몰라요. 어느 밤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는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죄를 숨기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파생되어서 라틴어의 여러분 미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번역되는 보내다,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예전에 목동이었을 때, 예전에 그가 도피했을 때 그렇게 친밀했었던 다윗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죄의 노예가 돼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견디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보내다라는 거예요. 선교가 그런 거예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가서라는 거예요. 그가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두 번째 동사 가서예요. 여러분 나단이 찾아가야 될 상대는 절대 권력자 다윗이에요. 여전에 그렇게 순전한 목동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충직한 장수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밀어넣어 죽여버리는 잔혹한 왕 다윗이에요. 나단이 가야 될 그 장소는 행복한 곳이 아니었어요.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가서 또 말해야 될 것은 뭐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실 때 나단이 가야 되는 그 길은 죽으러 갈 곳이, 죽으러 가는 곳, 죽으러 가는 곳에 보내심을 받는 거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자신의 관을 이미 짜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아니면 들어오자마자 관을 이미 짜고 들어왔다는 그런 말씀처럼 나단은 자신이 가는 곳이 죽을 곳임이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목숨을 걸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저는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과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과 우리 성도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야성이 사라진 한국교회, 강단마다 위로와 칭찬과 행복과 십자가는 없고 영광만을 이야기하는 그곳에 넘쳐나는 성도들, 나단의 설교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복음은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라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 창조하다는 뜻은 바라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거기에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요. 그것이 죽을 자리든 살 자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내소서 실라 헤니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순종하는 태도를 맹게. 내가 갈 그곳에 어떤 대가가 있는지, 어떤 환경이 있는지, 과업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따지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한 것에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예요. 보내시니 가서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죠. 근데 요즘은 보내도 갈 사람이 없고 가도 따지기만 하고 가지도 않고 가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함이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가,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남는 것은 형식밖에 남지 않아요. 딱딱한 마음.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야기했죠. 이 백성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딱딱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계속 이제 일로 보이고 본인의 기질과 성격이 안 맞으면 다 못마땅한 거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순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통하는 사람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나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참된 회개는 내 중심의 위로나 합리화가 아니라 피해 입은 대상과 하나님을 주체로 삼고 나를 명확하게 직면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나를 보게 하는 거지 자꾸 다른 사람을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자꾸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내가 죄인이구나. 지난주에 초기파 목사님들과 어떤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물론 유럽 사회가 요즘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그런 현상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요즘 다시 영국이 재부흥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근데 한국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국에도 신학교들이 몇 개 있겠죠. 특히 침례교가 전국에 몇 개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어서 신학교 문을 폐쇄했어요. 최근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경험했다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도 보내져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의 가장 큰 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보내진 직장 가운데에서 1년 내내 한 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선교에 동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 중에 제일 한 주간 동안에 마지막에 마음에 닿았던 것이 12장 1절이에요. 보내시니 가서 이르되라는 보냈는데 갈 사람도 없고 가서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 형식이. 그러니까 다 형식만 남아서 판단만 하고 비판만 하고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첫 번째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지금 더 민감해졌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친구예요. 내가 영적으로 깊어졌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급히 지나가고 우리의 간구를 수없이 하죠.
죄가 있으면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겨서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0: 회개 없이 응답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요. 죄가 많아지면 구원의 기쁨을 상실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라고 하는 여러분 시편 51편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반복된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있다면,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고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 정동제일교회와 함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라디오 교회, 이 시간 말씀의 천영태 목사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

0: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재난문자 방송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강원도 화천과 속초산지, 양양산지, 홍천평지, 양구평지, 경기도 광명과 과천, 안산,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의왕, 화성, 파주 서북부와 용인 동북부, 용인 서북부, 양평 동부, 경북 문경과 예천, 청송, 울릉도, 독도, 안동 북부와 안동 서부, 서울 서북, 전남 한평과 영광, 구례 평지, 전북 완주와 순창, 익산, 부안, 부안 위도면, 군산, 충남 천안과 공주, 논산, 당진, 서산, 계룡, 보령, 보령도서, 홍성 동

0: 남부, 충북 괴산과 옥천, 영동,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고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과 양산을 사용하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 안전 살피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열사병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열사병 환자는 2020년 1,073명에서 지난해 5,529명으로 208.4%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의 병원 내원 일수는 4,068일에서 1,725일로 163.6%, 요양급여 총 비용은 10억 7천만 원에서 40억 4천만 원으로 277.3% 급증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바다와 저수지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포항 해경 등에 따르면 오늘 아침 8시쯤 포항 북구 청하면 청진리 일대 바다에서 해녀 80대 A씨가 성계를 따라 잠수했다가 올라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구조대를 투입해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습니다. 새벽 2시에도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남성 등 2명이 낚시를 하다 사고를 당해 구조대를 투입했으나 모두 숨졌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동호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체감하는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 33도에서 39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31도, 습도는 69%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닭가슴살, 마녀수프. 다이어트할 때 무엇을 먹을까부터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건강한 다이어트는 무엇을 먹을지가 아니라 무엇을 안 먹을지를 먼저 정하는 거라고 합니다. 군것질, 야식, 달콤한 음료 이것만 줄여도 나머지는 훨씬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걱정은 덜어내고 조급함은

내려놓고 오늘은 찬양과 함께 마음도 가볍게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주일엔 찬양으로 함께하는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한웅재 가볍게 여행하기,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준비하고 있어요. 한창 휴가철인데 어떻게 주일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듣다 보면 가벼워지는 방송,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

푸른 동산교회 예배팀의 주님 한 분만, 진보라 베스트 프렌드였습니다. 주일 오전 찬양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이 뮤지컬 찬양팀의 내게 강 같은 평화, 피아워십의 행군 나팔 소리에 듣고요.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오늘의 겨자씨. 내면의 성장을 나무에 견준다면 처음에 우리는 씨앗이었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죠. 씨앗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나무의 씨앗은 싹이 터서 겨우 며칠간 자랄 만큼의 양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커다란 씨앗이라고 해도 최대 몇 주만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싹이 계속 성장하려면 바깥의 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싹은 죽습니다. 성장 없이는 생명이 없고 물 없이는 성장이 없습니다. 내면이 자라느라 우리는 목마름을 느낍니다. 당신 영혼을 자라게 하는 생명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수입니다. 싹이 자라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자랍니다. 신을 향한 목마름은 만족을 모르는 갈망입니다. 아직 싹을 틔우지 않은 씨앗이 물을 빨아들이지 않듯 아직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목마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장하기 시작한 싹은 하나님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애와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싹을 내지 않고 마음을 꽁꽁 닫게 합니다. 자랑과 두려움은 우리를 가둡니다. 싹을 내지 않는 씨앗처럼 자신 속에 갇힌 상태를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뜨자마자 말라버렸다. 마태복음 13장 6절 말씀.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슐레스케의 가문비나무의 노래 가운데서 발췌해서 전해드렸고요. 함께한 찬양은 박홍준의 곡 김정희 노래한 한 달란트, 박수진 다시 꽃을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 빨간약의 찬양이에요. 주보혈.

박효환의 여름 수련회였습니다. 요즘 한창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또 교회에선 여름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수련회로 보내고 계신 랄랄라 가족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곡이 떠올랐어요. 요즘 수련회 풍경은 많이 변했겠지만 그 시절 그때 여름 수련회 추억하면서 들어보죠. 이름 없는 천한 죄인의 노래입니다. 그해 여름 수련회.

무더운 날씨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여름이기를 바랍니다.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백원경의 랄랄라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T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획한 대이란 군사작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 협상의 기본 골자가 합의됐다며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방금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생존을 위한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말 이란에 대한 가장 가혹한 폭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해 중동 일대의 전운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0: 시작되며 앞으로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해안에서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물 위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양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태안해경은 일행들과 피서를 위해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행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열사병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열사병 환자는 2020년 1,073명에서 지난해 5,529명으로 208.4%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의 병원 내원일수는 4,068일에서 1,725일로 163.6%, 요양급여 총비용은 10억 7천만 원에서 40억 4천만 원으로 277.3% 급증했습니다. 올해 서울권 대학 수시 학생부 전형 합격생의 내신 평균 등급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서울권 41개 대학 학생부 전형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평균 2.28등급, 자연계는 1.92등급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부지역은 오늘도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으니 온열질환에 주의하시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2.8도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6: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70%가 몇 년 안에 파산하거나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통계 뉴스.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뉴스는 출처가 불분명한 잘못 퍼진 루머라고 하죠. 당첨 후 불행해진 극소수의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일종의 착시 효과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웨덴의 경제학자들이 복권 당첨자를 대상으로 1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는 대답이 훨씬 많았다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샀다가 역시나 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그럴듯한 허구랄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지만 좋아하는 음악에 행복해질 확률은 100%에 가깝겠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바로 선사하는 일상의 즐거움.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8월 2일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고 있던 복권 당첨자의 불행 잔혹사. 알고 보니 당첨 안 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위로용 허구였다는 건데요. 그래, 역시 복권 같은 건 안 사길 잘했어. 이렇게 위안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루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복권에 당첨된 분들 아주 알뜰살뜰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뭐 꼭 몇십억 복권에 당첨돼야만 행복한 건 아니죠. 시원한 집에서 편안히 쉬면서 맛있는 수박 한 쪽을 베어물 때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고요. 때마침 좋아하는 음악이 딱 맞춰 흘러나오면 이게 바로 행복이지 싶습니다. 당첨 확률 100%짜리

소소한 행복으로 주일 오후를 잔잔하게 채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제약.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우리가 사랑하는 해피한 노래들이었어요. 모니엠의 해피송, 투게더의 해피걸, 리타트스의 해피 투게더, 이렇게 세 곡이었습니다. 아, 2335번으로 며칠 전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선풍기 석대를 거실에 틀어놓고 온 가족이 다 거실로 나왔는데요. 더운 바람만 나옵니다. 다음 주까지는 수리도 힘들 것 같은데 정말 큰일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는데, 와 이거 어쩐대요. 다음 주에 진짜 덥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근데요 에어컨 고장나서 그 AS 신청하니까 저도 막 한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일찍 와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 고생하는 거 알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얼른 좀 에어컨이 되찾기를, 컨디션 상태를 되찾기를 바라고요. 한 3박 4일 정도 에어컨 없이 지내다 보면 그거 진짜 고역이긴 한데, 아마 그래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여름을 더 효과적으로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가실 것 같아요. 가끔 시원한 데도 놀러 가시고요. 8월 2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브렌다 러셀이에요. Le Restaurant.

캔디핑님, 랜디 크로포드였어요. 알마츠, 조지 마이클의 Jesus to a Child, 브렌다 러셀의 르 레스토랑이었습니다. 6932번으로 늘 해피송 잘 듣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요. 저는 주말마다 사무실에 나올 일이 있어서 일하며 힐링하며 라디오도 듣고 그러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모습 부탁합니다. 좋은 음악 들려주세요. 주말이고 에어컨이 있는 사무실. 괜찮은 조합인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도 주말 근무를 희망하는 분들도 여름에 한여름에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고생은 많으시고요. 유지수의 해피송 주일에 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름다운 브로맨스 듀엣곡이에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만들고 녹음은 각자 했다고 하죠. 퀸 마이클 잭슨입니다. 5초의 법칙님 신청하셨고요.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6545님 본조비의 It's My Life였고요. 퀸 프레디 머큐리와 마이클 잭슨이 노래했습니다. There must be more to life than this. 8월 2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는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7119번으로 음악이 좋아서 넋을 놓고 듣고 있네요. 자주 놀러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이어지는 곡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제주 딸기산도님 신청하셨고요. Color Me Bad입니다. All for Love.

조지 해리슨의 솔로곡이죠. My Sweet Lord 전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1부 닫는데요. 바다 로망스님, 앤디 깁, 섀도우 댄싱 남기고요. 저희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CBS
1: 우리가 좋아하는
2: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1: 영양 밸런스를 따져보면
2: 배즙일이지.
1: 거기다 담백하고 고소한 맛까지.
2: 배즙일이니까.
1: 맞아. 영양부터 맛까지 한 번에.
2: 고단백도 배즙일답게.
1: 정식품 배즙일 고단백 두유.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4: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인천도시공사.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획한 대이란 군사작전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 협상의 기본 골자가 합의됐다며 공격을 보류해달라고 방금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한 합의 도출을 전제로 공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 언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말 이란에 대한 가장 가혹한 폭격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해 중동 일대의 전운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이유로 자위대 간부의 계급 명칭을 일반적인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민당 내에서 반대가 거세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당 내 반대로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 간부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국제 표준화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가 계급 명칭까지 군대 모습을 갖추고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폭염 속 밀폐된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류봉 둘레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차량 내 숨져있는

0: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러 왔던 A씨는 당일 아침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차에 휴식을 취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열사병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열사병 환자는 2020년 1,073명에서 지난해 5,529명으로 208.4%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온열 질환자의 병원 내원일수는 4,068일에서 1,725일로 163.6%, 요양급여 총비용은 10억 7천만 원에서 40억 4천만 원으로 277.3% 급증했습니다. 남부지역은 오늘 4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33.1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시 5분입니다.

0: 꽃마리님,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였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자랑스럽게 흘렀던 곡이죠. DNA, More Than a Game,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어요.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또 좋은 곡들 나눌게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배수님 사브리나의 보이스였고요. 그 전 곡은 사일런스 서클의 터치 인 더 나이, 또 의학새님 라라의 쩌니쩌니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난히 가라앉지 않는 열기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밤이 연일 이어지는데요. 창문을 열어도 후텁지근한 바람만 들어오고 이리저리 뒤척이다 보면 마음까지 괜히 조급해지곤 합니다. 남들은 다 잘 자고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끼어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가끔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들지 못하는 여름날의 밤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라고 밤이 건네는 여백이니까요. 오늘 팝의 위로는 아웃시티의 Fireflies입니다.

아웃시티의 파이어플레이스는 아웃시티 아담역이 심한 불면증에 시달릴 때 탄생한 곡인데요. 잠들지 못하는 밤, 방 안에서 상상력을 펼치며 신디사이저로 연주하다가 천마리의 반딧불이가 밤하늘을 채운다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곡을 만들었죠. 2009년 당시 아담역은 부모님 집 지하실에서 혼자 이 곡을 만들었는데 특유의 반짝이고 몽환적인 사운드와 순수한 가사로 사랑받으며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죠. 라이브 무대에서는 세션 뮤지션들과 함께하지만 음반 제작할 때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 보컬 등등을 거의 모두 혼자 해내는 싱어송라이터 아웃시티. 그가 어릴 적 가졌던 동심, 상상력, 불면증의 밤을 동화처럼 바꾸는 몽환적인 감성 함께 들어보시죠. 팝의 위로 아웃시티의 Fireflies입니다.

0: my dreams are bursting at the seams.
1: Good night, everyone. Everyone should sleep peacefully. Pabebiro, Our City의 Firefli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8월 2일 주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은 웅이님의 신청곡이에요. 2011년 그래미에서 5개 부문에서 수상한 곡이죠. 레이디 앤터벨룸이에요. Need You Now.

0504님, 아델이었습니다. Sapphire to the Rain, The Fleet Udum에게 Go Your Own Way, Lady Antebellum의 Need You Now까지 전했습니다. 0702번으로 아버지 생신인데 오랜만에 장어를 쏘신다고 해서 가보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와 아버지가 쏘시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다 부르시고 와 아버지 멋지십니다. 그럼 일찍 가서 진하게 축하도 드리고 역시 여름에는 장어죠 장어입니다. 아버님 생신도 많이 많이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신청곡도 이어지고요. 우리 아버님도 이 곡 좋아하실 것 같은데 별빛지은님 신청하셨고요. 나나무스구리가 노래합니다. Only Love.

장하님, 주한나 왕의 I love you 였고요. 5315님, 로보의 will be won by two today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치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3877님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예요. 애모니아 에비뉴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6: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 대공습을 취소한 데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빈살만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이란 공격에 우려를 나타내며 갈등 완화와 공습 자제를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은 사우디와 다른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보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앞으로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퇴직 검사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그리고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켰다며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 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단체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현재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여의도와 뚝섬,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한강다리 및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오는 8일과 15일은 여의도 한강공원 원효대교,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0: 대교, 광나루 한강공원 천호대교 아래에서 동시에 영화를 상영하고 22일에는 원효대교 아래에서만 상영합니다. 한강다리 및 영화관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제 표준화를 이유로 자위대 간부의 계급 명칭을 일반적인 군대처럼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자민당 내에서 반대가 거세 실현이 어려워졌다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당 내 반대로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위대 간부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는 국제표준화 필요성이 거론됐으나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가 계급 명칭까지 군대 모습으로 갖추고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올해 서울권 대학 수시 학생부 전형 합격생의 내신 평균 등급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서울권 41개 대학 학생부 전형 최종 등록자의 내신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인문계는 평균 2.28등급, 자연계는 1.92등급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3.8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5: 2시 5분입니다.
6: 송인찬의 어떤

0: 잠들어 있던 음악 세포들이 깨어난다. 가슴이 뛰는 슈퍼 사운드. 이제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조용히 듣지 말고 소리 높여 따라 불러보세요. 지금부터 플레이 재생합니다. 오늘 A면 첫 번째 노래는 이 곡, 어떤 가요?
1: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2: Por favor.

0: 8월 2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 레게봉 아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수제비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A면에서는 콩콩찬찬 노래 디깅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놀러 오시고 오늘도 놀러 온 송편님들은 이제 어떤 시간인지 아시겠지만 또 오늘 처음 오신 새싹 송편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송편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더 깊이 있게 파고 또 파고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송편님의 신청곡에 이어서 저 송디 그리고 PD님이 이어서 들으면 좋겠다 싶은 노래들을 줄줄이 엮어서 들려드릴 거예요. 참고로 콩콩찬찬 노래 디깅 사연은 따로 예약받는 서비스 프리오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송편님들은 편하고 자유롭게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말에도 송인찬의 어떤가요와 함께 즐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8: 영월이래요.
7: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8: 영월이래요.
7: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0: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디베이스 모든 것을 너에게 5655번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짬보님의 신청곡 신화 으쌰 으쌰 두 곡 함께 나갔습니다. 7217번님 오우 뉴 목소리 반가워 용 엄청 잘하시는데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져 용 맘 편히 가지세요 용 여기 청취자분들 완전 좋은 분들 많아요. 7217번님은 이렇게 귀엽게 용용체로 또 보내주셨는데요. 아, 아직 살짝 긴장이 되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청취자분들이 완전 좋은 거는 너무 인정입니다. 으쌰으쌰 해주시고 우쭈쭈 해주시고요. 우리 송편님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콩콩찬찬 노래디깅 출발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내 신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 찬찬 노래 디깅. 송편님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을 깊이 있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신청곡 꼬리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A면마다 만나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어제 첫 시간이었죠? 야, 그런데 역시 사람마다 이 노래의 디깅의 이유가 제각각이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유가 달라서 오히려 좀 좋았는데 송편님들도 듣다가 그래 이거는 납득이 가지 아니면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참견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콩콩 찬찬 노래 디깅 우리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파볼까요? 2306번님 송디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려요. 여기는 중학교인데 여름방학이 시작됐지만 학교는 여전히 북적북적해요. 방과 후 수업에 특강까지 있어서 선생님들도 방학이 맞나 싶을 정도인데

저도 오늘 오전 영어 특강을 했는데 소수로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더 많이 웃고 이야기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냈네요. 방학인데도 스스로 신청해서 나온 아이들을 보니 괜히 더 뿌듯해요. 더운 여름이지만 아이들의 꿈도 선생님들의 열정도 쭉쭉 날아오르길 바라며 신청곡은 리베란테 나라 부탁드립니다. 방학 기간에는 안 빠지고 잘 듣겠습니다. 네, 방학 기간 빠지지 않게 약속. 아, 리베란테 나라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아짜 돌림이죠. 김아중의 마리아 한번 디깅해 봤습니다. 리베란테 나라가 지치고 힘들겠지만 견디고 힘내. 그래서 날개를 펴고 날라. 뭐 이런 가사죠. 담담한 노래라서 좀 더 감정이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템포를 천천히 이어가다가 이 응축된 에너지가 한 번에 터지는 듯한 그런 마리아를 선곡했습니다. 2306번님도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언제나 힘내길 바라고요. 이어지는 PD님의 선곡은 노래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리베란테 날 아, 김하중 말이 아, 진이 자유로 와. 세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PD님의 선정 이유는 일단 드라마 쾌걸춘향의 OST 숨은 명곡이고요. 그리고 들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이 밴드 사운드. 맞죠?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별빛 다락방 라디오님. 송디 반가워요. 지친 하루 텐션 업. 더위에 축 처질 땐 가만히 있기보다 이 신나는 노래 한 곡이 최고의 보약인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고민도 잠시 내려놓고 리듬에 맞춰 기분 좋게 한 걸음씩 걸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함께 텐션 올려볼까요? 카라의 스텝 신청합니다. 아, 이 카라의 스텝에 이어서 PD님이 선정한 노래는 4미닛의 볼륨업인데요. 아, 4미닛인가요? 4미닛. 에어로빅, 라인 댄스 같은 춤추면서 운동할 때 리듬, 스텝 맞추면서 듣기 좋은 노래라고 합니다. 자, 이 볼륨업에 이어서 제가 선곡한 노래까지 세 곡 함께 해보시죠.

카라의 스텝, 포미닛, 볼륨업, 브라운 아이드 걸스, 식스센스까지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춤추면서 운동할 때 듣는 노래는요, 리듬도 중요한데 가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스텝, 볼륨업, 이 자신감을 좀 빵빵하게 채워주는 그런 곡이죠. 여기에 부하걸 식스센스까지 세 곡을 연달아 들으면서 우리 또 송편님들 당당한 포즈 한번 좀 취해보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1691번님의 신청곡 세븐틴 아주 나이스!

101 에너제틱 그리고 그 전곡은 1691번님의 신청곡 세븐틴 아주 나이스였습니다. 자, 저희는 파이프라인님의 신청곡 카더가든 로맨틱 선데이 들으면서 A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0: CBS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0: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2: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3: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통상적으로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산의 온도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고 전국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보내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민들에게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 폭락의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비정상이라며 이런 상황이 빚어진 원인과 책임을 신속히 규명하고 주식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필 대상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기업 초과 이윤 배분 논란 등 5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폭염 속 밀폐된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원류봉 둘레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차량 내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러 왔던 A씨는 당일 아침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차에서 휴식을 취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점 등을 미뤄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여의도, 뚝섬, 광나루 한강공원에서 한강 다리 및 영화관을 운영합니다. 오는 8일과 15일은 여의도 한강공원 원효대교,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광나루 한강공원 천호대교 아래에서 동시에 영화를 상영하고 22일에는 원효대교 아래에서만 상영합니다. 한강 다리 및 영화관은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0: 통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4.3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0: TBS 라디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5805번님의 신청곡 에일리 보여줄게로 비면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다카코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듣고 있어요. 쉬는 날이라 오랜만에 이 시간에 방송을 듣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바뀌었네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또 들어올게요. 다카코상, 하지메 마시테,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5610번님, 온 가족이 미용실을 갔다 왔어요. 고딩 딸내미는 매직 파마하고 저는 염색하고 대딩 아들은 다운 펌하고 이야 비용이 27만 원 나왔네요. 휴가 왔다고 생각하고 가려고요. 얘들아 이번 여름 휴가는 없다. 아, 미용실 에어컨 아래서 휴가를 보내고 오셨군요. 근데 가족끼리 미용실 가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가족끼리 마지막으로 갔던 거는 중학생 때 아빠랑 그 파란 클럽 거기 간 게 마지막입니다. 심지어 군대를 갈 때도 머리도 저 혼자 밀었었던 기억이 나네요. 3703번님, 안녕하세요. 봉디 후임으로 오셨군요. 예전 다른 프로에서 강렬한 목소리가 인상적이었고 그때 제 사연 읽어주셔서 기억이 나요. 한낮 졸리지 않게 쉰나게 고고! 노래는 거북이 곡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주에서 3704님이 응원한다고 오셨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해피송으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노래만큼 또 잠 깨우는데 특효약이 없잖아요. 네, 이어서 5610번님의 신청곡 그리고 3703번님의 신청곡 연달아 올려드립니다.

5610번님의 신청곡 세세스에 떠날 거야. 3703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식랄라 거북이의 목소리로 함께했어요. 파커 제이스님, 저는 취미로 작사하는 1992년생 청취자입니다. 취미로 작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70, 80, 90년대 노래 듣는 걸 좋아해요. 20대 때는 김광석의 서른즈음에를 좋아했고 30대인 지금은 김현식의 언제나 그대 내 곁에를 좋아합니다. 하하하, 송디 놀라지 마세요. 저 오늘 송디에게 편지 붙이고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받으시면 알아요. 야, 일단은 그 제가 방송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편지를 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문학적 소양이 좀 아예 없어요.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사하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 보면은 또 굉장히 신기한데, 나중에 혹시 막 곡 나오게 되면 저희 귀띔 해주세요. 아, 그런데 좀 놀라지 말라는 게, 뭐 설마 알고 보니까 이 우리가 알던 사이였고, 막 같이 찍은 사진 있고 그런 거 아니죠? 한번, 좀 궁금하네요. 네, 6018번님은 어떤 가요가 첫 론칭될 때 정말 험악했어요. 분위기가, 야, 그때 송디가 CBS 없을 때인데 다행이다 싶어요. 그걸 견디고 봉디는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 이 어떤 가요에 좀 유구한 역사가 있었다. 이거를 거의 CBS 교양 교육처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물론 이봉규 아나운서, 봉디 덕도 있지만 이 어떤 가요를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신 우리 봉팔님들의 덕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봉팔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지는 세 곡입니다. FX Hot Summer 김도윤님의 신청곡이고요.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오마이걸 여름이 들려 6018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여름여름한 곡 듣고 왔습니다. FX 핫서머 여자친구 여름여름해 오마이걸 여름이 들려. 종남님, 아침 10시부터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해서 행복하긴 한데 이 전기세는 어쩌죠? 절약 코스로 해도 전기량은 자꾸 오르네요. 아이고 모르겠다. 근데 제가 어디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더위를 먹고 병원을 가서 나오는 병원비보다 차라리 전기세가 싸게 먹힌다. 그러니까 한번 뭐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별에는 달토끼님. 남편 학창시절 앨범을 보는데 사진에 남편이 없길래 이 사진은 왜 갖고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웬 통통한 학생이 센노란 염색머리하고 날티나는 옷을 입고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게 남편이라고 해서 엄청 뜨악했던 기억이 있네요. 우리 남편 엄청 순딩인데 이런 시절이 있었다니. 근데 그래도 그렇게 반전인 모습, 그런 모습이 좀 재밌고 또 매력 있지 않나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하나를 캐치했는데 통통한 걸 못 알아보셨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관리를 잘하셔서 탄탄하고 군살 없는 뭐 그런 남편이라는 뜻 같은데 뭐 이거 자랑으로 봐도 될까요? 무카무카님, 시원하게 테크노도 한 마라 주이소. 스페이스 A 빼바네 계절 신청합니다. 스페이스 A 배신의 계절인데요. 제 생각에 배반의 계절이라는 거는 엄정화 배반의 장미까지 한 번에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이스 A 배신의 계절 그리고 엄정화 배반의 장미까지 한 마라 보겠습니다.

네, 무카무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스페이스A 배신의 계절, 엄정화 배반의 장미. 8435번님, 봉규 어디 갔노? 우승맘님, 봉디는 어디 간 건가요? 송편이 반가워요. 봉디 백수 됐나요? 봉디는 지금 육아휴직을 가 있는데 아마 이 레인보우 워플 어딘가에 숨어서 민간 사찰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송편님들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이니 김미란님, 딸이 치과 치료를 갔어요. 더워서 오후 시간으로 예약한 딸, 송디보다는 동생이에요. 취준생으로 힘들지만 내색 않고 열심히 살아내는 딸에게 고맙네요. 딸, 응원해. 아, 이번 주 유독 좀 저와 이제 비슷한 자녀를 가지신 분들, 뭐 이제 아들, 딸들 보면은 취준생일 수도 있겠고요. 사회 초년생일 수도 있겠고, 또 학생, 대학원생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응원 사연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약간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민맘님의 신청곡 잔나비 뜨거운 여름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리고 이어지는 곡은 박보검의 별 보러 가자입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8월 2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CBS 표준 FM에서 송편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 보통 저녁에 뭐 하시나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보고 왔는데, 지금 굉장히 핫한 영화죠. 호프! 우리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를 봤는데, 이 영화가 와, 진짜 호불호도 갈리고 평가도 진짜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좀 영화가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스파이더맨, 제가 또 마블 영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스파이더맨 개봉했고요. 그리고 8월 5일인가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제가 항상 좀 애청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두 영화까지 다 보고 나서 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송편님들과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또 다시 보라로 돌아오는데요. 저희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 월요일, 월요병에 딱 찌들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아주 타파할 수 있는, 날려버릴 수 있는 또 신나는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마지막 곡은요. 김현식 언제나 그대 내 곁에, 파커제이스님의 신청곡입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C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0: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서울 서부권에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되면서 서울 전역이 폭염경보 상황이 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서부권에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이미 서울 동남권, 서남권, 동부권이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발효된 상황이어서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전역에는 지난 24일부터 열대야 주의보도 내려져 현재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증가 등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와 도로 살수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이 122년 국내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42.2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통상적으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산의 온도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과 9월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응급실 손상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 벌 쏘임 사고는 7월부터 9월 기간에 모두 3,405건 발생했습니다. 특히 벌에 쏘인 사람 중 77명, 2.3%가 입원을 했고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뱀에 물리는 사고는 665건이 발생해 이 중 6명이 숨졌습니다. 벌 쏘임을 막으려면 밝은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하고 뱀에 물리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염 속 밀폐된 차 안에서 휴식을 취하던 5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월류봉 둘레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차량 내 숨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인근 하천에 다슬기를 잡으러 왔던 A씨는 당일 아침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차에 휴식을 취하러 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별다른 지병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밀폐된 차 안에서 잠을 자다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방포해수욕장 해안에서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는 물 위에 사람이 사망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인양한 뒤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고했던 이란 대공습을 취소한 데는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만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4.6도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5: CBS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다.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시간을 쓴 만큼 얻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아야 하는 세상. 우린 이렇게 모든 것에 샘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웃음도 친절도 사랑도요, 꼭 계산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꺼이 내어줄수록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더 풍족해지는 게 있답니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마음속 계산기는 끄고요. 좋으면 좋다, 고마우면 고맙다. 마음이 가는 대로 솔직하게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이슨 브라즈입니다. I'm yours.

0: 제이슨 브라즈의 I'm Yours, Like It P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It Pop 하유진입니다. 글로리아 님이 Like It Pop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메시지가 어찌나 힘이 되는지요. 하유진의 Like It Pop 오늘도 힘을 가득 내면서 여러분께도 좋은 에너지 전해드리겠습니다. Like It Pop은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함께 할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성 캠퍼스 경복.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올리비아 뉴튼 존의 Let Me Be There, 윤세호님, 수기님 청해 주셨고요. 포인터 시스터즈의 Jump, 그리고 7024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테리 깁스의 Somebody's Knocking 띄워드렸어요. 이준성님이 저는 지금 너무 시원해요. 에어컨 빵빵하게 튼 차 안에서 하디가 들려주는 시원한 음악 듣거든요. 이라고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게 또 음악 듣는 게 여러분 은근 피서 가는 것 마냥 시원해지고 여러모로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오후 4시에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5944님 청해주셨어요.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띄워드리고요. 0830님 신청곡 더블의 Captain of Her Heart 함께 들어보자.

남녀노소할 것 없이 사랑하는 이 음악,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3391님 청해 주신 곡 함께 들었고요.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별수궁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도은언님께서 청해 주신 곡 핑크의 Don't let me get me까지 신나게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이에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0205님 보내주셨고요. CBS 뮤직 차트 14위, Family of the Year의 Hero 함께 들어보자.

하효진의 Like It Pop,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이틀은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에요. 바위나리님 청해주셨네요. 러버보이의 Turn Me Loose 띄워드리며 저는 2부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0: CBS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0: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경향신문제 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폭염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급을 중심으로 주 1회 또는 매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하고 전국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보내 지역별 폭염 대응 상황과 지원 필요 사항을 직접 점검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민들에게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8월과 9월에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가 집중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응급실 손상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분석 결과 벌 쏘임 사고는 7월부터 9월 기간에 모두 3,405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벌에 쏘인 사람 중 77명, 2.3%가 입원했고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같은 기간 뱀에 물리는 사고는 665건 발생해 이 중 6명이 숨졌습니다. 벌 쏘임을 막으려면 밝은 긴 소매 옷을 입어야 하고 뱀에 물리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을 유일한 수단인 패트리엇 미사일이 동이 났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 급감해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에 추가 지원을 직접 요청했고 서방을 향해서도 추가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독감 유사 증상 환자 중 양성률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달 4째 주에 20.3%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한 주 전과 비교해 4%포인트 상승했지만 이는 중간 수준의 유행 양상으로 통상적인 주기적 변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십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3.8도, 습도는 57%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3: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0: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Like Pop 2부 문을 열며 함께한 곡 빌리 조엘의 Uptown Girl이었어요. 6711님 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Like Pop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CBS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롤란스의 섹시 뮤직 8358님 함께 들었고요. 조지 벤슨의 Give Me The Night 김미진님 신청곡이었어요. 그리고 도나 썸머의 Last Danc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8714님께서 창밖에 파란 하늘에 크고 흰 뭉게구름이 둥둥 흘러가는 풍경이 참 예뻐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 숨이 턱 막힐 듯 무겁지만 땀 한번 쏟고 찬물로 샤워할 생각입니다. 선곡이 걷기에 짱이에요 라고. 아이고 더운데 또 나갔다 오셨구나. 근데 이게 날씨만 빼고 그냥 하늘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푸르르고 쨍하고 예쁠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뭐 버스나 차나 이렇게 안에서 시원하게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그 풍경이 여름 특유의 쨍하는 색감 있잖아요. 그게 탁 눈에 들어오면서 어찌나 예쁜지. 또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예쁜 걸 찾으려고 하면 또 기분 좋은 걸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CBS 뮤직 차트 32위입니다. Don't Cry For Me Argentina 사라 브라이트맨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고요. 57위 스팅의 Shape of My Heart 띄워드립니다.

0: 리드미컬한 노래들이었습니다. 리즈의 About Damn Time, 안졸리나 졸리나님 신청곡이었고요. 두알리파의 Don't Start Now, 송미영님 청해주셨어요. 그리고 024님께서 보내주신 곡 테일러 스위프트의 Opalit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1379님, 어제 오랜만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오전 11시부터 만나서 밥 먹고 수다수다수다, 저녁 먹고 수다수다수다, 밤 9시에 헤어질 때도 아쉬워하는 동창들, 가을에 부산으로 여행가서 못다한 수다를 기약하며 무더위를 잊고 왔습니다 하셨네요. 아, 그 수다는요 끝이 없습니다. 아마 가을에 만나셔도 끊임없이 할 얘기가 계속되지 않을까요? 밤을 새워도 왜 그렇게 할 얘기는 많은지.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한참을 떠들다가 그래, 그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저는 이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그렇게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나 생각해보면 딱히 없는 것 같다가도 친구들 만나면 이야기 보따리가 한가득입니다. 그게 또 친구와 함께하는 맛이 아니겠어요? 라이키팝도 여러분께 이런 친구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으니까요. 언제든지 라이키팝으로 이야기해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언제나 친구처럼 함께할게요. 잭슨 브라운이에요. The Loadout and Stay. 풍금새님 청해주신 곡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는 좀 긴데 또 주말에 듣는 그 맛이 있지 않겠어요? 함께 들어보죠.
1: I'd like to do a song I never played in public before. It's a brand new song. It's sort of a tribute to the friends of mine that come.

8월 2일 주일에 함께한 하요진의 Like Pop. 여러분 2시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Like Pop 오늘 끝곡은 나우다스의 Don't Speak, CBS 뮤직 차트 42위에 오른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일 주일 주말은 CBS 조태희입니다. 역대급 폭염, 해마다 반복해서 듣는 말이지만 올해는 그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제 최고 기온 기록을 세운 경남 양산은 오늘 다시 42.5도를 기록하며 이틀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정부도 폭염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가 가동됐고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노동자 안전, 농축수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이제 폭염은 단순히 더운 날씨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은 가장 위험합니다. 한낮에 야외 활동은 줄이고 물 자주 마시고 홀로 계신 부모님이나 이웃은 안부 한번 더 살펴보는 것,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더위는 계절이었지만 폭염은 대비해야 하는 재난입니다. 주말엔 CBS 첫 곡 마이클 잭슨의 스무스 크리미널 듣고 출발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더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더위와 관련한 의견들 벌써 많이 주고 계신데요. 더운 바람 선풍기님. 오늘 부산 야구도 취소. 선수와 팬들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애니팡님은 이제 더위에 야외에서 일할 땐 더위 수당을 더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 정말 뭐 매일 요즘에 역대급 폭염이다 이런 얘기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오늘 몇 분 뽑아 커피 쿠폰 선물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 토건.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3: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저희가 방송 중에 민주당 그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 지역별 결과만 이제 한 줄 속보로 들어와서 알려드렸었는데 충청권 종합 소식을 못 전해드렸어요. 어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어요.
1: 네, 김민석 후보가 첫 순회 경선이었던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를 얻었습니다. 네. 여기 1위를 했고요. 정청래 후보가 44.61% 불과 0.44%포인트였고요. 표로는 303표 차이였습니다.
0: 와, 진짜 근소한 차이네요.
1: 네, 송영길 후보는 10.34%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충청이 아무래도 충남 금산 출신 정청래 후보의 연고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혹시 정청래 후보가 뭐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과반 그렇죠. 넘으려나 네. 뭐 이런 예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초반 기세는 김민석 후보가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역별 자세히 보면 김민석 후보는 충남에서 45.65%, 또 충북에서 47.39%로 정청래 후보보다 많이 나왔고 네.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48.23%, 또 50.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냐 아니냐도 약간의 당원들 표심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0: 네.
1: 김민석 후보는 오늘과 내일 1차 승부를 일정하게 선방하면 이후에는 저희가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어제 발표 뒤에 소감을 네. 전했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금까지 두들겨 맞고 공격당한 것을 생각하면 매우 훌륭한 성적이라면서 당원들이 저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정청래 후보는 뭐 근소한 차이로 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도 이만큼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이제 7%포인트로 저도 앞서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질 거라고 예상을 했던 차에 오히려 이겼으니까 이 기세를 좀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고위원 후보들 간 경쟁은 또 어땠어요?
1: 네, 최고위원 경선에서는요 정청래 후보와 가까운 최민희 후보가 충청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33%였고요.
0: 네.
1: 박선원 후보가 16.7%, 한민수 후보가 14.13%, 서미아 후보가 13.61%, 김용 후보가 12.54%로 여기까지가 당선권으로 불리는 5위였고요.
0: 네.
1: 이성윤 후보가 10.91%로 6위, 임미애 후보가 6.05, 김영호 후보는 3.69%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대표 선거랑은 약간 조금 모양새가 달랐는데요.
0: 네.
1: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가 좀 차이를 두면서 선두에 올랐다. 이게 좀 눈에 띄고요.
0: 네.
1: 이번 전당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될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인지도가 또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앞서가는 점이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1: 네, 뭐 상임위원 출신이기도 하고 네. 워낙 이전부터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인지도 면에서 확실히 좀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보다 많이 앞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순회 경선 이틀째인 오늘 주요 후보들이 영남권 찾아서 당심을 호소했는데 어떤 메시지 냈어요?
1: 네, 영남권 합동 연설회가 이제 울산을 시작으로 쭉 있었는데요. 김민석 후보는 충청의 이번 결과를 두고 당심이 조직을 이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서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책임이 있으면 바꿔내는 게 민주주의고 민주당이라면서 잘해도 바꿔온 당인데 못했는데 바꾸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라며 지방선거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지지자들이 향한 공세를 문제삼으면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 연설에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좀 목소리 높였는데요.
0: 네.
1: 정청래 후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을 만들어 전화하고 했는데도 0.4%포인트 졌다면 제가 이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0: 네.
1: 또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관련 의혹 제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이것도 심판받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이력도 겨냥을 했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제가 끝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을 했는데요. 우리끼리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 사람을 방어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유시민 작가의 저주에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이제 부울경 결과도 한 저녁 7, 8시에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결과 또 어떻게 나올지 이게 초반에 기세를 잡는 점에서 누구에게 좀 유리하게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 보안수

0: 사건 폐지에 따른 이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7대 범죄 정권 송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1: 네, 이게 보안 수사권은 없애기로 결정을 했고 대신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중심으로 이른바 7대 범죄 전권 송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까지 해서 7대 범죄라고 한 건데요.
0: 네.
1: 이게 전권 송치라는 게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냐 불기소냐 의견과 관계없이 모두 공소청에 넘기도록 해서 검사가 한 번 더 사건을 확인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0: 네.
1: 직접 다시 수사할 수는 없지만 경찰이 송치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건도 일단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요.
0: 네.
1: 서영교 법사위원장 오늘 이 9월 정기국회 과정에서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승원 법사위 간사도 관련 법안이 발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면서 즉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민주당은 이번 형수법 개정과 함께 손봐야 할 관련 법률이 190여 개에 이른다라고 보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0: 네, 이렇게 정권 송치하는 건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암장 같은 걸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고찰법이 190여 개라고 그러면은 애초에 법을 더 세심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네요.
1: 네, 사실 10월에 있을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령 개선이 좀 시급하게 필요했는데 보안 수사권 관련한 논의들이 좀 길게 끌고 가게 되면서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니냐.
0: 네.
1: 10월까지 공백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국민의힘은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내용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를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1: 네, 오늘 SNS에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사법적 구제 권리와 평등권이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라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을 모두 없앤 게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0: 네.
1: 또 민주당이 이번에 보완책을 내놓은 7대 범죄 전권 송치에 대해서도 국민은 누구나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정권 송치할 거면 다 해야지 왜 7대
0: 네.
1: 범죄 국한하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었고요. 헌법 소원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까지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검토하겠다라는 게 야당의 입장입니다.
0: 이제 헌법 소원 심판 이제 법적인 거고 정치적으로는 내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겠다고요.
1: 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밝힌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아직 돌아오지 않긴 했습니다만
0: 네.
1: 뭐 상징적인 걸 좀 고려한 걸로 보이고요.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위헌 법률 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화했습니다.
0: 네.
1: 형사법 개정안 이르면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경우 별도의 대체 법안도 제출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0: 네, 역대 검찰 고위 인사들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요.
1: 이게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에서 입장이 나온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0: 네.
1: 제2호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이 동호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는 형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대통령은 소신에 따라 이번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0: 네.
1: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반대, 대법원의 우려, 또 대통령의 반대 의견 표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여당의 오만이자 집착이며 하나의 광기이자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 또 피해자의 절망과 원망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도 반문을 했습니다.
0: 아무래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낮겠죠?
1: 사실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 제2호권을 입국에 대해서 건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주부터 장관이 건의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 보입니다.
0: 네, 폭염 소식으로 가볼게요.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경남 양산 기온이 42도를 넘었어요.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싶은데.
1: 네, 이게 한반도에서 이런 기온이 나온다는 자체가 좀 상당히 충격적이긴 한데요. 네. 경남 양산의 오늘 낮 기온이 최고 42.5도까지 찍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기상관측 역사상 최고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후 1시 16분에 42.0도를 찍은 뒤에 10분 뒤 1시 26분에 42.5도까지 올랐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적인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게 1904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22년이 된 건데 네. 42도를 넘어선 것 자체가 공식 관측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 전까지 최고 기록은 2018년 강원도 홍천의 41.0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양산이 지금 지난달 29일 40.3도, 30일에 40.3도, 31일 41.4도, 어제 41.6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까지 닷새 연속으로 40도를 넘었는데 네. 40도 이상이 이렇게 닷새 연속 이어진 것 자체도 국내 관측사상 처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남 김해와 경북 경주도 기온이 40도를 넘었습니다.
0: 40도가 뉴노멀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1: 그러니까 말이죠.
0: 진짜 거의 재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서울 전역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다고요?
1: 네. 폭염주의보가 아니라 폭염경보입니다.
0: 네.
1: 기상청이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서울 서부권에도 폭염경보로 이제 격상을 했는데요. 이미 동남과 동북, 서남권에도 지난달 29일부터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서울 전역이 폭염경보 지역이 된 겁니다. 이 경보가 하루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지는 건데요.
0: 네.
1: 여기에 열대야주의보도 발효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열흘 넘게 지금 밤 최저 기온이 26도 안팎을 웃도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프로야구 경기도 이틀 연속 취소됐다고요.
1: 네, 오늘 오후 6시 창원 NC파크에 예정되었던 기아 타이거즈와 NC다이노스의 경기가 폭염으로 취소가 됐는데 어제도 폭염 때문에 열지 못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창원이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경기 시작 시간에도 기온이 38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0: 네.
1: 선수와 관중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를 결정했고요. 이 부산 49구장 이 삼성 라이언즈 롯데 자이언즈 경기였죠. 어제
0: 네.
1: 취소가 됐었는데 오늘은 취소를 하는 대신에 시작 시간을 30분 늦췄습니다. 경기가 개시되고 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연장 뒤늦게 시작을 한 건데요. 폭염도 강풍이나 안개, 미세먼지 등과 마찬가지로 경기 취소 사유 중에 하나로 KBO 규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0: 근데 사실 우리가 우천시 취소는 되게 익숙한
1: 그쵸.
0: 말인데 폭염으로 취소되는 경우는 되게 처음 보는 것 같아서
1: 굉장히 드문 경우죠.
0: 네.
1: 이제 이 그전에 정말 보기 힘들었던 경우인데 실제로 경기를 진행을 한 상태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거나 뭐 두통을 호소하거나 그래가지고 중간에 교체되거나 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지금 뛰는 선수들도 보는 관객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0: 네,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이제 범정부 대응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1: 네, 오늘 오후 1시를 기해서요 폭염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 폭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중대본을 가동을 했는데
0: 네.
1: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대응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겁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부들이 주 1회 이상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상황에 따라서 매일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행안부는 수도권과 경남 등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 총괄 관리관을 파견을 하고 전국에 이 관리관들을 보내 폭염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윤 장관은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야외 활동 자제하고 무더운 시간대에는 작업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0: 정말 야외 활동 자제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런 기본 수칙 있잖아요. 그거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시원한 가을님이 양산에 아는 분이 계시는데 길에 사람이 없대요. 진짜 길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1: 네. 밖으로 나오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0: 네.
1: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도 작업 중지권은 노동자의 권리니까 위험하시면 꼭 쓰시기 바랍니다.
0: 네. 국제 소식으로 가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서 한밤중에 전격 취소한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현지 시간으로 1일 밤이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로부터 합의의 틀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으니 어떠한 공격도 보류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이 합의에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0: 완전하며 전면적인 개방과 이란의 핵 위협 종식이 포함된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 세계의 미래와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이란의 생존을 위해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는 조건 아래에 공격을 취소하기로 동의했다라고 했고 이스라엘도 여기에 동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 전만 하더라도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하겠다 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또 협상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상황입니다.
1: 네, 전형적인 트럼프식 전략 같은데 근데 미국이 지금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이미 보도에서도 나오긴 했는데요.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 조건부 보류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공격 취소의 조건은 신속하게 합의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걸로 못을 박았는데요.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이 이란 핵개발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을 위한 빠른 합의를 전제로 추가 군사 행동을 미룬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실제로 백악관은 공개적으로 이란에 대한 신규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란도 미국이 다시 공격하게 되면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란군은 미국을 돕는 국가들까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걸프 지역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유리사 김수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첫 번째 말은요.
1: 네, 오늘 첫 번째 말은 1주차에 조금 밀릴 건데요. 입니다.
0: 네, 1주차. 이거 처음에 조금 밀릴 거란 예측인데 이거 누가 한 말인가요?
1: 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말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한 인터뷰에서 1주차에 저희가 조금 밀릴 건데요. 네. 7% 정도면 그러면 2주차에 비기고 3주차에 대승하면서 이건 안정적으로 이길 겁니다. 라고 판세 예측을 했습니다.
0: 되게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7%라는 건 7%포인트 네. 차이 이내겠죠. 여기서 1주차란 어제 있었던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까지 합쳐서 네.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충청권에서 밀린다는 거는 정청래 후보가 우세할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남 금산이죠. 네. 아무래도 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긴 했었습니다.
0: 관측은 양 캠프 다 모두 그렇게 전망을 했었어요. 그렇죠. 정청래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도 7%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 계속 지지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김민석 후보가 뭐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승리를 했잖아요.
1: 네.
0: 김민석 후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1: 결과가 김민석 후보 45.05%, 정청래 후보 44.61%, 송영길 후보 10.34%였습니다.
0: 네.
1: 김 후보하고 정 후보가 0.44%포인트 근소한 차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겼거든요.
0: 네.
1: 이게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아니고 권리당원 투표인데 그렇다면 왜 김민석 후보는 조금 밀릴 거라고 했을까?
0: 네.
1: 엄살 작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네.
1: 애초에 당원 투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지지층이야 여론조사로 분석할 수 있는데
0: 네.
1: 당원이 똑같다고 일반 지지층하고 똑같다고 예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0: 네.
1: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들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근데 그나마 예측 가능했던 거는 정청래 후보가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얻을 거다.
0: 네.
1: 아마도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할 거다. 이거였습니다.
0: 네.
1: 그러면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목적을 세울 수가 있죠. 목표를 질 때의 충격을 흡수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이겼을 경우는 놀라운 반전 효과를
0: 네.
1: 주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밖에 없죠. 조금 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충격을 완화하거나 혹은 의외성을 더 키울 수 있는데
0: 네.
1: 이럴 때 이제 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미리 흘려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질 가능성이 높아요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지지자들이 기세가 꺾이고 사기가 저하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더 열심히 투표해야지라고
0: 네.
1: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면 충청도가 제일 불리한 지역이겠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어쩌면 충청권 경선이 제1의 경선이라는 거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오히려 이 충청권 결과가 이제 밴드웨건 효과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반대로 지금 어제 결과만 봤을 때는 또 김민석 후보에도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1: 네,
0: 들고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결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오늘 결과 나오진 않았지만 1주차 경선 결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1: 네, 이 후보 연고 때문에 충청도 판세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으면 연고도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 선거의 법칙입니다.
0: 네.
1: 그 정청래 후보가 충청도 사람이고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 후보가 이겼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부담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많다면
0: 네.
1: 정 후보가 충청 출신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0: 네.
1: 그리고 굳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리적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정청래 후보가 고향이 충남 금산인데
0: 네.
1: 과거에 전라북도였던 지역이거든요.
0: 그렇다면서요.
1: 그러면 충남 지역에서 금산하고 가깝지 않은 먼 지역들이 꽤 있다는 거고 충청도에서 그리고 과거에도 충청도 지역의 투표 행태를 분석을 해보면 충북하고 충남이 또 좀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면 충청북도 사람들이

0: 입장에서는 네. 충남 금산이면 남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비교적 그렇다는 아.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게 데이터로 입증된 건 아니고 네. 추정을 해보자면 좀 그런 측면이 있다. 그리고 충청도의 대도시나 도시 지역은 또 교통으로 수도권하고 잘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오늘날의 충청 지역 유권자들이 수도권 유권자들하고 뭐 별다를 게 있는가 이런 또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남아있는 게 오늘 부산 울산 경남 경선인데 이 지역도 눈길이 가는 게 호남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그 전부터 지지층이 형성되고 당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PK라고 하는 이 지역은 네. 노무현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도자인 시절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좀 친문 성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네. 이게 또 불경 경선의 포인트겠습니다.
1: 불경에서도 정청대 후보의 조직력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은 나오는데 오늘 네.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결과를 바탕으로 2주차, 3주차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0: 네, 2주차가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인데 제주, 강원은 뭐 특정 후보의 연고가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당원수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큰 변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은 송영길 후보가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네. 대구 경북은 또 이재명 대통령 고향 지역이죠. 이런 점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차가 사실 결정적인데 그쵸. 3주차에 호남권하고 서울 경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1: 여기가 이제 당원수가 제일 많은 지역들이
0: 네, 그렇습니다. 이날 네. 확 결정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경기 서울은 뭐 전체 판세 따라갈 것으로 보이고 호남 지역이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죠.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네. 최근에 주목되는 것이 전남 광주 쪽하고 전북 쪽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1: 네.
0: 이 점이 있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광주 전남은 만족스러운 반응이었지만 전북에서는 소외론이 또 제기가 그쵸. 됐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전북 도지사 경선 때도 드러난 건데 친청대 친명 구도가 있어서 광주 전남은 김인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그리고 전북은 정청래 후보 이쪽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는 건데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1주차에 조금 밀릴 거라고 했던 김민석 후보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이런 걸 바로 밑간이라고 하죠. 밑간의 맛이었다.
1: 네.
0: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요리를 하기에 따라서 맛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밑간을 쳐놔서 기본은 하도록 네,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다.
1: 네,
0: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두 번째 말은요?
0: 네, 두 번째 말은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파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거 누구 흉내 내신 거예요? 약간 사투리 섞어서 말씀하신 거
0: 네, 이거를
1: 것 같은데.
0: 연습을 더 하겠습니다. 박성훈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1: 아, 박성훈 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이제 말투가 좀 차분하고 좀 점잖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런 걸 좀 따라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네, 어떤 상황에서 한 얘긴가요?
0: 네, 지난 7월 27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고 아직 1심 선고기는 한데 주목받는 네. 게 사실 이게 윤 전 대통령 개인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1: 그렇죠.
0: 수 있어요.
1: 네네.
0: 수학 공식에도 무한대 더하기 A는 무한대잖아요. 이미 무기징역을 1심에서 네. 받은 상태에서 이게 더해진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별이 안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1: 네.
0: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선고였던 게 이게 결국에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형이 확정이 돼버리면
1: 네.
0: 이 국민의힘이 2022년 대선 때 선거 치르고 돌려받았던 보전금을 다시 다 반납해야 됩니다. 그게 397억 6,300만 원이거든요.
1: 지금 1심이라고 하지만 3심에서도 이게 그렇게 많이 깎일 확률은 낮아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당사를 파는 거냐 이런 관측이 나오니까
1: 네.
0: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1심 선고니까 아직 모른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1: 네.
0: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준비는 돼 있다. 네, 덤벨팀은 덤벼봐라.
1: 네.
0: 약간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다. 매각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뉘앙스고요.
1: 네.
0: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허위사실공표죄 재판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 네, 일단 판결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은 건 지난 20대 대선 당시 했던 말 이거 때문인 거잖아요.
0: 네, 그게 거짓말이다. 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공표한 것이다. 규정이 된 거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검사 시절에 막역한 후배인 윤대진 검사라고 있어요. 네. 그 형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인데 그쪽에 검사 출신인 이남

0: 제가 부인했던 것은 아니고 변호사 수임에 뭐 결정적 역할하고 그런 건 아니었다.
1: 네.
0: 이런 취지였다라고 변론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게 아니다. 소개 자체를 부인한 거고
1: 네.
0: 단순 주선이라는 것도 부인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1: 네.
0: 또 두 번째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하고 함께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1: 네.
0: 윤석열 피고인이 한 말은 당 관계자의 안내로 만났을 뿐 그때에 김건희 씨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교류 자체를 부인한 건 아니었다라고 했지만
1: 네.
0: 재판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진법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교류를 했거니와 그 교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1: 네.
0: 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한 판례가 있죠. 일반인이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가.
1: 그쵸.
0: 이거를 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때도 법리로 적용이 됐는데
1: 네.
0: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이건 고의적인 거짓말이다
1: 네.
0: 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형량이 좀 높죠.
1: 네.
0: 허위사실 공표치고는 징역이 높은 편인데
1: 그쵸.
0: 이게 당락을 바꿀 정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어쨌건 중대 의혹에 대한 말이었고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이 판단이 내려졌고 그리고 아마도 당선이 됐기 때문에
1: 네.
0: 또 더 중한 그런 벌이 나온 것 같습니다.
1: 또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라는 무게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이대로 이제 형량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결국엔 당사를 팔아서라도 이제 반환금 마련해야 될까? 왜냐면 과거에도 또 이런 경험이 있긴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미리 국민의힘의 재산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1: 네.
0: 올해 2월 기준인데 현금성 자산은 115억 원 정도밖에 없어요.
1: 네.
0: 이것만으로는 당 그 현금으로는 좀 이거를 감당할
1: 어렵죠.
0: 수 없다.
1: 네.
0: 그 토지가 756억 원이 있고 건물이 160억 원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0: 그렇죠.
1: 한 900억 원 정도 되는 거네요.
0: 네.
1: 네.
0: 그중에 일부러 매각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비장의 무기가 없지 않아요.
1: 그러니까
0: 국민의힘은 평상시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입니다. 그 선거 때도 보조금을
1: 네.
0: 받아요. 선거보조금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비용을 또 보전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6.3 지방선거의 경우에
1: 네.
0: 국민의힘이 200억 원 넘게 선거 보조금을 받았거든요.
1: 아.
0: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하고 당이 보전받는 총 비용이 또 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1: 아.
0: 이 중에 어느 정도가 당이 가져가는 건지 또
1: 네.
0: 어느 정도가 후보들이 가져가는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당 차원에서 200억 원을 보조금으로 받았단 말이죠.
1: 네.
0: 그리고 또 당 차원에서 보전받는 것도 200억 원이다. 그러면 200억 원이라는 재원이 또 생긴다.
1: 네.
0: 200억 원 선거 보조금을 다 썼다 하더라도 그걸 보전받았다면 200억 원 정도의 재원은 생기는 경우인 거죠. 제가
1: 네.
0: 가정한 경우가.
1: 네.
0: 어느 정도인지 뭐 그 구체적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1: 네.
0: 돈이 또 마련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걸 보면 거대 정당이 얼마나 큰 특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거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보전은 또 보전대로 받는 재테크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의 제도인 거고. 근데 또 한번 그 짚어봐야 될 게 지금
1: 네.
0: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당비가 월 1,000원이에요.
1: 네.
0: 주요 선진국의 주요 유명 정당들이 월 뭐 2만 원 내지 9만 원 이렇게 하거든요.
1: 당비가 너무 낮죠.
0: 네, 그럼
1: 네.
0: 당비를 좀 더 걷든지 뭐 특별 당비도 걷을 수 있고 이런 방법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국고보조금에 의존한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1: 뭐 이거는 이제 사실 가정인 거잖아요. 국고보조금으로 갚을지 이건 가정인데
0: 네.
1: 정작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 역시도 국고지원금을 만약에 돌려막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아요.
0: 네, 근데 대신에 네. 국고보조금 받는 걸로 반환을 하게 되면
1: 네.
0: 이제 당에서 써야 될 비용은 또 못 쓰는
1: 그쵸,
0: 측면이 있긴 있겠죠.
1: 있긴
0: 근데
1: 네.
0: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건물이나 토지를 팔아야 되지 않을 수도 있다.
1: 다른 방법이
0: 네,
1: 충분히
0: 다 방법이
1: 있다.
0: 있는 그 거대 정당이다. 이런 점이 이제
1: 거대 양당의
0: 네.
1: 동거가 좀 크게 안 해도 된다.
0: 네.
1: 네, 국민의힘 이제 박성훈 대변인 민주당부터 당사를 팔라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보니까 20대 대선 보전 비용이 434억 원이에요.
0: 네.
1: 민주당도 그러면 반환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0: 일단은 순서상으로는 국민의힘부터 반환을 할 겁니다.
1: 그렇죠.
0: 이게 묘한 네. 게 국민의힘 쪽이 당선이 됐었는데 탄핵이 돼버려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쪽은 재판이 중단돼 있잖아요.
1: 네.
0: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하기 때문에
1: 그럼요.
0: 국민의힘부터
1: 네.
0: 반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만큼이나 좀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 이상이죠. 사실 대법원
1: 네.
0: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났기
1: 네.
0: 때문에 그리고 이 대통령 역시도 이제 거짓임을 알면서 고의로 허위사실 공표했다. 이게 인정이 됐고
1: 네.
0: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온 적이 있는데 물론 형량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만
1: 네.
0: 근데 낙선자라서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마련한 양형 기준표를 보면 이 대통령의 경우도 가중사유가 있어서

0: 네. 아무리 낮춰도 벌금 500만 원 밑으로 낮추기 어려운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형이 확정되는 네. 거니까 이 대통령도 그대로 형이 퇴임 이후에 네.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변수는 입법이에요.
1: 네.
0: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면 그 법을 따른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해버리는 거죠.
1: 네.
0: 국회에서. 근데 여기도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첫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 확정되고 국민의힘이 400억 정도를 반환하고 나서 민주당이 허위사실죄를 공표죄를 아. 삭제하는 경우
1: 네.
0: 근데 이런 경우는 내로남불이라고 엄청난 비난을 받게 그쵸. 되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1: 네.
0: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병상련의 처지라서 같이 담합을 해서 삭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이런 경우는 양당 다 비난을 받게 되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양당제이기 때문에
1: 네.
0: 누굴 비난한다고 해도 어느 당이 손해볼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1: 어차피 양쪽 다 욕먹을
0: 네,
1: 테니까.
0: 그래서 저는 한번 주시하고 네. 있어요. 이 가능성을. 양당이 네. 담합해가지고 이 죄를 삭제할 가능성. 근데 세 번째는 막 속으로는 담합을 한번 해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계속 국민들 눈치를 보다가
1: 네.
0: 그냥 둘 다 그냥 유죄 확정을 받아들고
1: 아.
0: 차례로 물어내게 될
1: 네.
0: 경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남은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이 부분 저희가 진짜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1: 안 그래도 지금 그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는 뭐 신원 경영 행위 이런 게 있는데 행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좀 추상적이다 이거 좀 빼야 된다
0: 네.
1: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0: 네. 근데 또 반론은 행위에 대해서 특히 부패 의혹에 대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다 행위에 해당하는데
1: 네.
0: 예, 그걸 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판검사도 처벌한다고 해놓고 정치인은 빠져나가냐 뭐 이런 또 반론도 있습니다.
1: 네, 오늘 양당제 폐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나눠.
0: 폐해라기보다는 뭐 네. 게임의 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네. 민주당 당사부터 먼저 팔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대변인의 말은요.
0: 네,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아니라
1: 네.
0: 냉장고를 나온 얼음의 맛이다.
1: 네. 어떤 맛인가요?
0: 냉장고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1: 네.
0: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데 근데
1: 아.
0: 박성훈 대변인은 아직 냉동고에 있는 얼음을 두고 쟤들이 먼저 녹을 거야라고
1: 아.
0: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더 뒤기 때문에.
1: 어차피 시점상으로는
0: 네.
1: 국민의힘 먼저다.
0: 네, 먼저 네. 녹고 있는 얼음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요?
0: 네, 오늘의 마지막 말은 인간의 바둑이 아직은 훨씬 매력적이라고 자부합니다.
1: 네. 이건 신진석 구단과 인공지능 카타고의 대결 이후에 나온 말이죠.
0: 네. 7월 28일 연합뉴스가 신진석 구단을 인터뷰했는데요. 내용이 7월 29일 공개가 됐습니다. 앞서서 신진석 구단은 바둑 AI 카타고와 대국을 가졌는데요. 2016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대국을 하고 나서
1: 그렇죠.
0: 한 10년 만에 열린 인간 대 AI의
1: 네.
0: 싸움이었습니다. 7월 17일 1국에서는 신 구단이 대국을 포기하면서 카타고가 불계승을 했고 7월 19일에서는 2국에서는 신 구단이 4집 반을 이겼습니다.
1: 네.
0: 그리고 3국에서는 무려 11집 반의 승리를 거두면서 2-1로 최종 승리를 했고요.
1: 네.
0: 역전을 한 것이죠. 신 구단은 AI가 바둑의 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정수만 두는 AI보다는 상황에 따라 묘수와 승부수를 던지는 인간의 바둑이 아직은 훨씬 매력적이라고 자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1: 이 말 너무 와닿네요. 인간의 바둑이 묘수를 던진 인간의 바둑이 아직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자부한다.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 알파고의 1대 4로 패해서 그때 충격이 진짜 어마어마했잖아요.
0: 네.
1: 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했었던 상황인데
0: 그렇습니다.
1: 사실 이번엔 이제 AI에게 질 것이다 예상했던 상황에서도
0: 네.
1: 이겼기 때문에 그 반전이 더 큰 것 같아요.
0: 네. 어떻게 이겼느냐.
1: 네.
0: 첫 번째는 조건이 좀 달랐던 게 이게 일단 현실로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AI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1: 그렇죠.
0: 이번에 2점 접바둑 그러니까 2점을 먼저 신진석 구단이 흑도를 잡고 2점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0: 이게 보통 한 18집 반 정도를 먹고 시작한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옵니다.
1: 네.
0: 그런데 중요한 거는 AI가 진작에 인간을 이기기 시작했다. 이걸 감안했을 때는
1: 그럼요.
0: 신진석 구단을 필두로 해서 인류의 역전극과 추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1: 네.
0: 같고 그리고 신 구단이 전략을 잘 짠 게 첫 판을 둬보니까 아 AI가 계속 정수만 두는구나. 비트는 수는 안 둔다. 요거를
1: 네.
0: 파악을 한 다음에 어차피 미세한 계산이라든지 복잡한 전투에서는 AI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난타전을 피하자. 실수하지 않는 바둑을 구사하자.
1: 네.
0: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신진석 구단이 끝내기를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포석, 정석 이런 단계에서는 그냥 실수를 피하는 싸움을 하고 싸움도 적절히 피하고 실리를 챙기다가 마지막에 승부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이 바둑에 대해서 재미난 평가가
1: 네.
0: 신진석 구단이 AI처럼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이번 바둑은 마치 AI 대 AI의 싸움.

0: 싸움을 방불케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1: 신진서 구단이 근데 전략을 되게 잘 짰네요.
0: 그렇습니다.
1: 이 AI의 강점, 약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요.
0: 평소에 AI 공부를 많이 하는 대표적인 기사로 꼽히죠.
1: 근데 좀 이제 의아한 부분이 신진서 구단은 이번 대국에서 AI처럼 바둑을 뒀다 이런 평가를 받지만 인터뷰에서는 인간 바둑의 묘수, 뭐 승부수 이런 걸 높이 평가했는데 이 발언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러니까 자신은 AI처럼 바둑을 둬놓고 인간 바둑에 재미가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1: 네.
0: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게 모순이 아니라 AI하고 바둑 둘 때하고 인간들끼리 바둑 둘 때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은 인간끼리의 바둑에 묘수와 승부수가 있다라고 축해 올린 것이고 근데
1: 네.
0: 대신에 AI랑 싸울 때는 AI처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고
1: 네.
0: 사실 요즘에 바둑계 전체 풍토가 점점 AI를 닮은 바둑을
1: 네.
0: 두고 있기는 합니다. 뭐 기풍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1: 그쵸.
0: 평가도 있는데
1: 네.
0: 근데 그래도 인간의 바둑이 AI하고 똑같을 순 없다. 또 인간들끼리 두는 바둑이라면 그것대로 묘미는 남아있다고 하는 거고
1: 네.
0: 예를 들면 AI를 상대로 어떤 비트는 수를 던지면 AI가 움찔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는데 인간은 또
1: 그쵸.
0: 휘말리는 거죠. 사실 네. AI도 휘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어요. 이세돌 구단한테 졌을 때도 알파고가 좀 그랬었거든요. 그렇다면 인간은 더더욱이나 묘수나 승부수에 더 민감할 것이고
1: 네.
0: 그 이세돌 구단 또 알파고랑 바둑 둘 때 충격적인 수가 들어오니까 상대방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봐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든 수가 아니거든요.
1: 그쵸.
0: 그 사람은 그냥 그 알파고가 하자는 대로 두는 그 회사 직원이었던 건데 사람이 두는 바둑이다 보니까 기계가 두는 건데도 처음에 사람을 의식하는 이런 현상이 있듯이
1: 네.
0: 계속해서 인간 대 인간의 싸움에서는 또 변수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결국에 신진서 구단은 자신은 AI처럼 바둑을 AI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두더라도
1: 네.
0: 근데 그래도 인간들의 바둑이 더 재밌는
1: 그럼요.
0: 거다. 이런
1: 네.
0: 홍보대사 역할을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저 예전에 먼저 온 미래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0: 장강명
1: 네,
0: 작가.
1: 맞습니다.
0: 저도 읽었어요.
1: 네, 거기서 딱 그 바둑 얘기를 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천재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AI 기술에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0: 네.
1: 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다 같이 또 상황평준화되는 장점도 있었다.
0: 맞습니다.
1: 그런 얘기도 하고
0: 네.
1: 결국 AI 시대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저희가 잘 키워나가며 서로 윈윈하는
0: 그렇죠.
1: 사회가 되지 않을까
0: 네.
1: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에 신진서 대 카타고 대국 인간 사회에 주는 교훈과 메시지 뭘까요?
0: 네, 바둑에서 이미 인간이 지고 있어요. AI한테. 하지만 차분히 연구하면서 또 추격을 시도한다는 게 감동적인 거고 저는 인간이 겸손하고도 도전적인 존재가 됐다. 네, 인간은 또 만류 인력의 세계에서 그 날아오르는 데 성공한 날개 없이도 날아오르는 데 성공한 그런 종이기도 하죠.
1: 네.
0: 그리고 인간의 강점이라는 게 AI한테 배우고 답습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인간과 AI의 차이를 끊임없이 의식하고 추구한다.
1: 네.
0: 저는 요약하자면 AI는 최고의 기대값을 추구하는 존재라면 인간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향한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인간의 바둑이 훨씬 매력적이라는 신진서 구단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수제 콩국수의 맛이다.
1: 네.
0: 여름의 콩국수인데
1: 수제 이왕에, 콩국수.
0: 네, 수제 면발로 만든 콩국수의 맛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1996년에 나온 30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요.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토킹 머신.
1: 네.
0: 새 시대를 줄 거라고 믿고 있는가.
1: 네.
0: 우리들의 아이들은 거르지 않은 그럴싸한 대답 앞에 놓여져 있네. 마치 AI 시대를
1: 그러게요.
0: 예언한 듯한. 그렇지만 노래 제목은 인간은 인간이다. 015B의 노래로 준비해왔습니다.
1: 네, 015B의 인간은 인간이다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미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5: IH
3: 인천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7: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9: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8: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8: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9: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8: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9: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8: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2: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엔 CBS 조태임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UB40의 킹스턴 타운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더위 관련한 의견들이 많으세요. 로자님, 역대급 폭염 속 휴일을 보내는 모습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에도 산을 오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관악산부터 백록담까지 정상에 오르면 땀에 흠뻑 젖은 등산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오르막 끝에 얻는 성취감과 짜릿한 도파민이 그들을 다시 산으로 이끄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는데 궁금한 게 오늘 같은 날씨에도 정상에 가면 시원한가요? 그거 좀 궁금하네요. 하지만 어쨌든 뿌듯하겠죠. 또 차와음악님, 오늘 고등학교 선후배들 동아리 개미회에서 장애인시설에 봉사 다녀왔습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 다니던 봉사로 30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재학생들 봉사가 사라져서 아쉽네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와, 오늘 같은 날씨에도 이제 봉사활동 다녀오셨다고요? 어우, 대단하십니다. 또 웹님은 저도 전기 아껴요. 손주들의 지구니까요 하고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제철 달력보기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 여름 어떻게 나야 되는지 얘기 나눠보고요. 빨간 앤 써니님도 여름철 일회용품 더 쓰는 것 같은데 저부터 줄여야겠습니다. 환경 지킴이 하고 의견 주셨고요. 진호님은 42.5도 양산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온열질환 걱정이 많이 되네요. 어제 낮에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 앉아 계셨는데 경찰들이 와서 온열질환인지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걱정입니다.

0: 진짜 요런 날씨에 주변을 좀더잘 살펴야겠다 이런생각이드네요그리고우리김수민아이디쓰시는분저는김미나님이아닙니다하고의견주셨는데이게무슨일인가봤더니더운바람선풍기님이시사셰프김미나평론가를흑백요리사로하셨는데김미나평론가는어제나오셨고요오늘은김수민평론가였습니다이렇게의견주신거너무너무감사하고요계속해서사연과신청구뉴스에관한의견있으시면단문50원장문100원의정보이용료가되는샵1212또는레인보우앱으로문자보내주세요광고듣고저희제철달력보기준비되어있는데오늘도퀴즈마련되어있습니다많이많이참여해주세요
1: 어머세련됐다만져봐가구느낌정말좋지
2: 당신의품격에어울리는명품가구가있는곳평생간직하고싶은가구가있는곳여기는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더좋아졌네요
3: 가구의명품삼익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모델최소원입니다이광고에서설명안하겠습니다아저씨믿고그냥한번신어보세요왜집까지신고가는지워킷안전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네, 청취자분들이 이 코너를 정말 많이 기다리시고 어제도 다른 코너인데 오늘은 퀴즈 없어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4: 퀴즈 중독.
3: 네. 오늘은 아무래도 날씨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경남 양산,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뉴스 전해드렸는데 42.5도. 기상관측이 42도를 처음으로 넘었다 하고,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 보니까 전남 광주시의 전남 광주의 광양시도 지금 비공식 관측 기준으로 41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지금 뭐 경남뿐 아니라 경북, 전남 뭐 다 40도를 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봤더니 한반도 전체 그냥 새빨갛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뭐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이 상공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이불 한 채, 그다음에 또 티벳 고기압 이불 한 채, 두 채를 지금 두꺼운 솜이불 두 채를 이렇게 덮고 있는 형국이다.
3: 네.
4: 예.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쯤에는 서울 기온도 37도 그 정도쯤 될 거라 그래서 막 벌써 되게 좀 오늘도 엄청 더웠죠?
3: 오늘도 엄청
4: 어제도
3: 더웠죠.
4: 엄청? 근데 37도라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제가 뭐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해마다 그러니까 제가 꽤 몇 년 전에 유럽에 계신 수도원에서 수녀님들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저는 그냥 하고 있어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는 건데 보통 우리가 겨울에 창문 열어놔요.
3: 그냥 가끔 살짝 5분씩
4: 그건 이제 환기
3: 때문에.
4: 정도. 그리고 보통 닫잖아요.
3: 그렇죠.
4: 왜 닫죠?
3: 추우니까
4: 냉기 들어올까 봐. 그렇죠. 근데 여름에는 창문 열어놓으면 시원해요?
3: 덥죠.
4: 덥죠. 네. 왜냐하면 열기가 정말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뜨는 쪽에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요. 블라인드. 저희는 블라인드인데 블라인드를 쳐놔요. 사실은 암막커튼처럼 아예 그렇게 빛을 완전히 차단하면 이렇게 치고 이제 집에 있을 경우 만약에 이제 집을 비운다 그럴 때는 창을 다 닫아놔요. 블라인드까지 쳐놔요. 그러면 정말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선을 해요. 예, 그 열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여름은 무조건 다 창문을 열어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기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리고 집에 있을 경우는 이제 해가 들어오는 쪽을 창을 닫고 이렇게 커튼이나 블라인드 치는 것만으로도 몇 도 정도 온도가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3: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해요.
4: 아, 그래요?
3: 한낮에는 블라인드 쳐놓는데 그것만으로도 그 창으로 들어오는 열기가 잦아드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4: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0: 분들 한번 그거 참고하시고 또 댓글에 이제 어차피 퀴즈 때문에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만의 시원한 여름나기 비법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아니, 시우고모님이 요즘 대구 얘기보다 양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대프리카가 아니라 양프리카인가요?
0: 아.
1: 이런 얘기를 주셨네요.
0: 대프리카를 아시네요? 대구가 굉장히 그 더웠어요. 그래서
1: 네.
0: 대구 아프리카, 대프리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심었다. 죄송해요. 그래서 좀 시원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대구에 나무를 많이
0: 네.
1: 심어서 많이 시원해졌다.
0: 도심에. 진짜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1: 그리고 차희님은 양산이 신도시로 바뀌어서 그래요. 이것도 논의였는데 이제 다 전부 다 고층 아파트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무가 되게 중요하네요. 자연이 많이
0: 그쵸.
1: 있으면 더위가 그만큼 좀 줄어들고 또 현대
0: 네네.
1: 건물이 많이 들어서면 또
0: 그쵸. 열쇠 바깥
1: 자연스레 기온이
0: 그렇죠.
1: 올라가는 거네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근데 뭐 우리가 덥다 하지만 결국 이제 입추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0: 그쵸.
1: 절기는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 글쎄,
1: 어떨까요?
0: 긴가민가 한데.
1: 네.
0: 입추 뜻은 이제 가을이 든다 이런 의미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입추 무렵쯤 되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1: 네.
0: 했다고 해요. 지금은 뭐 서늘하면 꿈도 꿀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1: 네.
0: 앞으로는 그래도 더 뜨거워질 일보다는 시원해질 일이 남아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망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1: 네.
0: 그리고 입추 무렵에 뭘 하나 봤더니 김장용 무배추를 심으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때라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이 무렵부터 밤 도토리 여물고요. 벼가 패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적절한 비 바람이 한해 농사에 매우 중요.
1: 네.
0: 이제 이런 속담이 있대요. 입추에 비가 오면 비가 조금 오면 풍년이 든다. 비가 이제
1: 입추에 비가 조금 오면 풍년이 된다.
0: 네.
1: 네. 입추에 비가 조금 와야 풍년인데 지금 13호 태풍 돌핀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0: 그러니까요. 올해 13번째로 발생한 돌핀이 현재 북상 중이죠.
1: 네.
0: 보통 이제 뭐 통상적으로 초속 17m 이상이면 태풍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1: 네.
0: 돌핀의 초속이 56m 정도래요. 이 정도면 사람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최상 등급 5등급이라고 합니다.
1: 엄청 무서운 태풍이네요. 네.
0: 네. 아무튼 뭐 이제 올해 이제 그 전에는 태풍의 강도를 뭐 중강, 매우강, 초강력 이렇게 구분하다가
1: 네.
0: 올해부터는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고요. 5등급.
1: 네.
0: 4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1: 네.
0: 4등급 태풍이 불면 철탑이 휘고 콘크리트 건물도 파손할 정도 위력이래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이 5등급 초강력 태풍 돌핀은 어느 정도일지 뭐 이렇게
1: 그러네요.
0: 보도 이제 뉴스에 따라서는 과거의 매미, 2003년의 매미, 그다음에 그 전해인 2002년 8월에 그 강릉을 덮쳤던 루사 뭐
1: 네.
0: 이 정도 급의 초강력 태풍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아직 향방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1: 네.
0: 아마 이번 주 목요일쯤 경로를 알수 있을 거라고 해요.
1: 네.
0: 근데 오늘 오전 예보를 보니까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확률은 낮대요.
1: 아,
0: 다행이죠.
1: 다행이네요. 네.
0: 근데 대신 이렇게 되면 이제 폭염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고
1: 아, 태풍이
0: 전문가들이
1: 지나가면서요.
0: 예, 태풍인지 우리 관통을 안 하는 대신
1: 네.
0: 폭염이 우리 한반도에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태풍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1: 그렇죠. 태풍으로
0: 나은
1: 인한
0: 게 아닌가.
1: 피해가
0: 예,
1: 또
0: 너무 무서우니까.
1: 어마어마하니까 농가나 이런 데
0: 네, 그래서.
1: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0: 그렇죠,
1: 좀
0: 그렇죠.
1: 이래나 저래나 좋진 않네요. 네.
0: 그런데 그래도 선택을 하라 그러면 차라리 폭염이 더 낫. 모르겠어도
1: 네.
0: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 네. 어쨌든 네. 좀
0: 네.
1: 둘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0: 어려운
1: 네.
0: 문제죠.
1: 자, 최원영 작가의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본이 걸린 퀴즈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난 방송 때 이제 책을 받으신 청취자분이 모든 국민의 필독서라고 말을 해
0: 너무
1: 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0: 감사했어요.
1: 작가님 가신 다음에 되게 작가님 막이 코너 계속해야 된다, 매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도 되게 많이
0: 매일,
1: 올랐어요.
0: 매일.
1: 네.
0: 네.
1: 오늘 어떤 퀴즈를 내주실 건가요?
0: 제가 이 퀴즈에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1: 네.
0: 자, 퀴즈 귀 기울여 주세요.
1: 네.
0: 현재 북상 중인 태풍의 이름은?
1: 네. 이거요. 돌핀.
0: 그럴 리가 없겠죠.
1: 네.
0: 이러면 이제 혼나요. 돌핀, 우리말로 돌고래.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1: 네.
0: 청취자분들께 또 혼납니다. 자, 돌핀은 올해 몇 번째 발생한 태풍일까요?
1: 이거 좀 어려운 것
0: 어렵죠?
1: 같은데요?
0: 네, 그래서 어려울까 봐 객관식으로. 자,
1: 네.
0: 1번, 15번째, 2번, 14번째, 3번, 13번째.

0: 오늘 좀 어려 앞서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그냥 흘려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숫자 이제 5, 4, 3 중에 뭐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뭐
1: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0: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2, 3, 1번, 15번째, 2번, 14번째, 3번, 13번째입니다. 핸드폰 검색 찬스 활용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더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더위를 이기는 방법, 네. 특이한 방법 이런 거 좀 네. 알려주시면은 그쵸. 그분을 이제 뽑아서 사인본을 드리면 어떨까?
1: 그것도 좋은데 네. 그럼 이 퀴즈 정답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0: 퀴즈 정답이랑 함께 보내주시면
1: 함께 네. 좋은 아이디어예요.
0: 네. 함께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1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는 그러면 계속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폭염 때문에 난리지만 유럽이 네. 이 앞전에 사실 유럽의 폭염 소식이 계속 들렸었잖아요. 네. 재난이다 막 이랬었는데 지금 메가파이어 시대라는 말이 생겨났을
1: 그러니까요.
0: 정도라고요.
1: 네. 네. 그러니까 메가파이어는 무슨 의미냐면 네. 이제 뭐 메가 우리나라 무슨 이런 거 붙은 커피집도 있듯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진압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이죠. 네. 인간의 힘으로 진압하기 어려운 초대형 산불을 이제 메가파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까지 생긴 거 보면 정말 심각하고 굉장히 두렵기까지 한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날씨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는 해다.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어떤 맛인지 알아? 아까 바로 앞에 김수민 그 평론가님 맨날 무슨 맛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가 어떤 맛인지 알아? 그래서 보여주는 쇼케이스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2026년 여름이에요.
0: 그렇죠.
1: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이제 유럽은 거기다 지금 산불까지. 그러니까 어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프랑스에서 시작된 산불이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폭염 속에서 이탈리아, 그리스, 튀르키예 이렇게 계속 끝도 없이 번지고 있다고 해요.
0: 네.
1: 스페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마드리드 외곽 그쪽에 마을이 그냥 다 제로 변했는데 그 인터뷰 이렇게 보니까 네. 거기 지역 주민이 산불을 주목한 그 주민의 얘기예요.
0: 네.
1: 산불의 기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진짜 여기 이런 산불 앞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이겠어요.
1: 그러니까 메가파이어라는 말이 네.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산불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폭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좀 특별한 양상을 보이는데
0: 네.
1: 이게 이제 뜨거워지니까 강물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0: 네.
1: 그러니까 독일의 라인강 수심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평년 예년 비교했을 때 한 2m 정도 낮은데 정말 굉장히 낮은 그리고 동유럽의 다뉴브 강도 수량이 네. 예년에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 다뉴브 강물을 원전의 냉각수로 쓰는 헝가리, 루마니아는 일부 발전소의 가동도 중단을 했다고 합니다.
0: 아니 이거 그러면은 더위도 더위지만 전력 수급에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1: 생기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바닷가에서 냉각수를 쓰는데 네.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 내륙 또 미국 같은 경우 내륙은 강물을 냉각수로 쓰죠. 당연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뜨거워져서 냉각수가 부족해져서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강물의 수량 자체가 이제 낮아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0: 네.
1: 유럽의 내륙은 그 물류를 이동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하천이에요. 근데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0: 네.
1: 배를 띄우기가 어렵거나 물건을 많이 못 싣겠죠. 싣는 만큼 이렇게 가라앉게 되니까 배가.
0: 네.
1: 이제 이러면서 물류 이동 통로까지도 이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죠.
0: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남의 네.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겪을 그쵸. 수 있는 얘기인 거죠.
1: 그쵸.
0: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 봄에 보통 산불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건조하고 그쵸. 막 이렇다 보니까. 근데 유럽은 한여름에 산불이 발생을 예. 하네요.
1: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패턴인데
0: 네.
1: 유럽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속출하는 원인으로 그러니까 습한 날씨, 그다음에 건조한 날씨가 급격히 반복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기후 채찍질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이런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유럽이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0: 네.
1: 그다음에 여름에는 폭염, 가뭄 이렇게 이어지면서 겨울에 내린 비로 사실은 예전부터 내리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례적인 현상인데 겨울에
0: 네.
1: 비가 내리니까 초목이 우자라고요. 그러다가 여름에 이제 폭염과 가뭄으로 바싹 말라요. 이러니까
0: 네.
1: 뭐가 될까요? 땔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네. 사람이 도저히 끌

0: 수 없는 그런 메가파이어가 된다. 예.
1: 그러면은 산불 피해 면적도 어마어마하겠어요.
0: 어마어마하죠. 네. 예. 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겪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계속 불이 꺼지지 않다가 네. 지난 7월 22일 시작된 산불이 계속 근데 19시간 전에 뉴스를 보니까 다행히 진화는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산불이 대형 산불이 번지면서 진화가 힘들어지면서 어느 정도나 면적을 태웠냐면 이게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태웠냐면요. 우리나라의 한 서울시 면적이 6만 헥타르인데 거의 3배 되는 한 16만 헥타르 그 정도를 태웠다고 해요.
1: 서울시 프랑스 면적의 3배
0: 네, 3배 가까이 되고 네, 프랑스뿐만 아니라 그 옆에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한 15만 헥타르 이상을 태우면서 국가 비상 사태가 한때 선포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거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한 걸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그 터졌을 때 이렇게 내는 에너지 그거에 한 거의 29배에 달하는 그런 에너지가 타올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1: 이렇게 비유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죠.
0: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산을 산림을 태운 이 자체 피해도 피해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복구 비용도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타산지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그렇긴 한데 정말 우리도 이제 미루지 말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삶으로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절실한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삶으로 전환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우리 사실 모르지 않거든요. 탄소 배출 줄이는 방법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삶을 좀 다이어트하고 좀 단순 소박하게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내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우리 소비하고 이러고 살아요.
1: 네, 착한 소비는 없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1: 근데 지구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뭐예요?
0: 그게요. 이게 사실은 이제 1970년부터 이 날을 만들고 해마다 이제 발표를 해서 이게 뭐냐면 지구에서 이제 자연 자원을 이제 소비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재생 가능한 이 자원을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한 1년치, 1년치의 자원이 있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제 해마다 이제 1월 1일이 되면 그러면 이거를 정말 아껴 쓰고 규모 있게 써서 12월 31일까지 딱 써야 되는데 언제 1년치를 다 소비하느냐 이제 그거를 측정하는 국제환경단체인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에서 이제 해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12월 31일까지 이제 써야 되는, 이렇게 맞춰서 써야 되는데,
1: 네.
0: 언제 다 쓰냐. 그걸 이제 오버슛데이라고 하거든요. 네. 생태 용량 초과의 날. 그래서 이걸 해마다 환경의 날에 지금에서 발표를 하는데,
1: 네.
0: 올해 지구의 오버슛데이는 7월 30일이었어요.
1: 네.
0: 30.
1: 네.
0: 그러면 7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그 해에 주어진 양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걸 땡겨 쓰는 거죠. 미래의 자원을.
1: 그럼 이 날짜가 앞당겨질수록 안 좋은 거네요.
0: 당연하죠. 네. 예,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올해가 대개 보면 항상 이게 빨라져요.
1: 네.
0: 이게 빨라지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작년이 올해보단 더 빨랐더라고요.
1: 작년이요?
0: 작년 같은 경우는 7월 24일. 근데 올해는 그럼 한 6일 정도 늦춰지긴 했죠.
1: 네.
0: 근데 조금 늦춰지긴 했지만 대체로 계속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요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요 정도로 7월 30일에 벌써 다 썼으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지구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1: 네.
0: 예. 하나의 지구로 이제 딱 맞게 쓴다 그러면 12월 31일에 딱 끝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쓰기 시작하면 지구가 1.75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 아까 그러고 웹님이 우리가 미래로부터 자원을 빌려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은 한 몇 달치름 지금 빌려오고 있는 거네요.
0: 몇 년, 70년부터 오버슛데이를 계속 이제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뭐 다음 손주 벌 것까지 지금 다 뺏어서 이렇게 카드 비즈를 내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평균 값이에요.
1: 네.
0: 7월 30은.
1: 네.
0: 그럼 이제 나라마다 다르겠죠. 당연히 잘 사는 나라는 더 빠를 테고
1: 네.
0: 좀 이렇게 저개발국과 글로벌 사우스는 좀 늦겠죠? 그럼 제일 빠른 나라가 어딜까요?
1: 미국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0: 저도 이거 예전에 네. 막 한참 여기 막 관심을 찾아보면은 네. 거의 카타르가 1등이더라고요.
1: 카타르요?

0: 올해 카타르는 2월 4일이었어요.
1: 카타르도 우회네요. 네.
0: 석유가 많이 나니까. 아,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더 쓰고는 이제 저기 멀리 있는 미래를 막 당겨 쓰는.
1: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만큼 미래 자원을 다 그렇죠, 끌어와서 그렇죠.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좀 빠를 것 같아요.
0: 빠를 것 같죠? 네. 우리나라는 올해 4월 9일이었습니다.
1: 아, 우리나라도 네. 4월이면 그러니까, 벌써 초반에 다 썼네요.
0: 그러니까
1: 네.
0: 지금 이제 딱 1년 시작하자마자 99일 만에 다 써버린 거예요. 1년치를. 아, 정말 네. 과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1: 네. 아, 네. 저희는 어떻게 그럼 조금 탈탄소하고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좀 일회용도 좀 줄이고 좀 냉방도 좀 절약하고 이렇게 예. 좀 현명한 여름을 이기는 방법을 해야겠네요.
0: 제가 여기 한 가지만 더 짧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소개하고 싶은 나라가 브라질인데요. 아. 이게 평균치에 가장 가깝게 쓴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래서 네. 브라질의 올해 오버슛 데이는 7월 31일이라고 합니다.
1: 아, 네. 예. 평균치가 7월 31일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정답 발표를 할게요. 저희가 앞서 그 올해 이제 13호 태풍 돌핀 얘기를 했었는데 정답은 3번 13호였습니다. 저희가 여름을 어떻게 이기는지 방법도 같이 보내달라고 네네. 했는데 9386번 쓰시는 분 정답 3번 13호 더위 이기는 법. 저는 목에 아이스 타월 해주고 얼음 대야에 발 담그고 참외 샐러드 만들어 먹습니다. 참외가 열을 내려준다고 하더라고요.
0: 맞아요. 찬 과일.
1: 네. 오. 네. 그래서 9386번님께 저희 최원영 작가님의 착한 소비는 없다 사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다음 주엔 또 저희가 어떤 또 자연 얘기를 나누게 될지. 지금까지 최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온앤오프의 여름 속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뭐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0: 네.
1: 글렌 헨사드입니다. 그 아일랜드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영화 원스의 주연 배우 였었죠.
0: 네.
1: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 새벽에 아일랜드 더블린 외곽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로 별세를 했습니다.
0: 저 이 뉴스 뭐 처음에 가짜 뉴스인가 생각했어요.
1: 네, 너무 갑작스러웠죠.
0: 오토바이에 치여서 사망했다 그래서
1: 네.
0: 너무 놀랐어요.
1: 네, 실제 네.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향년 56세로 안타깝게 고인이 됐습니다. 영화 원스 많은 네. 분들이 또 보셨을 것 같은데 2007년에 저예산 음악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국내에서도 20만 관객 돌파하면서 큰 돌풍을 일으켰었고요.
0: 네.
1: 실제 연인이었었던 이 체코 가수죠.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함께 남녀 주연을 맡으면서 네. 굉장히 실감나는 연기 노래 맞아요. 선보였었습니다.
0: 네.
1: 이 영화에 실렸던 Falling Slowly라는 곡 2008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주제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0: 네.
1: 이 갑작스러운 비보 때문에 세계 음악계가 깊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0: 저도 정말 좀 많이 안타까웠는데
1: 네.
0: 아, 글렌 헨사드 어떤 음악가인가요?
1: 네, 1970년 더블린 출생이고요. 13살에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더블린 거리에서 버스킹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거리의 악사로 아주 일찌감치
0: 네.
1: 나서게 되는 거죠. 20살 때였습니다. 1990년에 록밴드 더 프레임스를 결성을 하는데 더 프레임스는 뭐 아일랜드 밖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밴드는 아닙니다만은 아일랜드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밴드였었어요.
0: 네.
1: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고요. 10장의 앨범 중에서 4장이 아일랜드 앨범 차트 10위권에 들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고요. 이 글렌 헨사드는 더 프레임스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체코의 어떤 음악 페스티벌에 찾아가게 됩니다.
0: 네.
1: 근데 그 페스티벌 기획자의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이 바로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였었고
0: 네.
1: 처음 만났을 때는 13살이었습니다.
0: 아.
1: 이분과 함께 이제 네. 5년 뒤에 스웰 시즌이라는 듀오를 결성을 하게 돼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 스웰 시즌이라는 듀오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게 된 영화가 바로 원스란 영화고요. 이 글렌 헨사드의 절친한 친구가 바로 이 존 칸이 영화 감독이었었어요.
0: 아.
1: 당시에는 무명 감독이었었는데요.
0: 네.
1: 야, 너희들 스토리를 기반으로 조금만 더 상상력을 보태서 영화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진 영화가 바로 원스가 되겠습니다. 이 존 칸이 감독은 사실 원스로는 잔잔한 성공 그리고 오히려 음악들이 더 주목받는 이런 성공을 거뒀지만 이후에 비긴 어게인, 싱 스트리트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또 더 큰 명성을 얻게 됐었고요.
0: 네.
1: 이 마르케타와 글렌 헨사드 두 사람은 영화 촬영 기간 동안에 굉장히 더 가까워지게 됐고 결국에 연인 사이가
0: 네.
1: 되게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Falling Slowly가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 타면서 음악, 영화 그리고 이들의 실제 러브 스토리까지 겹쳐지면서 세계인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0: 이때 당시 제 영화 볼 때 이게 막 주목받는 영화라기보단 입소문으로
1: 네.
0: 퍼지면서 이렇게 많이들
1: 맞아요.
0: 봤던 것 같고 저도 여러 번 본 영화였는데 진짜 좋았 영화도 영화지만 음악도 너무 좋았고 약간 실제 느낌이었어요. 영화보다는 좀 다큐멘터리 아까 얘기하셨는데
1: 맞아요.
0: 그런
1: 네.
0: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고국 아일랜드가 슬픔에 빠졌다고요.
1: 그렇죠. 뭐 글렌 헨사드 또 원스 하면은 뭐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0: 네.
1: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0: 그렇죠.
1: 정말 큰 좀 자산을 잃었다. 문화적인 이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0: 네.
1: 아일랜드 문화부 장관이죠. 패트릭 오도노버는 직접 성명을 내고 현대 아일랜드 스토리텔링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예술가는 거의 없다.
0: 네.
1: 그리고 헨사드는 모든 음표의 열정과 취약함을 끊임없이 쏟아부었다. 비록 그의 삶은 너무 일찍 끝났지만 아일랜드 음악이 남긴 그의 영향력은 대를 이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아일랜드가 이제 바로

0: 영국 옆에 붙어
1: 그쵸,
0: 있는데
1: 네.
0: 영국 출신 가수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1: 맞아요.
0: 슈퍼스타가
1: 네.
0: 많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사실 아일랜드에서는 팝 슈퍼스타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세계적인 밴드죠. U2, 보노,
1: 네.
0: 뭐 글렌앤사드와 친구였었어요. 장문의 추모 글을 올렸고요. 글렌앤사드는 천사와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열린 기타 케이스 안으로 동전이 굴러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버스킹이 열리는 어느 곳이나 그와
1: 네.
0: 늘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네.
0: 실제로 이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 글렌 헨사드는 바로 U2의 보노, 또 역시 아일랜드 출신이죠.
1: 네.
0: 싱어송라이터 데미안 라이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바로 그 그래프턴 스트리트에 나와서 버스킹을 했습니다. 마치 완전히 무명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모인 동전들을 그 노숙자 쉼터에 기부를 하고 이런 활동을 함께 했었습니다.
1: 이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 영화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홍대 거리나 이런 데 보면 버스킹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랬던 걸로
0: 맞아요.
1: 기억을 하는데.
0: 사실 이 영화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1: 네.
0: 네.
1: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0: Once 뭐 영화 또 주제가 그 밖에 거의 전곡이 사랑을 받으면서 사운드 트랙 음반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는데요.
1: 네.
0: 아르케타 이르글로바가 리드 보컬을 맡고 글렌 헨사드가 여기에 화성을 더하는 그런 곡을 준비를 첫 곡으로는 해봤습니다. 영화의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특히 마르케타가 극 중에서는 가난한 그 체코 불법 이민자로 나와요. 아일랜드로 이 어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는데 싱글맘이죠.
1: 네.
0: 그래서 이제 싱글맘이기 때문에 또더 남자 주인공과의 로맨스를 이제 망설이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더블린의 이 밤거리를 이 혼자 헤매면서
1: 네.
0: 혼란 속에 부르는 아주 인상적인 노래 If You Want Me 준비해봤습니다.
1: 네, 글렌 헤사드와 마르케르 마르케타 이글로바의 If You Want Me 듣고 올게요.
2: 아유.

0: 네, 글렌 헤사드와 마르게타 이르글로바 If You Want Me. 아 근데 마르게타 이르글로바 이름이 좀 어렵네요.
1: 그렇죠, 이제 체코 분이라서 네. 쉽지 않습니다. 네.
0: 아까 그 민트님이 마르게타 피자라고 의견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다.
1: 마르게리타, 아 네. 그거랑 전혀 또 다른 느낌이지만.
0: 네. 네 그리고 재밌습니다. 0702번 쓰시는 분, 이 원스 영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보고 두 번 이상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도 N차 관람한 1인입니다. 하고 아, 의견 맞아요. 주셨어요. 네. 근데 진짜 제가 원스를 제가 가을에 2008년 가을로 기억을 해요. 아직도 네. 혼자 극장 가서 봤었거든요. 혼자 보고 나와서 그 가을의 단풍과 이 음악 영화 때문에 한동안 그 기분에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이후로 좀 음악 관련한 영화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고
1: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뭐 지금이야 음악 영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헤미안 랩소디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긴 어게인도 있고 라라랜드도 있고 한데 네. 그 당시에 물론 음악 영화 있긴 있었습니다만 원스의 돌풍이 정말 큰 화제가 됐었었죠. 네.
0: 그러니까 원스 전에는 뭔가 음악 영화하면 좀 스케일이 크고 이랬는데 네. 원스 이후에 좀 이런 소박한 영화, 좀 다큐멘터리적인 음악 영화들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0: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음악은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아일랜드 음악이라고 해서 좀 되게 생소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맞아요.
0: 아일랜드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음악적 차별이나 아니면 소외받은 거에 대한 좀 그런 불만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1: 그렇죠. 바로 옆 나라가 이제 영국인데 네. 사실상 붙어있는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은 뭐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슈퍼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아일랜드 하면은 이제 물론 뭐 밴 모리슨도 있고 유투도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옆 나라지만 싶을 네. 정도예요. 그래서 이 존 카니 감독이 연출했던 싱 스트리트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0: 네.
1: 이게 10대 청소년들이 락밴드 만들어서 막 이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 영국 밴드들 그 TV로 뮤직비디오 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동경하고
0: 아.
1: 왜 우리나라엔 저런 사람이 없냐. 뭐 우리라도 크게 내보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0: 아, 네. 지금 근데 아일랜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또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1: 네. 일단 뭐 별명이 보스죠. 보스. 그 더 보스.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음악 대장이나 뭐 문화 대통령쯤 될 텐데 미국의 네. 국민 락커입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몇 년 전에 아일랜드에서 글렌 헤사드 만났던 것 회상하면서 소셜미디어에 그는 언제나 훌륭한 음악가이자 좋은 친구 그리고 관대하고 우아한 사람이었다. 항상 긍정적이고 미소를 지으며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뭐 이런 글을 또 남겼고요.
0: 네.
1: 또 약간 의외이긴 하지만 빌리 아일리시와 그의 오빠죠. 피니어스도 이제 절절한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어려웠을 때
0: 네.
1: 처음 음악을 만들 때 정말 많은 그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이 글렌 헤사드였다. 아. 이런 얘기하면서 빌리 아일리시는 나는 글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 이런 글까지 올렸어요.
0: 네.
1: 글렌 헤사드 아까 이제 그 다른 분들이 기억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소탈한 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밴드 더 프레임스 활동 오래 했었는데 이 프레임스의 프레임이 자전거 프레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0: 네.
1: 뒷마당에서 자전거 프레임 고치는 그 취미에서 비롯된
0: 아.
1: 그런 이름이고요.
0: 네.
1: 13살에 학교 그만두고 이제 거리의 악사로 나섰다고 했는데 이게 네. 이제 뭐 돈 많고 뭐 학교 안 다녀도 뭐 물려받을 재산이 많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더 프레임스가 처음 이제 데모 녹음이라고 하죠.
0: 네.
1: 음반사에 제출할 그런 시험 녹음하는 그 비용을 구하기 위해서 이 글렌 헤사드의 모친 어머님이 직접 은행 찾아가가지고 사실 우리 집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서 집 수리해야 되는데 이거 대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읍소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자식 그 밴드 시작하는데 보탰다고 합니다.
0: 근데 이 어머니도 대단하시네. 우리나라 상황이라면은
1: 네.
0: 공부나 하지 뭐. 뭔 소리야? 막 이럴 텐데
1: 그렇죠.
0: 직접 집 수리 비용을 위한 거라고 하면서 대출까지 받았다고. 어머니가 있었기에 또 글렌 헤사드가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그러게요.
0: 두 번째 노래는 뭘 들어볼까요?
1: 역시 이 영화 원스의 주제곡이자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곡.

0: 가상까지 그 받게 된 곡이죠. Falling Slowly라는 곡 준비했고요.
1: 네.
0: 영화 초반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악기 상점에 들러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즉석 듀엣하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벌써 그게 한 10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 글렌 헨사드 전화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국제 전화 인터뷰.
1: 네네.
0: 그때 이제 당연히 Falling Slowly가 너무 유명한 곡이기 때문에 이 Falling Slowly가 어떻게 탄생한 곡인지 좀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제목.
1: 네.
0: 제목이 일기예보에서 나온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아일랜드가 이제 섬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바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다 날씨를 예보하면서 항상 쓰는 표현이라서 아일랜드 사람은 매일 듣는 표현이 바로 Falling Slowly래요.
1: 아.
0: 기압이 서서히 떨어지겠다.
1: 네.
0: 그러면서 뭐 풍랑이 거세지겠다. 이런 표현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어떤 사랑에 빠진다. 천천히 이런 얘기도 네. 되고 사랑에서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1: 네.
0: 어쨌든 이게 기압이 떨어지면서 풍랑이 생기면서 우리의 사랑이 위태로워진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을 다 다룬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1: 네, 글렌 헨사드와 마르게타 이르글로바의 네. Falling Slowly 듣고 올게요.

0: 네, 글렌 헤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폴린 슬로울리 듣고 왔습니다. 이 음악은 딱 간주 들으면 이 노래다 할 정도로
1: 네,
0: 딱
1: 맞아요.
0: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지금 다시 들어도 이 둘의 화음도
1: 네.
0: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0: 네. 그리고 또전 궁금한 게, 전 사실 이 영화 이후에 이제 비긴 어게인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같은 감독이었네. 같은 감독은 사실 모르고
1: 네,
0: 봤었거든요.
1: 맞아요. 존 카니 감독이 이제 원스는 사실 저예산 영화였었는데 그렇게
0: 네.
1: 아카데미에서까지 주목을 받으면서 뭐 할리우드에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뭐 완전히 할리우드 영화로 만들어졌었고 더 훨씬 더 유명한 배우가 나왔고
0: 네.
1: 더 많은 성공을 거뒀죠.
0: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글렌 헤사드가 그 이후에도 좀 주목을 받았냐? 이 노래 이후로는 제가 잘 몰라서.
1: 네, 모르시는 게 아마 당연할 것 같아요.
0: 아, 네.
1: 계속해서 아일랜드의 국민 인기 가수로 남았고 꾸준히 앨범도 냈고 심지어 별세하기 얼마 전까지도 앨범 내고
0: 아,
1: 라이브 활동하고
0: 네.
1: 예, 그렇게 계속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0: 아일랜드 국내에서
1: 네.
0: 활동을 계속했었군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곡을 좀 들어볼까요?
1: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전화 인터뷰도 했었고 한국
0: 네.
1: 공연 왔을 때 콘서트가 다 끝나고 이제 무대 뒤에서 만난 적이
0: 아,
1: 있어요. 근데
0: 네.
1: 정말 앞에 뭐 다른 해외 가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소탈하고 정말 친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를 직접 맛있는 차를 타줬는데
0: 그래요?
1: 보통 그런 대기실 가면은 손님 오고 이러면
0: 네.
1: 매니저한테 아니 차를 별잘안 주죠. 그리고 매니저한테 시키죠. 여기 손님 왔으니까
0: 그쵸.
1: 차두 잔만
0: 네.
1: 내오세요. 이러는데 직접 차를 어떤 거 마실 거냐고 하면서 정성스럽게 타줬던 게 기억이 나고 특히 영화처럼 저한테 기억되는 장면은
0: 네.
1: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마르케타와 같이 온 공연, 듀오 공연이었었어요. 근데 마르케타는 옆 대기실을 대기실 따로 썼었는데 대기실 문이 빼꼼 열리면서 이제 마르케타가 고개를 쑥 들이밀면서 손님 있는 거 몰랐네. 이러면서 나 먼저 숙소에 돌아갈게. 라고 하는데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사람의 아기죠.
0: 네.
1: 네. 그랬던 게 굉장히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제 인생의 영상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0: 네.
1: 이 원스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준비했고요. 라이즈라는 곡, 거짓말이라는 곡이에요. 사랑과 환멸에 대한 그런 그 노래, 아주 절절한 그런 노래. 이고요. 어쨌든 원스라는 어떤 영화 제목처럼 이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한 건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각자
0: 네.
1: 다른 결혼을 했고 하지만 또 음악 활동은 이어가기도 했고 이런 소중하고
0: 네.
1: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으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0: 네. 글렌 헤사드와 마르게타 이글로바의 라이즈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힘이 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속보 하나 알려드리면은 오늘 열린 이제 민주당 당대표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46.65%로 1위를 차지했고요. 2위 김민석 후보는 43.85%, 3위 송영길 후보는 9.5%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치에 경남 득표에 대한 가중치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따끈따끈한 소식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태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SBS
1: 예술이 일상이 되고
2: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1: 우리의 일상이
2: 문화가 된다.
1: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2: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1: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2: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1: 공정하게
2: 함께
1: 새롭게
2: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3: 꿈꾸자 경기도에서.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4: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5: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 의회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이상한 독서실의 비밀을 말한다. 금촌고시원 오윤환 장로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누군가를 한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일평생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2: 네. 오늘 초대 손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3: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고시원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고시원을 운영하고 계신 오윤환 장로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4: 선하십니다.
1: 장로님,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모시게 됐는지 얘기 들으셨어요?
4: 네, 그 작가님한테 네. 먼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들었습니다.
1: 제가 그 궁금한 이야기 와인을 한 해도 안 빼고 보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라. 지난해였는가 장로님이 출연하신 방송을 보고 고시원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신 장로님의 사연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 작가분에게 좀 찾아달라, 저분을 좀 수소문해달라. 왜냐하면 이게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왠지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뷰하실 때 저 뒤에 주는 나의 이렇게 무슨 성경 구절 같은 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크리스찬이겠지 해서 제 작가님에게 방송국으로 연락을 해서 저 장로님을 좀 섭외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4: 이전 강화도로 이제 바닷가로 갔지요.
1: 네.
4: 갔더니 이렇게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판판한 돌이 있더라고요.
1: 예.
4: 바위가 크게 있는데 바로 옆에가 이제 바닷물인데 큰 바위가 판판하게 있더라고요.
1: 네.
4: 거기에서 이제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안 먹었잖아요. 새벽에 나왔으니까.
1: 네.
4: 이제 답답하니까 하루는 보내야 되겠고 그냥 소주 도병 사고 새우깡 하나 사고 김밥 한 줄 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도 아껴야 되고요.
1: 네.
4: 그러면서 소주를 한 먹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했는데 더 이상 내가 있어야 할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날 술도 참 많이 먹었어요.
1: 예.
4: 술이 취하지도 않아요.
1: 네.
4: 근데 또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신발을 벗어놓고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있죠.
1: 네, 네, 맞아요. 예.
4: 내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더라고요.
1: 예.
4: 그러고서 이제 바위 난간에 서서 하나, 둘, 셋 하고 이제 탁 떨어지려고 이제 하는데.
1: 네.
4: 뒤에서 애 엄마가 애들이 아빠 아빠 왜 이래 왜 이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막 그 염이 오는데 그 이제 털폭 주저앉았죠.
1: 예, 예.
4: 그러고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부인하고 애들을 보려고 이렇게 뒤로 돌아봤더니 없죠 뭐.
1: 예, 예.
4: 그냥 환청이 들린 거죠.
1: 예.
4: 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대로 나를 하나님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불러주시지 않는구나.
1: 예.
4: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한없이 울어봤어요.
1: 네.
4: 아마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1: 예.
4: 펑펑 울고 그래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냐, 죽을 힘만큼 각오가 돼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오늘 날인가 밤이 좀 깊었는데 네. 아주머니가 아기를 얻고 이렇게 온 거예요. 예. 그날 이제 비가 왔어요. 비에 흠뻑 젖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밤중에 아주머니가 와서 방을 달라고 할 때는 이게 무슨 가정에 뭐 불화가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우선 이제 빈방에 이제 안내를 해주고 타월을 갖다가 주워서 이제 닦으라고 하고 그래갖고서 이제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혼자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남편이 그 좀 술을 먹으면 그렇게 욕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막 좀 괴롭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애가 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이 사람하고 살겠다 하고 자기 마음을 꽉 참고서 그동안에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네. 너무너무 못 참겠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를 얻고 그 밤에 비 오는데 이제 들쳐 얻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저희 고시원에서 이제 숙식을 무료로 했죠.
1: 와, 그냥 돈 안 받으셨어요?
0: 네. 예. 지금 뭐 급이 아밤에 오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0: 아기만 들쳐 얻고 예. 돈도 못 갖고 오고 그냥 네네. 빈손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한 보름 정도 있으니까 남자가 왔더라고요. 네. 남편이요. 예. 아마 어떻게 연락을 했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같이 이렇게 갔는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게 지역의 신문에 나오게 됐어요.
1: 아, 소개가 됐어요. 네. 예.
0: 이게 이제 방송도 타고 신문도 나오고 이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어렵고 힘들다는 사람들이
1: 찾아와요?
0: 다 전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처음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뭐 준비가 없잖아요. 예, 예. 그 아주머니 한번 도와줬다고 해서 그냥 전화 한번 그냥 당연히 그냥 도와준 것 뿐인데 여기저기에서 전화 와서 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거절을 못하고 그냥 예. 받아줬어요.
1: 아, 오라 그랬어요?
0: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30-40명 지금 고시원에 있어요. 아유.
2: 그 원래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거의 노숙인 분들의 쉼터가 된 거잖아요. 너무 견디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1: 뭐 많은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2: 많은 일들이 있을
1: 예, 그 안에서 뭐 그분들 모여 살다 보면 네. 약주들도 많이 드시고 또
0: 이제 노숙자, 네. 또 알코올 중독자, 예. 중한 범죄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이제 퇴소한 사람들. 예, 예.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예. 불황아. 이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포악해요. 이제 사업에 예를 들어 실패를 했어요. 예. 가족이 해체가 되고 지금 몸만, 자기 몸만 지금 저희 고시원에 와 있잖아요. 네, 네. 이분이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자존심뿐이 없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니까 쌍소리도 나오고 예. 어떤 때는 막 주먹 날라오기도 하고 고시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고치는 것도 있고 청소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이제 도와줬으니까 이제 뭐 청소도 저 혼자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뭐 주방 일 하는데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고맙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수고했다고 해서 이제 좀 음식을 좀 색다르게 좀 해서 이렇게 주려고 네. 뭐 인건비를 이렇게 줄 수 예.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이제 좀 몇 근 사갖고 와서 이렇게 갖고 구워서 이렇게 주는데

0: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1: 예.
0: 근데 본인은 그런 데에 조금 봉사하는 데 전혀 관여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은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줬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페트병에다 오줌을 싸갖고 와서
2: 네.
0: 이렇게 손님이 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와갖고 저 머리에다 붓는 거예요.
1: 아이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3: 그런데 그런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견디시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1: 저희 같으면 사실 못 참거든요. 그냥 야 나가 뭐 이러고 당장 내쫓을 것 같은데.
0: 참 뭐라 그럴까 구역질도 나고요.
1: 네.
0: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1: 네, 네.
0: 내가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건가?
1: 네, 네.
0: 하나님, 왜 제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안 할까요?
1: 네.
0: 뭐, 별걸 이제 생각이 그렇겠죠. 다 들면서도 그렇겠죠. 막 이러죠.
1: 예.
0: 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1: 네.
0: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네가 믿음에 좋다고 해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저 산을 옮길 만한 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1: 네.
0: 네가 네 재산을 다 팔고 네가 뭐 다 해서 굳이 한다고 해도 네가 지금 네가 죽을 힘을 다해서 저 사람들을 다 굳이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구절이 탁 튀는 거예요. 아, 제가 탁 쳤죠. 맞죠. 내가 저 사람들한테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하는 그 이게 내가 무슨 큰 일이나 하는 거 마냥 내가 대단한 거 마냥 이렇게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내가 잘못이지. 사랑이 없지. 그래 사랑을 줘야지. 그때부터 제가 사랑을 줘야.
1: 아, 그러니까 지금 미워하는 마음들이 바뀌어요?
0: 그것을 제 마음에서 엄청난 싸움을 지금도 해요.
1: 아, 그렇겠죠. 그렇겠죠. 눈에 보이는데
0: 미웠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화가 나잖아요.
1: 그럼요.
0: 속상하잖아요. 그것을 제가 이제 저 자신을 한 거예요.
1: 네, 네.
0: 이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이기적인 거, 위선적인 거, 교만한 거, 허영에 떠는 모든 이런 것을 다 쏟아내 주시고 깨끗하게 저 씻어 주십시오.
1: 네.
0: 그리고 오로지 저 사람들만 제가 낮고 낮은 자세로 저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랑을 또 저에게 주십시오.
1: 네.
0: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그것을 그 사람한테 느끼게 보이게 해주려고 이제 막 하죠.
1: 네.
0: 억지로 막 내 몸부림을 치면서 억지로 막 하는 거죠. 근데
1: 네.
0: 이것을 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약간은 많이가 아니고 아주 요만큼은 성화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1: 네.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계신 거죠?
0: 지금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와. 그럼 23년째면 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텐데 기억에 나는 분들이 좀 꽤 있으실 것 같아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0: 분들. 엄청
1: 많겠죠.
0: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에이 원장님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1: 네,
0: 에이,
1: 네,
0: 그런 일이 있어요? 네. 뭐 이렇게 얘기할
1: 이렇게 수 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0: 네,
1: 네, 네 어떤
0: 그런 것이 있는데
1: 네.
0: 그냥 아주 최근에 있었던 네, 얘기를 네, 네. 하나 해보면
1: 네, 네.
0: 엄마가
1: 네.
0: 아빠하고 결혼을 했어요.
1: 네.
0: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를 또 만났는 모양이에요.
1: 네, 엄마가. 예.
0: 그래,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를 낳았는데 이 엄마가 아빠하고 무슨 사연인지 이제 이혼을 했어요.
1: 예.
0: 근데 그 사이에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근데

0: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지를 못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네. 모르는데 아이를 데리고 갔어야 되는데 엄마가 네. 아이를 안 데리고 갔어요.
1: 그 아이를 누가 키워?
0: 그러니까 아빠가 네. 아이를 키운 거예요.
1: 엄마가 나갔어요. 애를 두고.
0: 네. 그런데 이제 아빠도 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재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니까 다른 이제 어머니 엄마 만났어. 이제 다른 엄마가 온 거예요.
1: 그 애 데리고 재혼을 했어. 예. 네. 예. 예.
0: 그 엄마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아빠 닮은 모습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1: 네.
0: 가족이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1: 네.
0: 아니지 않느냐. 내 자식이다. 내가 네. 지금까지 키웠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닌 것 같으니까
1: 유전자
0: 병원에 가서 DNA 네. 검사를 한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아닌 거예요.
1: 아니야.
0: 이 애한테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1: 얘는 이미 컸고 이제.
0: 네. 네. 작년에 나이로 29이에요 얘가.
1: 아, 군대도 성장했어.
0: 갔다, 군대도 갔다 오고 다 했어요.
1: 다 성장했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네.
2: 아하, 너무 충격받았겠는데.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고 호적에서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1: 네.
0: 그 호적에서 이제 파내야 되잖아요.
1: 그 아버지가 또 파행.
0: 그러니까 법원에 이제 그 친자 뭐 아닌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1: 네, 네. 진짜 부재 뭐
0: 그걸 했어요. 네. 그래서 법원에서 좀 판결이 났어요.
1: 네.
0: 그건 친자가 아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얘가 또 이전 알았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두 번의 쇼크를 받은 거예요.
1: 네, 아빠가 또 버렸네요.
0: 네. 네. DNA 검사를 하니까 지 아빠가 아니라고 그래. 네. 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너는 이
1: 집안이 아니다.
0: 혈통이 네, 아니다 네, 이 얘기죠.
1: 네. 그 엄마 뭐
0: 세 번째로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판결까지 받았으니까.
1: 그래도 어떻게.
0: 네. 그래갖고 얘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이렇게 했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1: 오갈 데가 없다고.
0: 오갈 데 없습니다. 그러니 저 좀 받아주십시오.
1: 어머나.
0: 그래 오라고.
1: 어머나.
0: 아니 먼저 병원에서 DNA 예. 검사해서 친족이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1: 아니 그걸 알겠는데.
0: 아니라고.
1: 그걸 알겠는데.
0: 법원에서 판결이 받았잖아요.
1: 예, 그것도 알겠는데.
0: 나가라고 했잖아요.
1: 예, 예.
0: 이 세 번을 얘는
1: 충격으로
0: 받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 충격에 의한 정신 이상, 정신 분열 뭐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 거죠. 지금 얘는 이런 상황에 의해서 여기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저도 따분하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일단은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시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고 또 시하고 또 협의를 해서 그 이제 엄마를 찾아줬지.
1: 엄마 찾았어요.
0: 네.
1: 엄마는 그랬더니, 자기 엄마일 거 아니에요.
0: 네, 자기 엄마는 이제 찾아준 거죠.
1: 그 남자랑 살고 아그 모르시죠. 그래도 그 남자랑 살고 있는지 그 모르시잖아요. 원래 애 아빠랑 거기까지 모르시죠.
0: 거기까지는 모르죠.
1: 거기까지 너무 깊어지고
0: 뭐 예. 이제 그 엄마하고만 시에서 이제 연락을 예, 해서 예, 예. 주민센터로 오라고 해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그 엄마하고 이 아들하고 양쪽에 이제 엄마 보고도 아들 보고 싶냐고 만나고 네. 싶냐고 하고
1: 네.
0: 이 아들한테도 엄마 보고 싶냐고 만나고 싶냐 그래갖고서 둘 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이제 회의실에서
1: 아이고,
0: 이제 만나게 만났어요. 해주고
1: 네.
0: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봉일천에 살더라고요.
1: 아유.
0: 그래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1: 아이고.
0: 그러한 그 참 이런 일까지도 내가 하면서 이걸 하이다나 하는 이런 예, 생각도 예, 많이 들고
1: 그렇겠죠.
0: 좀 어려운 것도 많이 있어요.
1: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0: 사랑이 없으면은요
1: 예.
0: 정말 못해요.
1: 그럼요, 그럼요.
0: 더러워서도 못하고 냄새 나서도 못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힘들어서도 못하고
1: 아, 그럼요, 그럼요.
0: 구역질 나서도 못하고
1: 그럼요.
0: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뭐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전단지 주잖아요. 과연 몇 명이나
1: 그렇죠.
0: 전도가 될까?
1: 네. 옛날식이죠.
0: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실한 마음에서 진실하게 사랑을

0: 베풀고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이 사랑을 베풀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아 우리 원장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영접하지 내가 예수님 영접하지 나 교회에 갈 거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리 구제 활동을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고 해도 제 행동이 삐뚤어지고 저를 보고서 배울 게 없으면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얘기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이 행동으로 변화돼서 그것을 정말로 실천을 했을 때에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거예요.
1: 네, 네.
0: 고시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저를 돌봐줘야 돼요.
1: 아.
0: 가족이 저를 인정을 해주고 저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직접 와갖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작은 딸이 시집 가기 전에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1: 예.
0: 또 지금도 부인은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도 차에 좀 반찬이 이렇게 실려 있는데
1: 아이고.
0: 뭐 김치니 깍두기니 뭐 이런 반찬을 해주니까 갖고 또 가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안 도와주면
1: 그럼요.
0: 이게 다 할 수가 없어요.
1: 아이고.
0: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몸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온 가족의 고시원에 다 매달려 있어야 돼요.
1: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장로님 이제 언젠가 우리가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어떤 얘기를 듣고 싶으세요?
0: 아마 천국에 아니 제가 하나님이 불러서 가면 면접 보겠죠?
1: 아, 면접 안 봐요 거기 지금 거기 무슨 아, 면접 안 봅니다 장로님 제가 알기로 면접 안 봅니다.
0: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지 않겠어요?
2: 지금도 계속 면접 중 아니에요?
0: 저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1: 네네.
0: 다는 못하지만
1: 네네.
0: 그래도 구제하는 일
1: 네.
0: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는 제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네. 일을 하다 왔습니다.
1: 네.
0: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충성된 종아 그래 너 나쁜 짓 안 하고 좋은 일 하다 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1: 네.
0: 그 말 한마디 들으면
1: 아유.
0: 감사하고 그런 거.
1: 하늘에서 상에 크시리라 믿고요. 또 장로님께서 이 베푸신 사랑과 이 헌신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연희 일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1: 네.
3: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제 뜻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눈물이 있는 곳에 제 눈물이 있게 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오늘 장로님을 뵙고 제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다는
1: 어머,
3: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마치 이 땅에 오래 평생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 골로새서 말씀처럼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고 하늘에 상급을 많이 둬서 정말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종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오늘 어떤 꿈과 목적이 생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1: 아멘입니다. 정수 형제.
2: 네. 그 건물 사실 때 그 2억 들어왔는데 아직 그 하나도 못 갚으셨다고. 그래서 다음 후원자는 꼭 2억 이상 들고 와서 그게 다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그게 정수영 제기를 네. 본인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2: 네.
1: 2억 바치시고
2: 네.
0: 한 가지만 좀 더
1: 할까요? 아,
0: 우리 고시원에 계신 분들한테 너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그래도 바로 코앞에 있는데 교회를 안 가요.
1: 네네.
0: 근데

0: 사실 끌고 가도 안 가려고 하죠.
1: 네네네.
0: 그렇죠? 그럼 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1: 네.
0: 그래서 저희들은 휴게실이 한 50평 정도 돼요.
1: 네.
0: 책이 한 3천 권 정도 비치돼 있고 운동기구도 이렇게 있는데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수원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있는데
1: 네.
0: 김명진 목사님을 격주로 토요일 날
1: 오세요.
0: 11시에 청빙을 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를 봐요.
1: 좋은 방법이네요. 네.
0: 그러니까 교회를 끌고 갈 수도 없고 예, 가라고 해도 안 가고
1: 네네.
0: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서
1: 네네.
0: 휴게실에서 거기에 이제 제가 네. 네, 특별히 준비를 해요.
1: 네.
0: 음료수를 준비를 하고 과일을 준비하고 뭐 과자 같은 것도 준비하고 저녁 때에 저녁을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고기를 사다가
1: 어머나.
0: 이제 예배드린 분들하고 또
1: 예,
0: 이제
1: 예.
0: 맨 처음에는 예배드린 분들한테 드렸는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1: 그래요, 그래요. 예배 안 드리는 분들
0: 많이 생각하니까
1: 또 맛을 보고 오죠. 예.
0: 저들도 한 번 먹고 두 번 얻어 먹다 보면 미안해서
1: 오죠.
0: 여기 예배 참석하겠지.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1: 아유, 훌륭하십니다.
0: 정말로 저렇게 벼랑 끝에서 좌절하고 또 가족과 헤어짐 뭐 이런 걸로 해서 매일 슬프게 저렇게 지내는 저 사람들을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접도 하고 이래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은혜의 그 장소가 됐으면
1: 네, 네.
0: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1: 아멘입니다.
0: 지금 이제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멘이에요. 정말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뭐 삼성반도체, 하이닉스 뭐 많지 않습니까? 네이버, 카카오, 뭐 쿠팡, 신우회들 많이 있거든요. 꿈틀꿈틀 되는 마음을 실행으로 옮기셔서 지금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장로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아 정말 뭐 사정 드리겠습니다. 네.
2: 한 돈에서도 많이 도와주세요.
1: 네? 뭐 한 돈뿐만 아니라 뭐 기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꼭 십자가 큰 게 걸려 있고 목사님이 있고 건물을 세우고 뭐 이렇게 있는 곳이 많이들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그곳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시원 이름은 뭐예요, 장로님?
0: 금촌 고시원입니다.
1: 금촌 고시원.
0: 예.
1: 그곳이 저는
0: 파주에 있습니다.
1: 파주에 있겠죠.
0: 파주에.
1: 금촌이니까 파주에 있겠죠.
0: 네.
1: 금촌 고시원이야말로 정말 사실은 교회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십자가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당회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런 곳부터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또 도움도 필요하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고 저는 무엇보다 오늘 장로님 말씀에 제가 많이 회개가 됐습니다.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 아무것도 없는 헛수임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뭐 겨울철에 좋은 일 한다고 가서 아무 생각 없이 킥킥덕거리면서 연탄도 날라봤고 뭐 급식한다고 가서 국도 덜어줘 받고 맛있게 드세요도 했지만 한 번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마음에 품고 저희가 제 아버지 목욕도 시키지만 막 투덜대면서 목욕도 시켰지만 근데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스푼 한 스푼에 또 한 연탄 하나하나를 나눌 때 사랑을 했던가? 반성이 됐어요.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오늘 괜히 멋있는 일, 좋은 일 한 것 같은 뿌듯함만 가지러 다녀온 것 같다는 깊숙한 회개가 들어서 진정으로 그 어두운 곳에 계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금촌교회를 세우신 장로님을 제가 굉장히 다시 한번 존경하면서 오늘 잘 모셨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필요하신 것들 앞으로 여기 제가 자막을 꼭 넣어드릴 거거든요. 많이들 도와주시고 예, 제가 오늘 기업 언급 안 한 기업들도 꿈틀대시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0: 아,
1: 네. 장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장병의 시간.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삼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해군해병대에서 군선교 사역을 섬기는 최미듬 목사입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와 동일 인물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는데요.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일제강점기 때 순사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매국노로 여겨졌습니다.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동족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도 많은 부를 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셨고 예수님이 마태의 직장에 찾아가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아예 마태의 집에서 잔치를 하십니다. 마태는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은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동료 세리들, 몸을 파는 여성들,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제자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인 이 잔치를 보고 누군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31절과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난 병들고 속상해 있는 사람들을 고치러 왔다. 나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마태를 찾으신 것처럼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전엔 마태였는데, 이제 부름받은 제자 마태가 됐습니다. 마태는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단지 몇 걸음 앞선 것뿐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격해서 잔치를 연 것입니다. 주변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직장 동료, 선후배들, 마을 주민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야, 마태가 좀 변하지 않았냐? 달라지지 않았냐? 마태가 저렇게 변한 이유가 있었네. 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저기 앉아 계신 예수님이시네. 마태의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마태를 통해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마태의 집에 열린 이 잔치가 누군가는 거룩하지 못하다고 죄인과 함께 어울린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가 꿈꿔야 할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오늘 마태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열었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고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 알게끔 하는 그런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 우리 장병 여러분이 속한 부대와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연평도에 가면 높은 언덕 위에 해병대 연평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 아래에 있는 부두가를 보면 부두 옆에 조금 이격돼서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빠지선 하나가 보입니다. 해상 전진 기지라고 하기도 하고 해상 빠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연평해전을 보셨다면 거기에 참술이라고 하는 30명 정도 탈수 있는 작은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서해 지역을 수호하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임무를 마치고 들어오는 배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서 밥을 하거나 잠을 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늘 어떤 기지에 배를 대놓고 먹고 자고 쉬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휴게소 역할을 하는 것이 해상바지인데요. 이곳에 70여 명의 해군 장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장병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연평도 섬 바깥에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전진기지에서 어떻게 교회로 오나요? 부두까지 고무보트를 타고 부두까지 누군가 데리러 나가고 복귀할 때도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교회 오고 싶은 한 명을 위해서 휴일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전진기지에 제가 인성교육을 하고 장병들을 만나고 온 후로 이 병사 한 명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저 마음에 품었을 뿐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연평도 해병대 부대에 위문을 오셨어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한 분 데리고 오셨어요. 수백 명의 해병들이 모인 공간에서 위문 공연을 마친 후에 갑자기 목사님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저 부두가 옆에 해군 부대 전진기지에도 가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자매님도 보트에 타라고 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해상기지에서 바이올린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좁고 흔들리는 공간에서 울려 퍼지는 이 바이올린 소리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대원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고 감사했는지요. 기지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한 명이라도 교회 가고 싶어하는 인원이 있다면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언제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마음으로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 한 명의 장병을 마음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주일 아침마다 수요일 밤마다 한 명, 두 명, 다섯 명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매번 간부님들이 고무보트로 부두까지 장병들을 데려다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 1월에는 제가 포항에 있는 해병대 문덕교회에서 6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포항 지역에는 장병이 1만 명이 있고요. 군인교회가 9개가 있고 군종 목사님이 5분이 계십니다. 늘 사역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덕교회라는 곳은 늘 우선순위가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셨던 민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2년간 교회가 방치됐습니다. 한때는 100명이 넘게 예배드렸던 곳인데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 교회가 영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부대 안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그 부대원들만 알 텐데 이 교회는 영외의 군인 아파트 옆에 있고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매일 불이 꺼져 있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문 닫았다, 저 교회 망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속한 전사대대라는 부대에 대대장 집사님이 부임해서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교회는 원래 20년 전에 그 부대 안에 작은 형태로 있었는데요. 바깥으로 오면서 이제 부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있던 공간에는 이제 사찰이 생겼습니다. 대대급 부대의 사찰이니까 스님도 안 계시고 최근에 가는 장병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포교사라고 하는 일반 신도분들이 한 분 두 분씩 들어와서 법당을 청소하고 혼자 기도하고 가신다는 겁니다. 대대장님이 하루는 물어보셨답니다. 아니, 스님도 안 계시고 장병들도 없는데 이렇게 매주 열심히 오셔서 봉사하시냐고.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여기 누군가 올 수 있다면 부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말에 대대장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대대장병들이 나가야 할 교회는 지금 목

하나님이 안 계시고 2년간 늘 불이 꺼져 있고 먼지가 가득하고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쌓여 있고 주민들이 저 교회 망한 교회라고 하고 있는데 법당은 병사도 없는데 일반 신도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저를 지키고 있구나. 나도 이 교회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집사님이 혼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밤 10시까지, 아니, 교회에서 자면서 교회를 지켰어요. 2년 동안 교회가 방치됐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밤마다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아지트가 돼 있고, 불법 주차를 하고, 막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대대장 집사님이 당직을 서면서 교회를 관리했어요. 아들이 셋인데 아내 집사님과 온 가족이 여름방학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며 가족 수련회를 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담았어요. 그 이유는 이 교회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를 알리기 위함이었어요. 대대장 집사님의 아내분이 주변 교회 주변에 풀을 뽑고 청소해요. 아들들도 주말마다 같이 청소해요. 교회 옆에 간부 숙소인데 형 누나들 교회 나오라고 캔커피 전도를 했어요. 누군가 교회를 지키고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보내주셨고 6개월 만에 30명을 전도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0명이 모일 때까지 사역자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임시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대대장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지키고 있고 30명을 전도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지역교회에서 2천만 원을 들여서 본당 내부 리모델링을 해주셨어요. 깨지고 누렇게 변색된 창문을 다 갈고요. 강단의 바닥과 교회 벽면을 다 깨끗하게 바꾸고 페인트 칠을 하고 냄새가 나는 소변기를 교체하고 교회 주변에 50그루가 넘는 나무들의 다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1월 첫 주에 25명이 나왔는데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50명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집사님 가정과 함께 결심했어요. 우리 매주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엽시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매주 힘들지만 장병들을 위해 밥을 하자는 얘기였어요. 대대장님이 퇴근하고 아내와 함께 교회 본당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주부까지 만드는데 거기에 주말에 밥까지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대장님의 답변이 더 가관입니다. 목사님, 메뉴는 잔치국수 어떻습니까? 매주 몇 명이 올지 정확히 모르는데 추가로 오면 국수는 더 삶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문덕교회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1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매주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셨어요. 장년 가정, 청년 간부들, 자녀들, 병사들이 한마음 되어서 섬길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저는 군대에 와서 목회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선교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를 말이죠. 그리고 1년 전에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포 해군 삼함대로 왔습니다. 해군 삼함대는 3,000명의 장병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1,000명은 배를 타는 함정 승조원이에요. 600명은

7개 섬에 흩어져 있어요. 교회는 4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었고요. 수십 개의 육상에 있는 부대도 있어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 100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배마다, 섬마다, 부대마다 찾아갑시다. 신기하게도요, 그 부대를 가면 꼭 한두 명의 장병이 교회에 나와요. 배를 타고 거문도에 갔더니 거기서도 마을교회 다니는 청재가 있어요. 추자도에 갔더니, 흑산도에 갔더니, 안마도에 갔더니, 거기도 교회 다니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서기지마다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삼함대에는 100명이 넘게 탈수 있는 큰 배에 두 척이 있는데, 이 배들이 일주일 넘게 임무를 수행하고 오면 주일 예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바다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 영상을 보거나 말씀을 읽고 나누며 예배드립니다. 해군에서는 이렇게 바다 위에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가리켜 무빙 처치라고 말합니다. 저희들의 꿈은 해군의 200여 개의 함정마다, 격오지마다 바다 위에서 예배드리는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함대의 배들마다 믿음의 간부님들, 수배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바다 위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매주 새 가족을 보내주세요. 이제는 평균 70명이 넘는 장병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신우회도, 청년부도, 기독 간부회도, 여전도회 주일학교도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마태의 집에 열린 잔치가 해군 삼함대에서도 계속 열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마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마태의 집에 열린 잔치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15장쯤 가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많이 찾아왔대요. 마태의 변화된 삶, 마태의 집에 초청됐던 사람들 관심과 궁금증이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쯤 가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세리장은 딱 3명뿐이었어요. 세리들 중에 최고의 직위이죠. 삭개오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더니 삭개오의 집에 가십니다. 그 집에서도 잔치가 열려요. 삭개오는 분명히 마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세리장님, 마태라는 놈이 말입니다. 이 세리자는 좋은 직업을 관뒀습니다. 그리고 마태만이 아니라 여러 세리들이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을 거예요.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우리의 친구들,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조금씩 알아채기를 원합니다. 마태는 자기 친구들과 후대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랑한 예수님을 잘 전하고 싶어서 그의 모든 은사와 능력을 집중해서 책을 한권 씁니다. 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마태의 집에 열린 잔치가 우리 장병 여러분의 부대와 교회에서도 다시 열리길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태처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 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방송을 듣는 국군 장병들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열었던 마태처럼 내가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3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문 닫은 가게가 늘고 젊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지역.
2: 하지만 동네 골목의 오래된 방앗간, 낡은 시장 한켠의 노포, 무심히 지나쳤던 풍경이 세상에 하나뿐인 콘텐츠가 됩니다. 경기도 의회가 마련한 기술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로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태어납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로컬 창업가들이 만드는 활기찬 골목과 새로운 일자리. 지역의 변화, 지금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와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6: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랑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평생의 언약기도, 언약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을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까? 시편 25편을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이 말씀을 그냥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을 대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보이시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내가 체험했다, 그 말. 내가 확실하게 임상적으로 확실하게 나는 체험하고. 그래서 이 본문은 뭐 다윗의 인생 초기가 아니라 그의 생애를 다 달리고 난 다음에 뭉뚱그려서 집약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24편, 25편의 이 말씀들은 다윗의 생애를 응축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정복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상승 장군이었습니다. 다윗 앞에서 함부로 다윗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무가 강하면 문사철 뭐 이런 거는 좀 약할 수 있는데, 다윗은 시인이었어요. 그가

대단한 시인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너무 귀한 아내들이 있고 또 귀한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앞에 23편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선한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여러 형편들이 있고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그건 다 두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편 23편 마지막 6절을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뭐예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 어떻게 다윗의 생애는 이렇게 고백될 수가 있었나? 아니 이것은 다윗의 고백으로만 끝날 것인가? 오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확실하게 반드시 나를 따라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체험으로. 그래서 오늘 우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뭡니까? 인자와 진리로다. 여기 언약이란 말에다가 마음에 좀 줄을 꺼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뭐예요? 인자와 진리로다.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인자는 은혜입니다. 은혜와 진리로다.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신앙의 본체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근데 동시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뭐가 있냐면요,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뭐예요? 언약을 그들에게 뭐예요? 보이시리로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비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비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고백이 되었어요. 보이시리로다. 체험이 된 거예요. 아까 말 야다 확증이 되고 체험된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좀 유일하잖아요. 뭐가 유일합니까? 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마 한국교회 역사상 베토벤 이 송 오브 조이를 외워서 이렇게 하는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안보라고 그래. 안보.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인데, 그러니까 한 부서가 안보를 하니까 다른 부서도 안 할 수 없는 운명에 봉착하는 거예요. 1부 찬양대도 2부도 3부도 4부도 다 안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보를 합니까? 안보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걸 그냥 곡을 그냥 연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서 체득된 거, 내 삶에서 깨닫고 확인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된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보 찬양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내게 체험된 거, 하나님의 언약이 내 것으로 채화된 거, 야다가 된 거, 그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샌드위치가 있는데 샌드위치 윗면과 아래인데 내 편에서의 한 면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눈을 뜨고 언약을 지키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언약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11절에 한번 보시라고요. 11절에 보면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이, 이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역동적, 우리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에요. 이걸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구속된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박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이렇게 로봇처럼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가 하면 J.I. 패크 같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놓으시는 거룩한 속박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고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박되어 계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당신 스스로 묶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묶어주신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오합지졸 그 노예살이야 노예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백성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묶이겠다. 이걸 깨닫는 순간 신앙의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아 세례 베풀 때 하나님의 언약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 사상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은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쓰고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우리가 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읽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쓰고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읽는 것이에요. 쓰고 읽는 것, 이걸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속박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와 그 다음에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의 속박 아래, 거룩한 속박 아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창조 질서대로 산다.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유지되고 우리의 삶에 안정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기간 동안 다윗처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 사상에 근거한 중요한 기도의 제목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오늘 제가 다 이제 하나하나가 여러분 오늘 설교 마칠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를 붙잡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체화될 수 있도록 보이시리로다. 야다 체화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에 보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리로다. 뭐예요? 택할 길, 영어로 하면 가이던스. 첫째, 인도하신다. 언약적 하나님의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새 마음 새 영과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이던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의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뭐 지도자나 가정의 부모들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도 예의 없이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주님께서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은 앞에 9절에도 나와 있어요. 9절에도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날마다 우리의 길을,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주여, 오늘 새날 주신 것 감사한데 오늘도 주님이 나의 삶에, 이날도 주님이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무릎 꿇고 정말 침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택할 길을 가르쳐 보여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GPS란 말 알죠? 여러분들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13절 앞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산다. 영혼이 평안히 산다. 피스예요, 피스. GPS, GPP예요. 평안히 산다. 하나님의 언약의 기도 안에는, 언약적 기도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평안한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은 단순히 뭐 영혼이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을 통하여 유발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ESV라는 새로운 영어 성경 번역이 있는데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있는데 그 유명한 성경에는 영혼이 편하다는 말을 well-being이라고 해서 well-being. 저와 여러분의 삶에 well-being이 되려면 삶의 전 영역에서 평안함이 있으려면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평안해야 나머지 육신의 삶의 영역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평안함을 통하여 나머지 삶의 전 영역에서 평안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영혼이 평안한 축복. 그런데 영혼이 평안하려면 영이 육을 지배해야 돼. 영이 육을 지배하려면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야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 육을 통제하게 되면, 성령이 영혼이 평안한 축복이 되면 육신의 평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평안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경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다 불안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의 자손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어렵게 할까? 누가 나를 해코지 할까? 아니면 오늘 무슨 불운한 일이 나면 어떡하나? 오늘도 뭐 재수 없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날마다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뭘 좀 안다는 점쟁이 집 앞에 사람들이 그냥 문제 인사년을 이루는 거예요. 왜? 다들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다들 영혼이 정말 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히 평안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후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의 세계에 우리가 거기에 언약의 자손으로 발을 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확신하는 것이에요. 자, 영혼의 평안한 축복을 받으면 오늘 이 자리에도,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분 가운데 지금 암수술 들어갑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제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믿기로서는 주님 앞에 수술을 들어가도 하나님이 영혼의 평안한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어려운 삶의 경제에서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영어로 보면 succession, inheritance, GPS, guidance, peace. 이렇게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상속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구약에서 이 땅은 축복의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것은 기업이에요. 나봇 같은 사람은 그 땅 포도원을 아합이 왕이 노려가지고 압박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면서 빼앗으려고 그랬을 때 웬만하면 줘버리죠. 그런데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유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만큼 이 땅은 어떤 축복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의 자손이 땅을 상속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경을 넓히는 축복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영적 기업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두통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자녀에게 믿음의 계승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언약의 기도가 자녀의 평생의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땅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땅, 영적인 땅의 그 축복의 어떤 그 자리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상속권, 자녀들이 받는 축복들, 믿음의 세대 개성, 영적인 영역 확대,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바울처럼 고생하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모세처럼 쓰시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웬만하면 이런 언약적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계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정말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는 것이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오늘 이 기도가 이번 주간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전생애를 통해 확정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 세 가지 GPS. 첫째 G가 뭐죠? 가이던스. 두 번째 P는 뭐죠? 피스. 세 번째 Successor. 그 자녀들의 땅을 상속하고 Inheritance, 기업이에요. 근데 GPS만 있으면 뭐, 이 GPS가 작동을 해야지. 이 세 가지보다도 가장 강력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언약적 기도의 마지막 절정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영어로 하면 intimacy. 하나님과의 친밀함. 앞에 있는 세 가지도 다 귀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은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에 속한 1, 2, 3, 4부 그리고 모든 우리 교회 전 목양 1팀부터 9팀까지 또 청년대학부 각 자치기관들 모든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행복하고 싶다 행복해집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지수는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적 기도를 하는 모든 주의 신실한 권속들은 믿어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지수는 하나님과의 친밀지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C.S. 루이스라는 귀한 신앙의 선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같이 보죠. 외부 사정이 다 좋아도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남편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아내의 성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남편의 성격에 걸려 있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분들과 어떤 친밀함을 갖고 있는가, 거기서 여러분들이 행복과 이 모든 것이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지수가 높아지면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 다시요. 저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이 귀한 자리, 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저는 이 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한 것이 제가 더 중요한 목표인 것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 왜 합니까? 찬양대 왜 합니까? 여러분 모든 교사 모든 거 리더들 순장 왜 하냐고, 주님과 더 친해지셔야 되는 것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뭐 자기 개발서를 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다 일시적인 것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복지수는 다시 하나님과 친밀도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Intimacy between God and me, 하나님과 나의 그 친밀함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의 행복지수가 결정되는 것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기자는 가장 행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얼마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습니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이 친구와 되면, 친한 친구, 우리 서로 이 친한 이 은혜는 알 사람이 없도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뭐 삼으셨다고요? 친구 삼으셨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친밀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윗은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신비한 복음서를 썼더니 사도 요한은 얼마나 주님과 친했는지

내가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주님과 친해갖고 그는 나의 그릇이다. 21세기에 이 벗, 친구,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 친밀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만 다 행복하고 언약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족도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GPS in, guidance, 그 다음 뭐예요? 영원히 평안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땅에 상속하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마지막은 뭡니까? 친밀함. 이 네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 자 시작. 이 산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아멘. 예수님의 몸과 피가 새 언약이에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통하여 모두가 다 네 가지 받아 누리면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하고 예수 어린 양 언약의 이름이고 예수 어린 양 응답의 이름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이 성경은요, 참된 나라는 그 개념을 영혼이란 단어 씁니다. 영혼. 이 영혼이란 말이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푸시케. 이 푸시케라는 말이 근데 헬라어에서 이게 같은 뜻으로 나비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나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진 이해입니다. 여러분 왜 영혼과 나비가 동의어입니까? 나비는 이 고치를 벗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말은요, 진짜 우리의 영혼은 고치 속에, 껍데기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영성에서 복음에서는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고치를 벗고 날아오르는 모습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경제적 자유가 올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는 권력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니 자유가 있을 것이다. 또는 살던 곳을 떠나서 어떤 좋은 곳에 가서 거기 살면, 휴양지 같은 곳에 살면 자유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경제적 자유이고 물신주의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권력주의의 자유이고 또 하나는 에스케이피즘, 도피주의의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열망하지만 무엇 안에 자유를 찾

생각할지 잘 몰라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유의 돌파구를 복음으로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린 물신적 자유가 아닌 권력적 자유가 아닌 우리는 복음적 자유가 우리의 돌파구임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적 자유의 구체적인 그림, 일러스트레이션이 바로 나비입니다. 우리의 영혼, 진짜 우리가 껍데기에 갇혀져 있으며 진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나비가 껍질을 찢을 때 우린 경제적 자유에서 찾고자 했던, 권력적 자유에서 찾고자 했던, 휴양지에서 찾고자 했던 진짜 자유를 우린 그곳에서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발걸음입니다. 껍질을 떠나보내고 알맹이로 살 때 우린 진짜 행복할 것이다. 껍질을 떠나보내고 알맹이로 걸을 때 우리는 진짜 충만할 것이다. 껍질을 떠나보내고 알맹이로 살 때 우린 진정으로 부요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껍질을 벗고 내 영혼을 가두는 껍질을 벗고 진짜 내가 되어가는 과정을 초월이란 단어를 써요. 뭘 초월하는 겁니까? 가짜 나를 초월하는 겁니다. 가짜 나를 벗을수록 진짜 내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벗는 초월의 과정 자체는요, 아프고 혼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껍질이라는 단어는요,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것들을 껍질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혹자는 거짓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라고 믿는데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그 나를 벗는 게 껍질을 벗는 과정이요. 그럴 때 진짜 나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시절에 진짜 내가 아닌 나로서 살았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내가 인싸면 저는 인싸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아싸면 아싸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교적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사교적 자아로부터 가치를 길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싸가 되어가면 나는 자존감, 가치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싸가 되면 길어낼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너무 자존감에 집착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가치를 길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방식에 대해 다시 숙고하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 사교적 자아는 제가 아닙니다. 가짜 납니다. 이 사교적 사회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규정되는 건 내가 가치를 길어낼 수자원이 아닙니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지 자체입니다. 진짜 나는 복음이 나를 무엇이라 규정하고 있는지 자체입니다. 진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형상이 어떠한지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진정 가치를 길어내도록 재편될 때 우리는 껍질을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길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길어내다는 말이 너무 어렵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싸가 되기로 왜 했습니까? 우리가 사교적 자 안에서 가치를 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SNS에서 왜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그곳에 있는 연결 안에 우리의 자아를 찾으려는 목마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적 부를 왜 이렇게 목말라 합니까? 우리의 소유가 곧 나다, 다시 말해 소유에서 가치를 길어내는 목마름이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짜 내가 아닌 것을 못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런 동화 같은 얘기 하지 마라. 그런 시인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걸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나비가 있다는 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내 안에 있는 푸시케가 거짓된 자아들을 찢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게 신앙이고 그것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눈빛 안에 내 가치를 길어냅니다. 당신과의 그 복음적 거울 안에 내가 누구인지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목마름이 창조된 것 자체가 거듭남이요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껍데기를 벗고 알맹이로 산다는 말 형이상학적으로는 좋게 들리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교적 자아를 벗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지금도 그 사교적 자아라는 거짓 자아는요 종종 저의 새로운 가치의 뿌리로 다시 찾아옵니다. 죽어서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냥 껍질로서 너덜너덜하게 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날개도 나왔다가 껍질이 덮기도 했다 그래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굳이 우리가 거짓 자아를 벗어가는 과정, 껍데기를 벗어가는 과정, 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굳이 가게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할 힘도 없어요. 그걸 할 의도도 없어요. 그걸 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어요. 내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야 돼? 내가 그렇게 힘들어야 돼? 왜? 이럴 때 꼭 쓰는 말이 뭐예요? 왜 나만? 세상 오만한 말이에요. 혼자 순고해요. 다 해요, 다. 여기 말하는 목사부터 여기 앉아있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모든 사람들이요. 그 고통을 다 경험하고 있어요. 우린 다 그 고통 속에 연대돼 있어요. 껍질을 벗도록 초청받고 벗기 싫어 버텡기고 그래도 주님 가자 그래도 그러시면 왜 나만 맨날 이러고 그 불평 속에도 우린 연대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굳이 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예를 들면 영화배우 중에 그런 영화배우 막 마약에 쩔어 있어요. 헐리우드 배우 중에. 근데 마약에 쩔어 있다가 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게 중독적 자아예요. 거기서 자기 충만을 길어내는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이 중독적 자아를 가지고는 이 여자를 계속 상처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중독적 자아를 초월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굳이 내가 마약을 끊고 굳이 마약이 끊어졌을 때 느끼는 고통과 혼돈을 통과하고 굳이 그걸 넘어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그 여자예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꾸린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볼 때 정신이 번쩍 나요. 이게 뭐야? 내 중독적 자아를 초월해야겠다. 이 동력이 그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제 최근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람의 회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모아놓은 책을 봤는데 그들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한 인간이 자기를 초월할 유일한 이유가 사랑이래요. 여러분 더 이상 난 변화의 길을 못 가겠다. 그거 여러분 체력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수 오래 믿어서 이제 난 더 이상 나를 벗고 뭐 앞으로 나가는 것도 오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요 굳이 자기를 벗고 변화의 길을 가려는 엔진은 사랑이에요. 연료는 사랑이에요. 저희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항상 RTF라는 걸 받아봐라. 뭐냐면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만들어낸 다양한 거짓자를 탐색하고 그거를 벗어나갈 수 있도록 이 장치예요. 근데 그걸 뭐 그런 걸 하나 첫 번째로 나는 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 아니다. 물론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다. 그러니까 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의 자기 기만의 대표적인 언어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결국 굳이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 자리에 앉게 됐는데 나도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뭐가 날 여기까지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거기서 1대1로 사역을 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낱낱이 드러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듣고, 아, 이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자리에 앉았어요. 저에게 아는 사역자가 그러더라고요. 왜 여기에 왔습니까?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어제 아내와 아이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 툭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상처를 안 주고 싶습니까?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 계속 상처 주기엔 전 그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가족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더 이상 상처 주는 거를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그 자리까지 저를 데려간 건 사랑이었어요. 가족에서 나타나던 저의 일종의 거짓자, 껍질은요, 권력적 자아였어요. 뭐 제가 권력적 자아라고 막 어디 뭐 선거에 나가서 뭐 뭘 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고요. 권력적 자아는 이거예요. 내가 안 아프기 위해서 상대방을 나를 감히 아프지 못하게 거머쥐는 거예요. 그런 통제권을 갖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날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건드려?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게 권력적 자아예요. 두 번째로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상대방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굉장히 파괴적인 거짓 자아입니다. 이게 부도덕해요? 아니에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저의 참자아를 가린 껍데기 자아예요. 그럼 이 권력적 자아와 제 속에 있는 푸식해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제 영혼은 뭐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길 원해요. 아내와 아이들을 거머쥐어서 저에게 복속된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럼 가장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그래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비위 맞추다가 자아가 고갈된 나약한 존재로 자라는 거 보고 싶으세요? 우리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는 마음이 왜?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푸시케예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나비예요. 근데 번번이 우리는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그죠? 번번이 우리 뜻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권력적 자아를 자꾸 동원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우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몰라요. 이것도 나고 이것도 나라는 거예요. 자아 분열이 오는 거예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여러분. 내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정신건강과 영적건강과 문화에 매우 해로워요. 우리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두 개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제가 거기서 RTF를 하면서 좀 내게 이런 거짓 자아가 있고 내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다시 말해 이들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이용하려는 자아가 있고 이들을 사랑하려는 자아가 있구나. 둘 중에 하나는 진짜 나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 나구나. 여러분 이게 여기서 그 나를 찾고 결국 하나를 벗기로 결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권력의 대상이 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로 하여금 껍질을 찢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는 유혹이 엄청 싸요. 막 부부싸움을 할 때 다시 권력을 거머쥐고 싶어요. 그죠? 권력을 거머쥐는 방법이 뭐예요? 이야! 큰 목소리의 권력이거든요. 어떤 남자는요, 힘을 씁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가부장주의를 거들먹거립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여러분, 그 상태에 살 때는요, 계속 상처 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요. 주변은 계속 소비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유리해요. 그죠? 그 편리함과 유리함을 굳이 초월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은 사랑이에요. 그러기에는 우리는 아내들을 사랑합니다. 우린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기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자, 제가 그 자리에 왜 갔는지 모르고다가 알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0: 왜 와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요. 그분의 영광이 가려진 거 원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그분이 좀 더 존중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좀 더 유익하게, 난 그들에게 선물이 되고 싶지 해가 되고 싶진 않아요. 예, 많이 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벗고 싶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역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무언가에 이끌려 이 자리에 왔어요. 그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제 딸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내 딸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딸아이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야, 나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주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거짓 희생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거짓 희생이에요. 그거는요, 내 안에서 리턴 베이스예요. 리턴 베이스가 뭐냐면, 돌아오지 않으면요, 내가 굉장한 박탈감을 갖게 돼 있어요.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데. 그 희생은 또 다른 권력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인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이 뭔지 아세요? 나는 희생하고 있다예요. 그러한 종류의 종교적 희생은요, 가장 대표적인 거짓자입니다. 나는 희생하고 있어. 목사가 그걸 엄청 가질 수 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딸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거짓자로 딸을 대했는지,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 가로 열고 내 말 잘 들어. 가로 열고 노후에 잘해. 가로 열고 잊지 말고 날 존중해. 등등등. 가로 열고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가로 열고가 있는지 나도 몰라요. 언제 알게 돼요? 가로 열고가 성취가 안 되면 그때 알아요. 가로 열고가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야. 그럼 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이랑 이렇게 내려갔는데 순간 제 마음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얘야, 고맙다. 딸이, 응? 왜? 내가 내 껍질을 벗을 이유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내 껍데기를 찢고 나올 힘이 되어줘서 고맙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게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희생은 그런 희생이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희생은 언제나요? 내 껍질을 벗는 희생이에요. 아멘? 껍질을 벗는 희생이에요. 그 껍질은요, 원래 벗어야 하는 건데, 내가 벗을 힘이 없어서 들참고 살던 껍질이에요. 원래 그건 벗고, 찢고, 걸어 넣어야 할 배설물이에요. 근데 제 아내 때문에 제 걸 벗고 찢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비옥해졌으면 좋겠고 제 존재가 여러분에게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땅히 벗어야 할 것을 벗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은 제게 짐이 아니에요. 저희 가족은 저의 비타민이에요. 연료예요. 저는 남은 시간 동안 가족을 위해서 그러한 방식으로 희생할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할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변화와 성숙의 길을 가는 장으로서 저희 가족을 선물로서 받아들일 거예요.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람의 참된 기쁨과 성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기쁘게 받아서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이 우리 인생에 옷 입혀지는 것이겠죠. 오늘도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찬양의 옷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멋진 승리의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영안의 음성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하세,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접속곡 전해드렸어요. 8월의 첫 주일에 함께하며 여러분과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하는 주일 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무더위에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찬양으로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주식회사로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8월의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어제 오늘 정말 기록적인 폭염에 지쳐 쓰러지신 분들 일으켜 세우는 찬양을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명식과 조화문의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그리고 앞서 강명식의 음성으로 전해드린 기뻐하라 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무더위도 우리 함께 기뻐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무더운 여름일수록 여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모두 모두 힘내시기를 응원할게요. 자 오늘 이삭줍기로 꾸며드리는 1부,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합니다. 유리정은님 신청곡 크룩스의 오 마이 갓이라는 곡 남겨주셨는데 준비했어요. 세라별님께서는 저녁 늦게 먹고 걷기 중인데 그래도 낮보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땀이 많이 나서 찬양 들으며 걸으니 힐링 제대로인 듯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무더위를 오히려 여름답다 더 뜨겁게 끌어안으시는 세라별님이신 것 같아서 멋지십니다. 엄지척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께 오늘은 정지연의 동행이라는 곡 준비하고 있어요. 스티브님께서 8월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휴가 떠나시는 손님들 단체 주문이 많아서 구슬땀 송송 얼리는 하루였어요. 구슬땀 송송 열리는 하루였어요. 이제 CCN 캠프와 함께합니다. 흘러흘러 위로브의 곡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삭줍기 해봤습니다.

아직 여름휴가 떠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찬양에서 들려지는 이 풍성한 파도 소리에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샘의 바다가 들려준 이야기라는 곡을 위로브의 흘러흘러에 이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두 곡 모두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찬양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위로브의 흘러흘러 그리고 정지연의 동행이라는 곡을 전해드렸어요. 송아리님께서 친구와 실컷 수다를 떤 것 행복한 일이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일상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뭐 눈치 보지 않고 친구랑 이야기하면 스트레스가 샥 풀리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친구 하니까 또 떠오르는 찬양이 있어서 에이맨의 친구라는 곡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도 준비해봤어요. 정승한님께서 홍천에서 골프장에서 조경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제목 남겨주셨어요.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도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합니다.

에이맨의 친구, 아름다운 세상의 친구에 이어서 시와 그림, 바람을 따라서 전해드렸어요. 고센마음님께서 아멘, 중고등부 때 모이면 함께 부르던 찬양들, 또 CCN캠프 이 시간에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때 주신 은혜는 큰 추억입니다 하셨어요. 자, 우리 모임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또 그 모임 가운데 나를 이끌어주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여기까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모이면 부르는 찬양곡들 있잖아요. 그 중에 대표곡이죠. 이제는 찬송가로도 만날 수 있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곡. 1부 끝곡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오늘 1부 끝곡은 지수론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2부에서 뵐게요.

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의 첫 주일에 함께하는 CCN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Worship and Praise로 전해드립니다. 먼저 들으신 곡 바인 워십 밴드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고 주일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죠. 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찬미워십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1부는 이삭줍기로,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찬양 예배 시간 마련합니다. 브라운 워십의 찬양 괜찮아 먼저 들으시고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AJ 워십 김서진 피처링으로, 그리고 고백의 기도 힐링힐 워십의 찬양까지 함께합니다.

워십의 괜찮아, 또 찬송가 고난 내용은 편히쉴 곳과 AJ 워십, 쉐임윌 워십의 고백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드리는 곡은 윈드 워십,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그리고 마커스 워십, 끝까지 따라가리라. 어린이 찬양도 준비했어요. 캠키즈 워십의 꿈의 씨앗도 이어서 전해드려요.

아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생각나네요. 캠키즈 워십, 꿈의 씨앗 들으셨고요. 마커스 워십의 끝까지 따라가리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또 나 같은 죄인 구하시려 윈드 워십의 찬양도 들어보셨어요. 남미 워십의 나 여기에, 그리고 원웨이 워십입니다. 나주님 사랑해요.

남미 워십의 찬양 나 여기에 원웨이 워십 나 주님 사랑해요까지 전해드렸습니다. 2부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이렇게 찬양 예배 시간 끝곡으로는 뷰티풀 워십입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이 곡은 피처링으로 김명선 씨가 함께 하셨죠. 라이브 워십이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그리고 재미있는 퀴즈 시간 빵빵 퀴즈로 찾아뵐게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승리하세요.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들이여,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0: CBS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0: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에게 여름철은 더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죠. 강아지들은 24도만 넘어가도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습도가 너무 높거나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 산책을 하지 않는 게 낫대요. 땀샘도 적고 게다가 털이 있으니 당연히 더 더울 겁니다. 아스팔트를 피해서 잔디밭으로 걸으면 진드기 위험이 있어서 여름철은 이렇게 주의할 게 더 많죠. 강아지뿐 아니라 사람도 더위 먹지 않게 또 냉방병 걸리지 않게 온도가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습도까지 주의해야 하는 그런 계절 여름인데요. 그래도 더위도 추위도 우리의 찬양을 멈추게 할 순 없습니다. 오늘도 함께 불러봅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어떤 날씨에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찬양은 멈출 수 없습니다. 오늘 첫 곡 축복의 사람 앨범에서 당신을 향한 노래 전해드렸고요. 네, 같은 이름의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은 또 이렇게 가는군요 하신 조세피님. 네, 벌써 8월입니다. 8월. 조수와 내가 너희를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조준모가 부른 곡이었습니다. 구루터기님 지금도 차량 안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방송 듣고 계신지요? 지난주 교회 권용현 권사님 100세 생신도 잘 치르셨지요? 건강하셔서 주일마다 출석하고 계시고 일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신 권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길 전 교인 모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 369장 신청합니다. 권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구루터기님이 남겨주셨어요. 권영현 권사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매일매일 주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좋아하시는 찬송가 축하곡으로 들려드릴게요.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김대환이 불렀고요.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향기로운 나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복근이라고 아이들을 줄이셨네요. 그 큰일을 행하신 신청하신 곡 주일 은혜 받은 찬양인데 당양로 가족들과 나눕니다 하신 이곡 예라모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부제가 붙은 곡 바다로 홀리온 앨범에서 들었고요. 예람워십 앨범에서는 그 큰일을 행하신 이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번 주 또 약간 늦은 곳은

다음 주까지 여름 성경학교 이어질 텐데요. 그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라 그런지 은혜가 넘칩니다 하시는 3624번님의 신청곡입니다. 강찬이 부르는 하늘을 봐.

Sweet Hour of Prayer,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캐스팅 크라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아이디 배추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2098번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사랑 이야기 몰랐어요.

지금 들으신 이 곡은 드레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는 곡이었고요. 1000번째 정성원, 김영우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진아의 목소리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으셨어요. 1부 끝곡 위러브 앨범에서 들려드릴게요. 찬양하라.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합니다.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첫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매추감사절로 은혜롭게 시작했던 7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폭우로 힘겨웠던 우리에게 8월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명 감사와 기쁨으로 이 여름을 보내리라 다짐했는데 무엇이 그리도 분주했는지, 몸이 움직이는 자리에 영혼이 미쳐 도착하지 못한 듯 이리저리 헤매기도 했습니다. 주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8월에는 한숨 돌리며 시원한 바람으로 땀방울을 닦아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만나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하고 크게 찬송을 따라하며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던 시절처럼 우리 심령의 섬김과 사랑의 파도가 물결치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이 쉬어가는 한여름에도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빛과 소금 같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소서. 이 여름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해 지역에 우리의 손길이 닿게 하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폭염과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환자들과 돌보는 가족들이 여름 동안 지치지 않도록 두 손 꼭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2부는 당신을 향한 기도 드리고 있고요. 이어진 곡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조수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니님의 신청곡 이어집니다. 주리가 부르는 치유의 노래.

최애의 노래에 이어서 예순아의 치료자는 송재홍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진희님, 아들은 동네 가까운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저는 버스로 3, 40분 정도 가야 하는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걸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어찌나 대견하던지 또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그 아이의 아빠가 교회로 나아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꼭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느껴집니다. 주님께서 아마 더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신청하셨는데요. 네, 진희님 남편분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들려드립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 주님을 만나 그 삶이 새롭게 되는 일을 주님께서 더 바라시니까요. 진희님의 남편분이 그 한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추명자가 불렀고요. 시와 그림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했습니다. 청소하는 영배신님의 신청곡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입니다.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이어서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곡은 황유리님이 신청하셨는데요. 좋은 씨앗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이 곡을 듣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곡이 있어서 연결해서 들려드리려고요. 김태형이 부르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은혜로 김태영이 불렀고요. 샬롬 노래 선교단 앨범에서 이 작은 나의 빛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은 안성진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입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주세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운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가난한 농가 출신의 감리교 목사인 키숌입니다. 키숌은 무려 1200여 편의 시를 썼는데 창작 찬송시는 10여 편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성경 구절들을 의역한 것이었습니다. 키숌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작곡자에게 내 생애 중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찬송을 쓰기 위해 성경에서 소재를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는 키숌 목사가 예레미야애가 3장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 그 성경 내용을 의역한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3일 월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소서. 한마디의 말과 한 가지의 행실에도 품위가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고난의 불을 회피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고난의 불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소서. 세 친구의 용기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이방 나라 왕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게 했듯이 고난의 불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신실한 삶이 되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소서. 주님의 문화 명령에 따라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그 일에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성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3일 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벳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임정선이 부르는 어두운 밤길에서, 이어서 양혜은입니다. 찬송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3: 1, 2, 3, 4.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48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48편 주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우뚝 솟은 아름다운 보물이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하나님은 그 성의 여러 요새에서 자신이 피난처이심을 스스로 알리셨다. 보아라, 이방 왕들이 함께 모여 맹렬히 쳐들어왔다가 시온산을 보자마자 넋을 잃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거기에서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니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고 동풍에 파산되는 다시스의 배와도 같았다. 우리가 들은 바 그대로 우리는 만군의 주님께서 계신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셀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명성에 어울리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땅끝까지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구원의 선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시온산이 즐거워하고 유다의 딸들이 기뻐서 외칩니다. 너희는 시온성을 돌면서 그 성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아라. 너희는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궐을 찾아가 살펴보고 그 영광을 전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여라.

성경 낭독 시편 48편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효정이 부르는 주의 음성을, 조범진의 찬양 찬송가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박종호가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0: 새 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들은 서로 형제 나라이기에 잘 지내야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어야 할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돔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다투었던 이들은 태어난 후에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판 대가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야곱은 집을 떠나야 했고 형과 20년 동안 떠로 서로 헤어져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헤어져 있는 20년 동안 도끼를 품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화해케 했고 서로 용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에도 서로 늘 적대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좀 통과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칼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켰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고 에돔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높은 바위와 산이 있는 세일산에 거주하며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침공하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에돔을 침공했고 에돔도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군인이 전사하기도

됐습니다. 급기야는 이들의 관계가 아주 악하게 틀어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받아 멸망할 때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도 형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에돔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에돔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악을 행했습니다. 본문 10절은 에돔이 행한 악을 고발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에돔이 행한 구체적인 포악은 오늘 본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돔은 형제인 유다가 어려움 당할 때 방관했습니다. 또한 유다 자손이 패망할 때 기뻐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고난을 받을 때 입을 벌려서 좋아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환난을 받을 때 그들은 재물에 손대며 훔치기도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전쟁통에 도망갈 때 도망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망가는 자를 잡아 바벨론 군사에게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이 성문을 부수고 성전의 물건을 약탈할 때에 에돔도 거기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의 악함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때가 되매 오바다를 에돔 족속에게 보내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4절에 보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오바다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이스라엘을 약탈했던 에돔은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율법의 정신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그들이 행한 악행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지혜 있는 자도 멸망당하고 지각 있는 자도 멸망당할 것임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돔에게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몇 해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에돔도 침공했습니다. 말라기 4장은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에돔의 처절한 몸부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4절에 보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했던 에돔은 몇 번의 공격을 받으면서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에돔은 예수님 시대의 이두매로 알려져 있다가 기원전 1세기 마카비 사람들에 의하여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에돔을 통해서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는 아주 심각한 두 가지 죄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이룰 때까지 오직 나와 내 가족, 내 눈앞의 현실에만 몰두하지요. 이웃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우리 사이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관심을 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삶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지요. 두 번째는 방관입니다. 불행한 일을 보거나 누군가가 큰 울음을 처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안 됐다 생각할지언정 선뜻 손을 내밀어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관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요. 내 살길 바쁘다는 핑계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관심과 방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교만을 버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에돔이 형제의 고통을 철저히 방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을

0: 가득히 채운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페드라와 같은 천혜의 바위 요새에 거주하면서 누가 감히 나를 땅에 끌어내게 하겠느냐라고 자만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인간이 쌓은 영원한 요새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단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 삶의 평안이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상처 입은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일한 방관의 자리를 단호히 떠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고 십계명을 어기지 않았으니 깨끗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을 알고도 마땅히 행하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다. 이웃의 눈물을 보면서도 눈을 감아라 감아버리는 방관도 죄로 여기십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우리의 긍휼과 돌봄을 기다리며 숨죽여 울고 있는 이는 없습니까? 나중에 형편이 되면 도와줘야지 하면서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와도 역시 방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관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입은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에게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말에만 머무는 복음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의 삶을 돌보고 우리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심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관심과 방관을 멈추고 사랑으로 일었을 때 주님의 공의는 이 땅에서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될 것입니다. 심하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평강과 위로가 방관을 깨치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아이자야 61이 부르는 인내하신 구세주여, 류영진의 찬양, 찬송가 291장, 외롭게 사느니 그 누군가, 예람 월십이 전하는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으면서 8월 3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교계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기간제 고용과 파견 노동을 확대하고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특례가 포함된 데 대해 한국교회인권센터가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산업성장의 재물로 삼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메가특구 노동특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에선 노동시간과 고용안정에 관한 기준은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과 희생을 통해 마련된 사회적 약속이며 과로와 산업재해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산업 경쟁력을 위해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 규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이 여름철 기독교 문화 프로그램으로 마련한 2026 도심 속 문화성경학교가 지난 1일 서울 대신동 필름포럼에서 진행됐습니다. 공동체 단위로 참석한 50여 명의 어린이들은 기독교 애니메이션 다윗을 함께 관람하며

0: 전문가의 성경적 해설과 함께 신앙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에겐 영화의 내용과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각 가정과 교회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돕는 후속 활동 자료도 제공됐습니다. 선교와 교회 성장 이론을 확장하기 위해 설립된 샬롬 인더월드와 주다산 교회가 최근 통일 비전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오늘날의 다윗이란 주제 아래 장안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캠프엔 4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샬롬 인더월드 대표 권순흥 목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시대를 깨우는 다음 세대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최근 네이버 해피빈 모금을 통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에 가족 지킴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나눔은 생후 5개월 만에 두 명의 환아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떠난 한 어린이의 사연을 계기로 1,600여 명에 이르는 기부자들이 참여해 마련된 후원금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족 지킴 키트는 갑작스러운 사별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CBS 교계 뉴스 정원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한 자원으로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분야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나눴는데 하나는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거쳐서 그 하나의 핵심인 성령님과의 교제, 즉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성령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쓴 기초성경 공부 3권 성령에 대한 삶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화나 능력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실제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합니다. 단순한 감화나 능력인 것처럼. 그런데 그분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양한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대이임령 중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이 말은 대임령의 일부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한 말이거든요. 근데 침례를 베풀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말 자체가 단수, 복수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영어는 철저하게 이 숫자를 분명하게 하죠. 하나면 반드시 어라는 관사를 붙이고요, 복수면 반드시 S를 붙이죠. 그 복수 형태를 띄죠. 근데 헬라어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각각 다른 분이면 이름이 복수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래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 아들, 성령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름으로 그랬는데 이름이 단수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세 분이 한 분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대의임령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돼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느냐? 둘 다 맞아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지칭할 때 보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보혜사라는 용어를.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another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지금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보혜사란 말이 뭐냐? 그 뜻을 영어 확대 성경 Amplified Bible이라고 그러는데요, 일곱 가지를 표현해요. 그 성경은 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원어는 헬라어로 쓰여있잖아요, 신약성경. 이 단어가 의미하는 말을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이 필요한 구절들에서는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충분히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성경이 확대 성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보면 보혜사란 단어를 일곱 개 단어로, 영어 단어로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대 성경에는 돕는 분, 헬퍼, 그러니까 컴포터, 위로하는 분, 애드보컷, 변호자, 인터세서, 중보자, 카운셀,

상담자, 스트렝트너, 강건케 하시는 분, 스탠바이, 곁에 계신 분.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죠?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16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이 구절들은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에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매우 슬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때로는 그들 안에서 또 뭐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더 유익이 돼요. 왜요? 이렇게 말하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지만,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성격의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이 각 성도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동일한 일들을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훨씬 유익이라는 거죠. 엄청난 내용이죠. 두 번째, 큰 두 번째, 구원과 성령.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여러 구절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9절에서 10절, 또 15절 16절에 보면 아는데요, 자 9절에 10절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용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이게 다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로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다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명백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명확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 성령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다음 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 앞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랬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잖아요, 이 구절처럼.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주하시는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시죠. 큰 세 번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이 삶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 제가 기본적이라고 강조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그분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그 핵심적인 요소 네 가지를 말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오늘날 심각한 문제는 성도들 중에 결코 적지 않은 성도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인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라고요, 아주 귀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 원하되 마치 잘 길들여진 애완고양이처럼 우리가 원할 때 우리 품에 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나 가까이 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마음이 꿀꿀할 때 나 위로해주고 나 문제 생길 때 해결해주고 이런 예수님을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시되 길들여진 고양이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라도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유다지파의 사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원하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는 자세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 사람 앞에 엎드렸던 자세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을 때 네 번째 엘리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음성과 관련해서 주제별 성경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사전인데요. 영어로 Dictionary of Bible Themes라는 The Accessible and Comprehensive Tool for Topical Studies라는 책 제목인데요. 런던에서 출판됐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성령은 도전들과 결정들과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는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 교회도. 근데 우리 개인들이 도전들을 직면하고 다양한 도전들, 또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하고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아주 잘 표현했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지든, 그것이 어떤 통로를 또 어떤 방법으로 주어지든, 그 말이죠. 주어지든 그러한 인도는 성경적으로 확립된 의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선택된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구체화한다. 제가 보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성령의 음성의 성격을 제가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성령에 의한 삶의 한 핵심으로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인데, 거기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된다고 뭐죠? 닥터 T. 조지가 말한 것을 인용했죠. 미 남침의 교단학자인데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역시 학자들이라 하나하나가. 여러분 이걸 머리에 딱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뭔지를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하나하나는 배워야죠. 어떻게 성령의 뜻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그분의 인도를 따라 순종할 것인가, 이건 배워야 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매우 잘 요약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용어에서 성령 안에서 걷다 혹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가시는 곳에 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건 등등등등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필수입니다. 아까 주제별 성경 사전 말씀드렸잖아요. 그 주제별 성경 사전에 보면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면서 소제목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것은 성령의 임재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나열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1절에서 14절, 그리고 역시 열왕기상 18절, 18장 12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의 책 부흥에서 출애굽기 33장의 사건, 그러니까 3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 함께 가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저들이 금식하면서 모든 단장품을 제외하고 회개하거든요. 아까 33장 4절을 이렇게 보시면 그 부분에서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진멸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이 아니었다.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테니 너희 혼자만 가거라. 내가 천사를 보내고 나는 가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각성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강도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7쪽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 혹은 성령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 가까이 섬겼다 수년 전에 은퇴한 알트 킨들 목사님은 그의 책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 이게 한국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책도 다 좋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이 다 좋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 대한 민감함이다. 이 말은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에 민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과 성령께서 조금이라도 임재를 거두실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의 임재가 떠난 후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인식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과 친밀한가를 말해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반복적으로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이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사역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교육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마어마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민감해야 합니다. 선교적 삶을 위한 자원으로서의 성령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 네 가지를 특별히 살펴보았습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제가 일부분들을 기초적으로 살펴본 이유는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만 하더라도 정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 기초적인 면에서 실제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야 한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않은 게 얼마나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깨닫고 돌이키고 살기를 추구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습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역대하 33장에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사실 므낫세보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더 유명한 왕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참 칭찬하고 마음에 들었던 믿음과 신앙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신앙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라의 꼴은 아수르 대제국에게 전쟁에서 참패하고 그들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는 쑥대밭이 되었거든요. 어린 므낫세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믿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쑥대밭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야. 그래서 이 므낫세는 왕이 되자마자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요. 아버지가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뭐 산당과 우상을 다 제거했는데 마치 반발하듯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과 우상을 하나둘씩 세우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보란 듯이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서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 므낫세의 가장 자기가 신을 의지하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다가 자기 친아들을 불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가까이하는 점쟁이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거예요. 몇몇 안 남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외치면 그때마다 므낫세는 가차없이 선지자들의 목을 쳤어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딱 이 므낫세가 한 사람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수르 제국의 왕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지만 이 아수르 제국 왕에게는 살아야 하니 므낫세는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그 덕분에 아수르 제국의 왕의 보호 아래 자신의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자기보다 강한 아수르 제국의 왕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신들에게 다 잘하면서 지금과 같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수르 제국의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엄밀히 말하면 현재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나오는데 그게 왕의 친형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왕권을 놓고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서 극심하게 왕권을 놓고 형제들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현재의 왕이었던 동생이 이겨서 왕권을 지키게 돼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내전 때문에 속국들의 관계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아수르 왕이 자기가 어려울 때 반란에 가담을 했거나 자기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았거나 의심을 받는 속국들을 하나하나 색출하기 시작해요. 그때 므낫세가 대상에 걸린 거예요. 아수르 왕은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므낫세를 체포해서 끌고 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쇠사슬을 채우고 짐승들에게 왜 코뚜레 하잖아요. 왕에게 코를 꿰게 하고 그리고 채찍질을 맞아가며 1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벨론 지하 감옥까지 처참하게 끌려가요. 그리고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 므낫세가 너무나 억울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어요. 해와 달과 별과 바알과 아세라, 몰렉. 자기는 존재하는 모든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걸 보면서 나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고 그 신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던 어느 신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요.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한 분이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마지막으로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드렸던 기도예요. 근데 저는 이 므낫세의 그 절망 속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드린 이 기도를 어떤 느낌으로 하나님은 생각했을까? 참으로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망령되게 하고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이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랬던 그가 염치 없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괘씸하고 용서되지 않고 염치 없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1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자, 이 므낫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괘씸하고 염치 없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의 자리에 복귀를 해요. 므낫세는 모태신앙인이죠. 여기 모태신앙인들 있으시죠? 좀 무겁게 들으세요, 제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비로소 이 모태신앙인이었던 므낫세가 마지막에 깨닫는 거예요. 아하, 내가 신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의지할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므낫세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참혹했던 포로 생활을 위로해 주시죠.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이후의 인생은 내 모진 고생을 했으니 보상받듯 편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므낫세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돌아오자마자 성 밖으로 나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해요.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성벽을 올려요. 그리고 도시마다 믿는 좋은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는 과거처럼 자신처럼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방비를 굳건히 세워요. 하이라이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요. 15절에 보니까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졌다 나와요. 이 므낫세는 자신이 수십 년간 향을 피워 올렸던 그 제단들, 성전 뜰에 세워두었던 해와 달과 별들의 신상들, 그리고 정성스럽게 엄청난 돈을 들여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직접 자기 손으로 부수기 시작하고 그 잔해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다 불태우고 내던져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차곡차곡 쌓고는 하나님께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나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부족했던 잘못된 인생을 회개하며 은혜를 갚는 모습으로 짧지만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므낫세의 이야기. 그래도 므낫세는 너무너무 잘못 살다가 그의 인생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짧은 시간이나마 하나님께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치며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므낫세보다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혹시 여러분은 살면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넘겨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할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한 번만 하는 제 소원 들어주시면 평생 하나님 앞에 잘 살게요. 그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혼자라도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중얼중얼 무의식 가운데 기도했던 경험과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위기를 넘긴 뒤에 내 모습은 다시 옛날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의 개념 속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지, 내가 오늘도 교회 나왔으니까 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아 그래 라고 내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면 난 오늘 회개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회개는 생각을 넘어 과거의 삶을 청산해서, 다시 말하면 청산이라는 것은 나의 물리적인 공간과 환경에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환경을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내 삶을 제대로 리셋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회개하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아 이게 내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였고 이거 내가 쓸데없는 나의 과시였고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여러분 스스로 끊어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한 행동심리학자가 환경설계라는 말을 해요. 인간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결심하는 대신 물리적인 공간, 그에게 주어진 환경, 이런 구조를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것을 환경설계라고 해요. 이 환경설계로 전 세계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공통의 아젠다가 있죠. 스마트폰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요, 10대들이 이 자극적인 쇼폼의 영상에 중독되어서 결국 뇌가 서서히 죽어가고 망가지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알고리즘에서 보여주는 그 작은 영상들에 완전히 중독되는 거예요. 중독은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 앉아서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웃고 울고 그 영상, 작은 영상에 모든 걸 뺏겨요. 자기 스스로 뇌가 뭔가를 사고하고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그 영상에서 주는 대로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의지력이 없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대부분의 그런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라마다 캠페인을 벌려요. 하루에 한 시간만 휴대폰을 봅시다. 휴대폰을 적게 봐야 됩니다. 이 캠페인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결심만으로 그 작은 화면 속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위 환경 설계로 방향의 틀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 근자에 일어난 일인데 영국 정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미국도 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폰을 회수해서 특수 파우처에 넣고 들어가게 해요. 노르웨이, 프랑스 최근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2024년 결과인데요. 노르웨이에서 여자 중학생들의 정신과 치료가 무려 60%가 줄었고 사이버 폭력이 46%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변화되려면 마음을 고쳐먹는 수준이 아니라 환경을 바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예전에 평생 무당하시던 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분이 쓰는 우상의 물건들, 신주단지, 부적들, 향 피우는 거, 뭐 거기 뭐 그들이 쓰는 무슨 뭐 칼 같은 거 이런 거 다 제가 모아가지고요. 그걸 그분하고 함께 다 불태웠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걸 철거할 때도 불태울 때도 너무너무 두려워했는데 완전히 이게 잿더미가 돼서 완전히 사라지는 걸 보더니 얼굴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빛이 그때부터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예수 믿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똑같은 얘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기로 했으면 당신 집에 있는 달마도 곳곳에 생각 없이 붙여놓은 부적, 자동차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놓은 염주 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환경을 내가 예수 믿는 환경으로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 믿어볼까, 이렇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신 게 진짜로 감사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변화, 이게 곳곳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최악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총 20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때 가장 악명이 높았던 반군 사령관이 조슈아 블라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의 반군의 사령관이에요. 왜 그러냐?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전쟁 전에 10대 소년병들에게 마약에 취하게 하고 전쟁에 내보내는 거예요. 총알바지 세우는 거죠. 마약에 취하니까 애들이 총알이 날아오는지 무슨 폭탄이 터지는지 상관없이 나가서 총알바지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내는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부하들을 모아놓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보여주고 흙마술 같은 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병들이나 이 반군이 이 조슈아를 그냥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신으로 추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학살을 지휘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너무나 강렬하고 거대한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벼락 같은 음성이 뼛속까지 뒤흔드는 거예요. 너는 왜 내 사랑하는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이느냐?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수만 명이 보고 있는 부하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 이 살인마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즉시 그 옛날 사울처럼 내가 전쟁을 그만두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흙마술 부적과 자신이 그동안 권력의 상징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불덩이에 던지고 반군을 해체시켰어요. 내전이 끝나고 2008년 라이베리아 진실화해위원회가 열릴 때 희생자의 어머니들이 모인 재판정에 그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요. 나는 살인마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진실한 사과에 당시 희생자들의 어머니들이 눈물로 용서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을 텐데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진짜 예수를 삶으로 보여주는 이 조슈아 블라이. 그 이후에 그는 지금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목사님이 되었어요. 라이베리아 빈민가로 가서 자기가 마약을 먹였던 그 소년병들을 다시 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먹이고 씻기고 기술을 가르치는 고아원의 원장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그의 변화를 보고 어린 소년병들도 한 사람 한 사람씩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는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내 삶은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평가에서 뒤처지지 않는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속사람은 다 죽어가는데 보여줘야 된다는 강박,

0: 관념 때문에 다 끊어지는 줄 하나 붙들고 아둥바둥 그렇게 매달려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에게 나를 보이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정에 역풍이 불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리셋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기가 막힌 과거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살려달라고 고백하십시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삶 자체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망한 내 인생,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족들의 관계, 진흙 수렁에 빠진 우리의 가정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리셋하셔서 나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2: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완벽하게 대변하죠. 우리가 삭개오처럼 타인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거나 또 타인을 착취하며 그렇게 돈 벌고 인생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남보다 더 벌고 더 소유하며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삭개오는 철저히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돈은 많은데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질 않아요.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면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죄인과 세리들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이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들었던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요. 아,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 과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려는 삭개오 앞에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삭개오를 가로막은 것은 작은 키였어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 작고 왜소한 삭개오가 많은 사람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와 그를 물리적으로 가로막았던 많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대면하는 그런 장애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오려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피곤함입니다.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다가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지 마음먹고 일찍 자리에 누워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붙잡고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나 뭐 스레드를 보다가 어느새 새벽 2시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니까 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또한 우리를 빽빽이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군중들이 있죠. 너무 바쁘고

0: 바빠요 요즘. 콘서트도 보러 가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과거의 영수증만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를 거부하는 이 사회적인 체면과 종교적인 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부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2: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광야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신기한 양식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마른 자리마다 하얀 서리처럼 만나가 놓여 있었죠. 더도 덜도 아닌 꼭 필요한 만큼만 그날을 살아가기에 딱 맞는 하루치의 양식입니다. 8월입니다.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루치의 만남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 마음만 있다면 이번 한 달도 우리 영혼은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촉촉하리라 믿습니다. 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6: Good Music Station. CBS FM.

미니어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컴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 릴리 오브 더 밸리 내 진정 사모하는 세 곡이었습니다. 사랑꾼님께서 안녕하세요. 7개월 동안 사정상 퇴직하고 농장에서 작물들과 씨름하다가 오늘부터 다시 출근합니다. 3665 문자 주신 분도 안녕하세요. 어제 홍천 기도원으로 전교인 수련회 와서 저녁에 고기 파티하고 와 호박만두 빚어서 먹고 모두 고라 떨어졌어요. 안개 낀 길 찬양 들으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란 인사를, 항상 하는 인사로만 건넬 게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여쭈어야겠어요, 여러분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동안 안녕하셨죠?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최근의 더위를 살인 더위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무서운 더위란 뜻이죠. 어제도 42.5도를 기록한 지역이 있었고 예보상으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도 계속 뭐 36도, 37, 8도 이어질 텐데 자, 여러분과 저의 8월 목표는 이거 한 가지로 정하죠. 하루하루 건강하게 무탈이 이달을 끝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이걸로 정하기로 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CBS 레인보우 앱에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흑인 영가 가수 마할리아 잭슨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In the sweet by and by,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nothing but the blood, 나의 죄를 씻기는 순복음 현님, 나는 지난밤에 출근을 하면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었어요. 가을이 가까이 와 있음을 느낍니다. 예, 진짜 이 8월 달력을 들여다보니까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도 있고요. 곧 절기상으로는 입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8월에는 지금 가을 절기 입추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처서까지 있다는 거. 아, 달력을 한 장 넘겼더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네요. This is my father's world. 이 목소리는 가을을 닮았죠. 페르난도 오르테가 This is my father's world. 참 아름다워라.

러시아 연해주의 주도인 블라디보스토크 정부청사 인근에는 365일 24시간 내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영원의 불꽃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시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연해주 출신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죠.

영원의 불꽃. 이 불꽃은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상징이고 정부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꽃도 있는데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떨기나무 안에서 타오르던 꺼지지 않는 불꽃. 80세 모세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있습니다. 어릴 때 품었던 꿈, 신앙적으로 느껴온 거룩한 부담, 혹은 특별한 경험과 기억들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겠죠. 오래전부터 이상알이 많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 한편에서 타오르는 불꽃. 가까이 지켜보고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꺼지지 않는 불꽃.

여러분은 감사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노래가 끝나자마자 제가 갑자기 질문을 드리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뭘까? 감사하지 않는다. 불평하다. 일 수도 있지만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다라고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길 때 감사를 잊게 되겠죠.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으니 일상의 순간들을 감사로 채우면 이 힘든 8월을 마음 건강까지 잘 챙기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has made me glad.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8월 3일 월요일 CBS 라디오 정민아의 Amazing Grace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6891 뒷자리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의 신청곡 That's Life 1부 끝곡입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4월엔 잘 나가다가 5월에는 곤두박질 치고 6월에는 다시 정상에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이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게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러니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That's Life 이런 노래입니다. 원래는 프랭크 시나트라 곡인데요. 오늘 저는 마이클 부블레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2: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0: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1: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이.
3: 전라남도 고흥 앞바다의 작은 섬 우도에서 들려오는 꾀꼬리입니다. 꾀꼬리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대표적인 여름철새인데요.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높은 나뭇가지 끝에 올라 맑고 힘찬 노래를 반복합니다. 이 노래는 여기가 내 영역이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배우자다 라는 신호입니다. 꾀꼬리는 대부분 숲의 가장 높은 수관에서 생활합니다. 짙은 잎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어 모습을 드러내는 일은 드뭅니다. 우도에서 들은 꾀꼬리의 노래는 보이지 않는 숲의 주인공이 보내는 여름의 첫 인사였습니다. 자연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노래하고 있습니다.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박성태의 뉴스 쇼.
8: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충청에선 김민석 후보가, 부울경에선 정청래 후보가 박빙 승리를 나눠 가지면서 박빙 승부가 이어졌는데요. 일부 뉴스연구소에서는 지난 주말 치열했던 전당대회 결과를 분석해보고요. 이어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의 코너 손수호의 몽타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축구협회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지만 풀리지 않은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이미 올해 4월 법원에서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를 지적한 판결문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손수호의 몽타주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먼저 CBS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6: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오셨고요.
9: 네, 안녕하세요.
6: 오늘은 새로운 또 얼굴 한 분 모셨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6: 오늘부터 3주 동안 김근식 교수님을 대신해서 월요일 뉴스연구소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10: 감사합니다.
6: 김근식 교수님은 어디 가신 거예요?
10: 연수 가신 거예요.
6: 연수. 예. 예. 완곡하게 연수를 간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조팀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8: 네, 전당대회 박빙 승부.
6: 네,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그 첫 순서가 충청.

0: 그리고 일요일은 부울경이었습니다. 네. 그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죠.
1: 네, 순회경선 첫날에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겨서 이제 기선을 제압했는데 둘째 날 바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역전을 하면서 차이는 이제 근소하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원점 승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0: 예.
1: 먼저 이제 그제 발표된 충청권 결과를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불과 0.44% 포인트 303표 차이로 이겼어요.
0: 예.
1: 근데 원래 충청권은 정청래 후보 고향이고 또 조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정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했었는데 김 후보가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건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승리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0: 예.
1: 그런데 이제 어제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경선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제 곧바로 반격에 성공한 모습인데 어제 그 울산 합동 연설의 주요 장면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분도 말에 하라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3: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종교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두 후보 메시지 보면 둘 다 이제 윤리위 회부를 얘기를 꺼냈는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이제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요거는 아무래도 최민희 후보를 좀 겨냥한 것으로 보이고요.
0: 예.
1: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 지금까지 네거티브를 안 한다 했었는데 어제 메시지부터는 조금 이제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부울경 결과를 보면은 정 후보가 부울경 전체에서 46.65%, 김민석 후보가 43.85% 퍼센트를 얻었고요. 이 부울경에서의 두 후보 격차는 2.8% 포인트, 표로는 이제 1,500표 차이였고요. 송영기 후보는 9.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주말 경선을 모두 합산을 하면 정청래 후보가 45.51, 김민석 후보가 44.52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앞섰는데 격차가 불과 0.99% 포인트, 1% 미만이고요.
0: 1%가 안 되네요.
1: 네, 맞습니다. 표수로는 1,200여 표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에는 이제 전략적인 경남의 5% 가중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 최종 가중치는 이제 17일에 이제 반영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정 후보가 앞선 구도고요. 그런데 이번 결과 놓고 모두 이제 두 후보 모두 이제 자신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울경 승리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의원들을 줄 세웠던 이인재를 이겼듯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부산에서는 김민석 후보의 과거 민주당 탈당 경력을 다시 거론하면서 한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것이다 이런 공격을 했고요. 반면 이제 김민석 후보는 부울경 패배에도 1,200표 차이면은 선방한 것이고 이제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충청권 경선에 이 앞서서 7%포 차이까지는 이제 저도 나중에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0: 예.
1: 질 거라고 예상했었기 때문에 이번 이제 주말 결과는 좀 선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승부처는 이제 호남과 수도권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번에 당대표 경선은 이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이제 국민 여론조사가 30%인데 이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이제 17일에 이제 반영되거든요.
0: 예.
1: 근데 어제 제가 한 의원 통화해 보니까 지금 만약에 이 구도대로 그리고 선거가 박빙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또 국민 여론조사가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송영기 후보가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최종적으로 송 후보 지지 그 2순위표가 어디로 갈지가 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현재 추세대로라면 정청래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박빙 승부고 둘 다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의 이순위표가 어디로 가느냐. 선호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 네,
0: 이제 관건이다.
1: 맞습니다.
0: 이런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비중으로 보면 주말 사이에 실시된 충청과 부울경이 두 곳 합쳐서 약 17%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이나 또는 서울의 반 정도 두 군데 합친 곳이 그 정도 되는 비중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볼까요?
1: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첫 주말부터 이제 확실한 선두를 형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충청권 부울경 누적 득표를 보면은 최민희 후보가 22.58%로 1위예요. 그리고 이 박선원 후보가 16.41%로 2위인데 그 1, 2위 격차가 6% 포인트 차가 나기 때문에 최민희 후보가 확실한

0: 선두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위 후보부터는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3위 한민수 후보가 14.46%, 서미아 후보가 13.72%, 김용 후보가 12.41%를 얻어서 2위에서 5위까지 후보들은 한 1~2%포인트 차이로 이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 5명이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뒤를 지금 이성윤 후보가 11.34%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 이제 임미애 후보는 5.73%, 김용 후보는 3.35%입니다. 지금 이제 주요하게 봐야 될 건 5위가 누가 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성윤 의원과 이제 김용 후보가 5-6위 이제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남은 경선에서는 지지자들이 어떻게 전략 투표를 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현재 6강 구도인데 6위가 누구냐 이렇게 되군요. 그래 이제 친척 친명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가냐.
0: 네, 맞습니다. 3대 2 기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1: 구도. 네. 예, 본격적으로 이제 패널분들과 같이 이 전당대회 결과를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주목한 이 순회 경선 충청과 부울경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이거 순서 자체가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일 때 이 순회 경선 일정이 짜졌고
1: 예.
2: 이게 정청래 대표한테 좀 유리하게 짜졌다. 그러니까 초반에 바람을 정청래 대표가 후보 정청래 후보가 바람을 일으키기에 좋은 대진표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민석 뭐 송영길 후보 측에서 이거 일정에 대해서 좀 항의도 하고 그랬죠. 결국은 예. 받아들였지만은.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이제 선호 투표제를 또 정청래 후보 측이 양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특히 정청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몇 표가 됐든 단 한 표 차라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난도감이죠. 김민석 후보 측에서. 결과적으로 네. 보면 부울경에서 지금 정청래 후보가 1등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1승 1패면은 호각을 다툰다 느낌인데 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더라도 두 군데서 정청래 후보가 다 이겼으면은 정청래 대세론 뭐 이런 식으로 좀 소위 말하는 밴드웨건 효과가 초반에 많이 예. 나타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거를 막았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캠프에서는 초반에 7%포인트 안쪽으로 지면은 선방한 거다. 충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1: 예.
2: 그 정도로 여기를 쉽게 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대전 그 금산 그 정청래 후보가 금산 출신이고
1: 금산이죠.
2: 대전에서 예.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대전하고 세종에서는 정청래가 이기고 충청 충남에서는 그러니까 충남 중국. 충북에서는 김민석이 이기고 이랬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선방했다 김민석 후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그러니까 주말 순회 경선만 넣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원래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설 수 있는 환경 불경에도 아무래도 친노 친문이 강하기 때문에 앞설 수 있는 환경인데 박빙 승부면은 정청래 후보 쪽에는 약간 결과가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2: 예, 그러니까 지금 순회 일정을 보면은 인천 제주로 다음에 가고 그 다음에 TK로 가고
1: 예.
2: 대구 경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호남 가고 서울 경기로 오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반드시 정청래 후보한테 뭐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좋지 예. 않다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TK 같은 경우에 당원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은 너무 강성인 사람을 좀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경향성도 좀 예. 있거든요. 그러면은 누적으로 승리 횟수는 김민석 후보가 뒤로 갈수록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1: 방원석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일단 뭐 첫 주 결과는 비겼다고 봐야 되겠죠.
1: 예.
3: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조금 합산해서 앞섰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설명했듯이 정청래 후보가 앞설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의외였어요 결과는. 특히 이제 충청권 선거 결과는 좀 의외였고 부울경에서도 아시는 분 많이 아실 텐데 지금 정청래 후보 선거를 돕고 있는 사람 중에 이상호 씨라고 있습니다.
1: 예.
3: 흔히 이제 미키루크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이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 출신이고 원래 노사모 초창기 멤버이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하고 같이 그 부울경 지역에 상당한 조직적 우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1: 예.
3: 뚜껑을 열어보니까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았어요. 역시 명심을 등에 업은 이제 후보라는 것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이번 주는 앞서 얘기했듯이 인천 제주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강원인데 여기도 첫 주 결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1: 예.
3: 그러니까 두 후보 간에 누가 이기든 간에

0: 유의미한 차이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소한 차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요. 다음 주가 이제 슈퍼위크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호남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주변의 그 관측은 광주 전남은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설 것 같다. 이런 관측이 있고요. 다만 전북은 백중세이거나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근소하게라도 앞설 것 같다. 왜냐하면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런 관측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당원 30%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 광주 경선 결과 그리고 이제 바로 서울 경기예요. 여기가 열리고 나면 대체로 이 승부의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이제 선호 투표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이 지금 당원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벌리지 못하면 갈수록 정청래 후보가 조금은 초조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 주 선거에서 정청래 후보가 과반을 못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 유의미하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전략상의 약간의 어쨌든 고민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1: 이른바 명픽의 효과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이제 처음에 박빙 승부를 보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민석 대변인은 네.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우선 상징적으로 충청에서 작은 차이지만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는 게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기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작지만 예. 그래도 나 질 줄 알았는데 뭐 7% 지면 어느 정도 선방이고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가 0.44%인가요? 그 차이로 이겼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고 물론 부울경까지 합치면 한 1%포인트 정도 정청래 후보가 아직은 이기고 있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김민석 후보가 그래도 좀 분위기를 잡고 있는 느낌이 들고 두 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남은 뭐 호남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 빼고 예. 나머지 지역도 그렇게 정청래 후보한테 유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곳 남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 전에 좀 벌려놔야 되는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실패한 것 같고 다만 제가 보는 거는 김민석 후보도 1위 표에서 비슷하거나 약간 지는데 2위 표로 선호 투표에 의해서
1: 예.
2: 그래서 이기는 결과 나오면 큰일 날 거야 아마 당선되더라도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면 정청래 후보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를 모른다. 방금 전 윤리 제소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상대 예. 후보에 대해서 저 그런 건 처음 봤는데 앞으로 김민석 후보 관련해서 좀 국민적으로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이 좀 있잖아요.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들이 있고 그런 얘기들을 과연 정청래 후보가 언제 터뜨릴 거냐. 저는 그런 전당대회 양상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1: 예. 일단 방금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다 아주 강한 톤으로 내가 이기면 상대 후보를 윤리에 제소하겠다. 이거 국민의힘에서 배운 건지 민주당에서도 이제 윤리 심판원이 뉴스의 중심에 서는 건지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0: 정치권에서 좋은 거는 확산이 잘 안 되는데 나쁜 네. 거는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제 그 징계 정치를 민주당에서도 보게 되는 건가? 네, 이런 우려마저 드는데 저는 이게 이제 현장 연설이라는 게 조금 이제 현장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후보도 조금 이렇게 좀 고조되고 또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강한 얘기에 반응하고 이제 그런 효과일 거라고 봅니다만 갈수록 이게 톤이 높아지잖아요. 예. 충청권 현장 연설만 하더라도 저런 정도는 없었어요. 근데 그 충청권 그 현장 연설에서 최민희 후보가 단상에서 연설하는 서미아 의원의 연설에 대해서 밑에서 뭔가 약간 항의성 발언을 하고 그로 인한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고 그걸 지칭하면서 윤리에 제소 싹 다 제소하겠다
1: 예.
0: 이런 얘기를 김민석 후보가 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또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문제를 가지고 제소하겠다 뭐 이렇게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무슨 얘기까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이게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진 상태고 이게 고조되고 있고 좀 톤다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경쟁의 본질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 상대 후보가 얼마나 나쁜가가 경쟁의 본질이 아니고
1: 예.
0: 내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경쟁의 본질 아닙니까? 근데 뭔가 어긋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면 후유증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1, 2 후보 간의 표차가 굉장히 미세하거나 앞서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1순위 표로 이기는 게 아니고
1: 예.
0: 2순위 표로 이기게 되면 그 리더십이 보장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여당이 구심력을 발휘해야 될 때 막 4분 5열 원심력이 생기게 되면 여당다운 국정조대력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후보들이 경쟁을 하더라도 좀 절제 있게 해야 돼요.

0: 근데 너무 막 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지금 첫 주차에 이 정도면은 뒤로 갈수록 더 세질 수도 있고요.
2: 근데 저는 뭐 윤리위로 뭐 가는 거는 실현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하고 좀 다른 거는 장동혁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가 누구를 윤리위에 보내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생존 위기에 몰리니까 윤리위 정치를 가동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새로 지도부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나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이 생존 위기에 몰릴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힘을 받겠죠. 그게 누가 돼 정청래가 되든 김민석이 되든.
1: 예.
2: 그래서 뭐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윤리위를 꺼내는 것도 이제 뉴노멀이다 뭐 그 생각은 들고 이렇게 가면은 어쨌든 1차에서 안 끝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2차 투표 표를 2위 표를 좀 합사해봐 그러니까 3위 거를 컷오프해서 2위 표를 예. 나눠봐야 되는데 이게 저는 경우의 수가 하나는 누가 됐든 1차에서 끝나는 거 과반을 얻어서 두 번째는 김민석이 1등을 하고 2위가 정청래 3위가 송영길인데 김민석이 당선되는 거
1: 예.
2: 3등은 김민석이 2위고 정청래가 1등이고 송영길이 3등인데 이거 각 경우의 수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이래서 뒤집히는 거. 3번은 좀 많이 난감할 것 같아요.
1: 예.
2: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과반은 못 얻어도 김민석 후보가 1등을 했는데 송영길을 더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당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
1: 예.
2: 만약에 그 정청래가 1등을 했다 전체에서 그런데 이거를 선호 투표제로 결과를 하면은 글쎄 당원들이 좀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정청래를 지지했던 이 표들이 상당히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상당히 있고 이게 후유증이 많이 갈 것 같다.
1: 그러니까 정청래 네. 후보가 과반을 못 넘기는 1위,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가 2위인데 선호 투표 결과로 김민석 후보가 더 가져가서 과반을 넘어가서 역전 최종 결과는 역전될 때 그럼 정청래 후보 지지층에서 반발이 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2: 예, 네, 뭐 반발도 심하고 약간 리더십에 좀 타격이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1등을 해서 근데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는 무조건 1등을 하는 게 전체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 보기에.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앞서 이제 이번에 실시된 이번 주말에 실시된 충청과 부울경은 약 17% 비중입니다. 큰 곳은 이제 호남이 전남 광주와 전북이 33% 경기 서울이 38% 비중이 훨씬 커요. 근데 어느 정도 그때 이제 결과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딱 처음 시금석인데 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갈지 아니면 중간 한번 쫙 꺾일지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지
3: 솔직히 저는 민주당 정보에 그렇게 정통하지 않아서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보가 좀 적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1: 예.
3: 하지만 그냥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가 세다. 물론 충청에서 1위를 놓치긴 했지만 지금 저 정도로 호각지세로 간다고 예상을 많이 했을까요?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 정청래 후보 출마 선언하기 전에
1: 예.
3: 불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그런 압박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3: 예. 거기에 비하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당의 기반을 갖고 있구나. 역으로 생각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당내 기반이 생각보다 약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예.
3: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상을 제가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선호 투표제라는 것에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2위 후보를 선택한 표와 1위 후보를 선택한 표가 등가 같이 지금 카운트되는 거잖아요.
1: 예.
3: 거기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차라리 결선 투표가 나왔다 두 번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런 제도를 했었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두 번째 선호였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 가면 어쨌든 한 사람 뽑는 거니까
1: 예.
3: 그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뭐 당선자는 나오겠죠. 근데 전당대 후에 그런 민주당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예. 지금까지 뭐 민주당은 사실은 전당대회 때 갈등이 심하더라도 나중에는 화해를 했다 뭐 이런 내부적 평가들이 있는데 이번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4: 지금 선호투표제 관련해서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친청계도 어쨌든 이게 받아들이는 모양새긴 하거든요.
1: 예.
4: 지금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면 송영길 후보 쪽에서 한 70% 정도를 김민석 후보가 갖고 가고 30% 정도를 정청래 후보가 갖고 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1: 예.
4: 그리고 정청래 후보 이제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 조금 메시지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가 부울경이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친노 친문 세력이 좀 많은 곳이잖아요.
1: 예.
4: 이곳이 때문에 좀 안심하고 이제 상대 후보를 좀 격렬하게 비판했다. 근데 나중에 가서는 조금 그거는 이제 호남이

0: 나뭐 이런 데 가서는 조금 잦아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이제 친명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 예, 각 지역별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선거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충청 부울경을 합산한 걸 보면 최민희 후보가 22.6%로 1위, 그다음에 2위가 박선원 후보 16.4, 3위가 한민수 후보 14.5, 4위가 서미와 13.7, 5위가 김용 12.4입니다. 이 최고위원 레이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2: 일단 그 친청계로 불리는 분들 3명, 그러니까 예.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 3명을 득표수를 합치면은 득표 그 비율을 합치면은 48%가 조금 넘어요.
1: 예.
2: 한 48.5. 그리고 반대 나머지 5명을 합치면은 51.5 뭐 이 정도 됩니다.
1: 예.
2: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게 3대 5의 구도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배만 잘하면은 3명이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2: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최민희 후보가 22%로 상당히 높은데
1: 예.
2: 5위가 김용인데 12.4, 6위가 이성윤인데 11.3. 그러면은 1% 뭐 요 정도 포인트예요.
1: 예.
2: 그러면은 최민희 후보가 넉넉하게 1등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이 그다음에 박선원 16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친청계 후보들 쪽에 그 당원들 쪽에서 전략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뭐 처음에는 생일별로 1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뭐 두 명 누구 이런 식으로 하다가 뒤로 가면은 최민희를 포스트로 놓고 최민희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뭐 이렇게 찍어달라라는 게 약간 돌았거든요.
1: 예.
2: 그러면 이성윤을 구하기 위해서 이성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를 찍어야 된다. 그래서 김용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 예.
2: 이게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반반으로 가져간다라고 보면 아니면 조금 적게 그 친청계가 가져간다고 보면은 5위를 누구가 누구를 넣느냐가 가장 핵심적이니까 이게 어찌됐든 둘둘은 기본 고정인 것 같고
1: 예.
2: 한 명을 마지막을 누구 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3: 근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석 최고위원 만들기가 지금 목표잖아요.
1: 예.
3: 친청계에서. 그래서 이제 최민희 의원을 포스트로 놓고서 2표를 행사하는 그런 투표 방침을 정한 건데 자칫 그게 느슨해지면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지금 박선원 의원이 추격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표가 훨씬 많거든요. 지금 그 선거가 완료된 데보다 특히 이제 호남, 서울, 경기 여기 이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 또 호남 서울 경기에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표심이 나타날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1: 예.
3: 자칫 투표 방침을 변경했다가 수석 최고위원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친청 후보들이 선전하는 거죠. 후보도 3명인데다가 훨씬 조직적인 것 같아요. 제가
1: 예.
3: 보기에. 뭐 그런 홀짝 투표 얘기도 나오고 생년월일에 따른 투표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게 그런 투표 방침이 어느 정도 당원들한테 공유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친명 쪽은 잘 그렇게 조직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후보도 많은 데다가
1: 예.
3: 게다가 친명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뭐 김영호 후보라든지 또 누구죠 임미애 후보라든지
1: 임미애 후보.
3: 뭐 큰 틀에서는 친명이긴 하지만은 당대표 후보하고 아주 명시적인 네. 그런 러닝메이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의 득표력이 좀 처지고 그게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렇게 되면 관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1위를 누가 하느냐 그리고 5위권에 누가 들어갔느냐 친청 후보가 들어갔냐 친명 후보가 들어갔냐
1: 비율이 어떻게 되냐
3: 네, 그렇죠. 3대2냐 어느 쪽이 3이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관측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예.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해 주셨는데 7위 8위가 지금은 약간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고 6위까지가 박빙 승부인데 6위까지의 표를 합산하면 친청이 48.4 정도가 나오고 친명으로 이제 뭐 다른 친청이 아닌 후보 3명을 놓으면 42.7이에요. 6, 7위 표는 이제 친명 후보인데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좀 멀다라고 전제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는 친청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김준일 평론가 보시는 거죠.
0: 근데 예.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 이제 친명계 지지자들이 이전에는 이제 후보가 5명이었기 때문에 누구를 투표해야 되는지가 이제 전략이 안 섰는데 지금 이제 순위가 확 좀 밀리는 후보들이 나왔잖아요.
1: 예.
0: 그러면서 그 표들이 이제 나머지 이제 살릴 후보들로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김용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 김용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또 이번 주부터 조금 최고위원 후보 그 득표율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1: 예, 예. 윤석 대변인님
4: 그렇게 될 수 있죠. 이제 5위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이제 8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하면 12.5%인데 평균 내면 거기서 이제 조금 오르냐 내리냐 가지고 당선권 안에 드느냐 마느냐일 텐데 제가 처음에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0: 때 그 얘기가 있었어요. 정청래 후보는 최고위원 나갈 러닝메이트 구하기도 어려울 거다.
1: 예.
0: 그랬죠?
1: 예.
0: 근데 지금 보면은
1: 초반에, 예.
0: 물론 숫자는 친명 쪽에서 처음에 8분 출마하셨잖아요. 근데 딱히 친명인지 잘 모르겠고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지금 그래도 친명 쪽에 1등하고 있는 박선호 후보도 따지고 보면 친송영길이잖아요.
1: 예, 송영길 후보가 가깝다.
0: 그러면 김민서 후보가 그동안 당내에서 물론 중간에 한 20년 정도 밖에 계시긴 했지만 올해 민주당에서 정치하신 분인데 지금 친명 후보들과의 정치적 연대감은 상당히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로 이러다가 최고위원 후보가 김용 후보가 안 되고 만약에 친청 후보들이 3명이 된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 만약 당대표가 된다.
1: 예.
0: 그러면 어떨까? 제가 이제 저는 관전자 입장이니까 자꾸 약간 이렇게 좀 대립각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차원으로 얘기한다는 것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너무, 예. 너무 신나하시는 거 아닙니까?
0: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3: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뭐
4: 정치 아니고 기대인 것 같아요.
0: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
3: 뭐 정치부에 오랜 기자활동을 하고 했지만 10여 년 넘게 보면서 이렇게 계파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전략 짜는 것까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팀 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진 적은 없었죠.
3: 예.
4: 보통 유력 당대표 후보에게 내가 더 가깝다. 이런 식으로 최고위원회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3: 예.
4: 이렇게 막 팀 대항전처럼 치러지는 건 처음인 것 같고 그만큼 민주당 지금 내부에 이른바 계파 갈등의 골이 깊은 거죠.
2: 저는 이제 최민희 후보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역시 정치인은 빠와 까를 다 미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지자와 반대자 안티들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량을 보면은 최민희 의원이 압도적이에요.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노이즈를 일으키는 것도 있고 최근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쳤어요. 그래서 예. 네. 이상한 쇼츠 잘못된 쇼츠 이강인이 빨리 손흥민 넣으라고 한다라는 그거는 이미 손흥민은 뛰고 있는데 경기에서 예.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막 하고 근데 이게 결국은 정치인들이 본인상 아니면은 언론에 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게 다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3: 예.
2: 거기에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지금 이진숙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이것도 굉장히 노이즈가 많이 낀 뉴스가 많거든요. 근데
3: 예.
2: 막 대선 후보 조사해 보면은 막 3등 4등 이래요. 이진숙 의원이. 그런 거를 정치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너무 여기 계신 분들이 정치를 점잖게 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분들은.
3: 이게 에이.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런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평가에 대한 평균값이 적용돼야 되는데 아주 열성적인 일부분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러니까 뭐 당원들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빠와카가 중도가 높은 분이 어떻게든 빠를 많이 갖게 돼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적으로
4: 아니 그 인지도가 높죠.
5: 네.
4: 최민희 의원이 저는 그 인지도가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보고
3: 예.
4: 다만 그 인지도가 페이머스냐 아니면 노토리어스냐 이게 문제인데 예. 좀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길게 봤을 때 좋은 정치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3: 근데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겠다 최민희 의원을 만약에 또 박선호는 이기면 박선호는 수석 최고위원이다. 민주당 내에서 수석 최고위원이 가진 권한이 꽤 다릅니까?
4: 그렇지는 않은데요.
3: 네.
4: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뭐 1.2표 이런 건 아니고 네. 똑같은데 상징적인 의미죠.
3: 상징적인 의미.
4: 그리고 당대표 옆자리에 앉고 당대표가 뭐 자리 없을 때 회의를 주재하고 아니죠. 원내대표가 주재를 네. 하죠.
0: 원내대표가 하죠.
4: 근데 상징적 의미 정도죠.
3: 네.
0: 사실 별거 없어. 저희도 수석 최고위원은 신동욱 최고위원인데
3: 예.
0: 지금 민주당 상황만 보면은 정청래, 김민석 두 분 다 수석 최고위원 출신이긴 해요.
3: 예.
0: 그런 차원으로 보면 다음 당대표 나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을까. 다만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정도 1등할 정도니까 내가 뭐 다음 공천이라든지
3: 예.
0: 이런 것에 대해서 종지부를 탁 찍을 수 있는 그런 위상 확보는 가능하겠죠.
3: 내가 수석이야라고 할 정도는 된다.
5: 그리고 기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보통 이런 최고위 회의 가면은 당대표 발언 이제 주요하게 제일 많이 다루고 그다음
3: 예.
5: 원내대표 발언, 그다음 수석 최고위원까지는 열심히 기자들 이제 받아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어쨌든 그 중요 주목도가 높잖아요.
3: 예.
5: 그런 면에서도 좀 상징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보통 이제 한 너댓 번째 발언 정도 되면 기자들이 이제 뭐 치는둥 마는둥 하고 전화 받느라고 나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듣고 두 번째 뉴스로 보겠습니다.
6: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7: 당연하죠.
6: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

0: 즉시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광고 시간에는 이제 악명 녹다가 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패널들의 얘기가 잠깐 있었다는 점을 제가 잠깐 고자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겠습니다. 조팀 기자.
3: 네, 보안수사권 폐지 거부권 행사할까?
2: 예, 지난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 동호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3: 네,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이제 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넘어간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 계획이에요. 이 대통령에게 제2 요구권, 그러니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실제로 이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그 법안 공포를 막겠다는 것보다 이제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2: 예.
3: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안을 공포할 경우에 헌법 소원 등 이제 가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건데 이제 점정식 원내대표 주장은 헌법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다 이제 규정돼 있는데 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배제되면 이제 헌법이 예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이제 소추 기능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런 논리고요.
2: 예.
3: 별도로 이제 대체할 만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제출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호회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이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 이제 피해자 단체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러면서 입법 독재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 보안 수사권 폐지로 수사의 공백과 지연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피해가 결국 이제 범죄 피해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2: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7박 10일에 해외 순방을 갔다가 오늘 오후에 귀국을 합니다.
3: 네.
2: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사실 민주당 인사들 중에 일부도 뭐 패널분들도 네. 이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요. 대표적으로 하은기 전 부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팀장
3: 실제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일단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주 예. 그 국회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거는 대통령에게 제2호구권 행사를 건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이제 밝혔고
2: 예.
3: 또 청와대 이제 성기용 홍보소통수석도 이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이제 국민께서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의원들 통화했을 때 이제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선거가 없는 기간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좀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이제 개선할 점이 있으면 수정을 하는 식으로 가야 될 것이다.
2: 일단 전당대회 끝나고 수정을 한다 뭐 이런 거군요.
3: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대통령이 이게 15일 내에 이제 국회를 보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 거부권 행사를 한다고 하면은 근데 일주일 정도 좀 숙의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이걸 계속 대통령이 안고 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 이제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높지 않게 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예. 그렇군요. 대통령은 일단 그렇고 앞으로 절차는 이제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을 끌면 혹시 안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당원들에게 반발을 서주셔서 이게 전당대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
3: 네,
2: 빨리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일단 뭐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저는 뭐 제로라고 봅니다.
2: 예. 예,
4: 뭐 제로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0.0001% 정도
2: 네.
4: 이게 뭐 여당이랑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됐든 이게 이제 뭐 당론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국정동력이 상실되고 다음 당대표도 오히려 곤란해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말대로 뭐 수정하는 방향으로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2: 예.
4: 식으로 좀 열어놓고 갈 것 같고. 저는 이 과정에서 제일 눈에 띄었던 거는 곽상원 의원입니다. 노무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데
2: 사위.
4: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강경파들 이제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용민 의원

0: 이런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내가 그 평생에 한 해 풀었다 뭐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런 꿈을 이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예. 일일이 다 반격을 했어요 SNS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김용민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렇게 바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피해자로 만들고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의 뜻을 이런 건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개혁도 뭐 얘기를 했죠. 검사와의 예. 대화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를테면은 뭐 한미 FTA도 하고 뭐 그리고 국익을 중심으로 이라크 파병도 하고 그 뒤로 가면 이제 대연정 정치개혁 이게 오히려 뒤로 갈수록 이제 예. 한국 정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노무현의 뜻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많은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저격을 했었잖아요. 곽상훈 의원이 한번 예. 그분들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노무현 대통령을 협소하게 지금 그 정치를 왜곡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고 반대표까지 던졌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곽상훈 의원이 진짜 노무현답구나 이 생각 뭐 그거를 의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을 때는 뭐 당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전에 3당 합당했을 때 반대하는 이런 손을 이제 들었던 그 장면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예.
0: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그 얘기를 한번 잠깐 제가 여쭤보죠. 만약에 이 형수법 개정안 보안수사권 폐지 사실은 뭐 민변의 몇몇 변호사들 다수의 변호사들도 비율로 따지면 또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분들이 폐지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입니다만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생각할지.
2: 그럴 리가 없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검수완박 같은 걸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1: 근데 몇몇
2: 뭐 오히려 그런 주장을 하는 예. 그런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곽상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 내용을 밝혀놨던데요. 그러니까 곽상원 의원 굉장히 소신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어요.
1: 예.
2: 그리고 이제 노무현 오히려 노무현 같다. 이제 이런 표현에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문제는 민주당이 그 시절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때문에 곽상원 의원은 앞으로 정치 인생이 가시밭길일 거예요. 조금밖에 보셨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1: 예.
2: 특히 금태섭 의원이 당시에 이 수기분리 그 법 반대했다가 결국에 공천 탈락하고 지금 저렇게 떠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정치 문화는 지지자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그 시절에 삼당합당에 반대하면서 소신을 표하던
1: 예.
2: 노무현 대통령이 활약하던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때문에 곽상원 의원이 소신 있는 행동이고 용기 있는 행동인데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거부권을 일각에서 얘기하는데 뭐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심지어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용기입니까? 무능이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니, 160석 여당이 법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때부터 난장판이에요.
1: 예.
2: 사전에 조정했어야죠.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였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치면 되지. 이거 정말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1: 예.
2: 이게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국가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게 어쨌든 장벽이 있어서는 안 돼요.
1: 예.
2: 이를테면 피해자가 국민이 쉽게 접근해서 직관적으로 그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검수 완박을 한다는 미명하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미명하에 그걸 통쾌할 수 있는데
1: 예.
2: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중 삼중에 그런 장벽이 생긴 거예요. 중수청에 보안수사권을 주겠다. 예전 같으면 이게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으면 보안수사를 요구할지 보안수사를 직접 할지 결정해서 그냥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1: 예.
2: 이제는 1차로 보안수사를 요구해요. 그러면 보안수사를 한 달이나 두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안수사한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경찰이 뭔가 이게 이 사건을 덮은 것 같대. 그러면 그때 가서 중수청으로 다시 보낼 수 있어요.
1: 예.
2: 그럼 중수청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안수사를 하는 건데 원래 중수청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도 아니거든요.
1: 중대범죄를 수사라는 거였죠.
2: 게다가 이제 피해자들이 이의신청도 해야 되고 검사 면담도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검사가 설사 면담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한다는데 증거 능력도 없고 결국에 힘이 있고 법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구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피해자는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 절차의 숲을 헤매다가 권리구제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1: 예.
2: 이렇게 만들어놓은 게 맞습니까? 이 형사소송법이라는 걸.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0: 무슨 초, 이 빈대 몇 마리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검찰의 수사계시권, 수사지휘권 다 박탈된 마당에 예. 요만큼 남아있는 보안수사권마저 박탈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겠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더 위태롭게 만든 법입니다. 이거 나중에 책임져야 돼요.
1: 사실은 이제 공수처를 만들면서 수사권 조정을 하다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명확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 이게 과연 검경 또는 검찰에서 이게 수사할 수 있느냐 이걸로 또 크게 논란이 됐잖아요. 이번에 형수법이 만약에 조금의 빈틈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0: 그럼요. 네.
1: 윤석 대변인님.
2: 그렇죠. 그 피해는 이제 형사 피해자인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다른 각도에서 좀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한 2,500명 정도의 검사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갖고 있는 법 지식,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 형사법 관련한 고도의 지식을 그냥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예. 그분들은 그냥 재판 가서 공소 유지하고 기소하고 요 정도만 하라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동안 기능한 것 중에 물론 그 기능도 있지만 수사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형사 피해자에게 있어서 소위 말하면 무료 국선 변호인의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2: 박원서 형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러면 그분들이 형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은 형사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막 법정 보면서 공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1: 예.
2: 여기에 대해서 서용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완벽하게 피해가 없도록 해놨다. 훨씬 더 잘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봐요. 이 형사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셨던 분들, 법사위원장 서영규 의원, 뭐 김용민 의원, 대표적으로 발의했던 뭐 김한규 의원, 이분들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질지 국민들이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사회 정치 이슈가 사회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1: 예.
2: 이 파급력이 엄청 크다는 거고 잔잔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겠지만 파괴력이 나중에 가면 엄청 커질 거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대통령께 뭐 거부권이란 말은 좀 세니까요. 제의를 요구한다.
1: 예.
2: 이 정도 차원의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데.
1: 같은 표현이에요.
2: 같은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 전당대회 때문에 이렇게 서둘렀다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통령께서 아마 시간을 안 끌고 빨리 결정하실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보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무책임은 없을 겁니다.
1: 이게 사실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전당대회 끝나고 약간 보완을 한다고 해도 이미 약 6천 명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관들 이분들이 이제 보안 수사권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검찰이 있으면 상당수가 남을 수가 있고 공소청에 만약 없으면 이제 중수청으로 가든지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청사 규모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어서 쉽게 다시 시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3: 그러니까 뭐 보안 수사를 하는데 검찰 수사관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소수만 있어도 여러 검사들이 항상 보안 수사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이쪽에서 예. 요청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관들을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거죠. 뭐 그거는 뭐 큰 문제는 아니고 조정하면 되고.
1: 예.
3: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김용민 의원은 이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 노무현 대통령 뉴욕에 갖다 드릴 게 아니라 조국 대표한테 바쳐야 돼요.
1: 네. 페이스북에 김용민 의원이 네. 드디어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를 모두 없앴다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에게 바쳐야
3: 왜 그러냐면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그리고 예.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 말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걸 추구한 적이 없어요. 언제 나왔냐?
1: 예.
3: 2020년 이후에 나왔어요. 검수완박이란 말 자체가.
1: 예.
3: 그래서 이거는 조국 사태 이후에 아 제대로 검찰은 손봐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검찰의 수사권에 뺏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게 지금 된 거기 때문에 빨리 평택으로 가서 이렇게 좀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조국 대표 때 하는 거를 좀 하시면 좋겠다. 예. 김용민 의원은.
1: 지금 뭐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로 검수완박이 크게 불거졌고 핵심 쟁점이 됐는데 문제는 조국 대표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이미 실형도 살고 중간에 사면받아 나왔습니다. 예.
0: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용민 의원이 봉화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흉상 옆에서 찍은 사진 밑에다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옥에 나가세요.
1: 예.
0: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3: 뉴스가 나왔어요.
0: 네. 네. 피해자 이름까지 실명으로 적시해서 예. 이게 이제 피해자들 심정일 거예요. 그동안에 장윤기 사건의 유가족도 그렇고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그렇고 본인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걸 이렇게

그냥 대책도 없이 폐지하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형사사건을 대리해봤던 전문가들, 변호사들이 많은 우려를 표했어요. 이 방송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우려를 표했던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우려들이 검찰 편이라는 한마디로 아주 그냥 편리하게 그냥 일축돼 버리고

0: 아무리 봐도 국민에게 이롭지 않은 것 같고 국민 편이 아닌 것 같아요.
1: 예.
0: 그럼 결국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야 된다. 검찰은 구제불능의 악이다. 라는 그 여권 일각의 뭐랄까요. 그런 어떤 복수심 내지는 검찰에 대한 증오. 그걸 해소하기 위함이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법 개정을 했다면 이건 두고두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1: 사실 뭐 정청래 후보도 대표 시절에 이제 지난번에 공수청 중수청 분리가 확정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가서 이제 그걸 보고하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번에 김용민 의원 페이스북에도 그런 게 올라왔고 궁금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연 이걸 잘했군이라고 할까. 라는 이제 궁금증이 남더라고요.
2: 네. 국민 60% 이상이 이 법안 통과에 반대를 했고
1: 예.
2: 아까 무능 말씀하셨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총리 마지막 시절에 마지막 발언이 그거였잖아요. 정부 입장은 전면 폐지다. 그러고 나서 전당대회 전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1: 예.
2: 속마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의견도 보안사건 일부라도 존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2: 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수기해서 결정하세요 이렇게 한 것은 당내에서 조정할 만한 능력을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 당시 김민석 총리 이런 분들이 갖고 있지 못했다는 얘기고 그것이 전당대회 전까지 끌려들어서 이렇게 지금 박빙으로 승부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민주당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런 세력을 갖고 있지 못해서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
1: 예.
2: 그래서 전당대회 끝나고 적어도 이 법안을 나중에 수정한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이걸 얼마나 또 반대하고 도구마처럼 밀고 갈까요? 그런 게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세 분 패널은 이제 공통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는 잘못된 방향이다. 나중에 수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잠시 뒤에 또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지금 최고위원 후보죠. 서울 고검장 출신이고 검찰 개혁을 강하게 외친 분이 나오기 때문에 반대 입장은 제가 또 이성윤 후보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뉴스 볼까요?
3: 네, 장동혁의 당원 중심 개혁안.
1: 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다가오는 광복절 즈음에 당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제가 이제 묻고 있는데,
3: 네.
1: 일단 조팀 기자가 네. 얘기한 당원 중심 개혁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바로 옆에 있는 윤희석 대표님이 웃어버렸어요.
3: 네, 이제 결국 이제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예. 구상인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은 현역 의원과 선출직 공직자 어떻게 평가하고
1: 예.
3: 그 결과를 이제 공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게 좀 주요한데 장 대표가 이미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 출범 시켰거든요.
1: 예.
3: 여기서 보는 게 뭐 국회의원들이 뭐 얼마나 법안 냈는지 이것뿐이 아니라 그 대여 투쟁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섰는지 이 부분에서 이제 당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결국 잘 싸웠는지 이런 것도 이제 넣겠다는 구상이에요.
1: 예.
3: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이제 당 대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점 때문에 당 안에서는 당원의 권한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 이제 목소리 큰 강성 지지층 영향력 키우는 거 아니냐.
1: 예.
3: 이거 관련해서 어제 국민의힘 관계자 통화를 해봤는데 뭐 결국 이제 장 대표 연임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1: 예, 연임 준비에 나선 것이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 이제 개혁안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약간 이 네이밍에 대한 프레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진 의원 얘기도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징계 절차에 들어간 권영진 의원이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3: 네, 토요일에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이 핵심은 잘못은 인정하고 징계도 받겠다. 그런데 스스로 탈당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1: 예.
3: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윤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를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그러면서도 탈당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실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진 탈당을 하며 이후에 복당이나 공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1: 예.
3: 이런 자진 탈당은 없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패널 분들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희석 의원님은 네. 국민의힘의 당 개혁안을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발표하겠다 광복절 쯤에 근데 왜 웃으셨습니까? 아니 내가 제가 이렇게 얘기 너무 하면 안 되는군요. 징계에 혹시 회부될 수가 있으니까.
2: 아니 뭐 징계야.
1: 예,
2: 제가 뭐 징계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이런 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연임을 전제로 한 얘기라고밖에 안 보이잖아요.
1: 예.
2: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현 지도부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개혁안이라고 발표를 한다는 얘기는 본인에게 다음 총선 공천권이 있다는 전제 하에 밀고 나간다는
1: 그러네요.
2: 얘기니까

0: 투명하게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솔직할 이유가 있나 하는 반응이었어요.
1: 예.
0: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개혁안이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거고 당대표가 또는 지도부가 주도해서 어떤 공천권을 휘두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전근대적이냐. 그리고 뭐 지금 윤리의 반응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 뭐 어떤 나라처럼 당과 국가를 동일시한다든지
1: 예.
0: 뭐 어떤 지도자를 어떤 뭐 유권자들의 정신의 총합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개혁안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1: 원래 장동현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인데 공천은 내후년이나 돼 이루어질 텐데
0: 그렇죠.
1: 공천을 염두에 둔 이런 개혁안이라면 내가 또 연임하겠어라는 의지에 발로다라는 말씀이시죠.
2: 생각해보세요. 6월 3일 날 지방선거 끝났고 지금 두 달 됐습니다.
1: 예.
2: 사퇴를 요구받던 장동혁 대표가 완전히 기사회생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국민의힘의 그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전부 분산되고
1: 예.
2: 작은 이해관계들, 작은 계산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살아나고 있다고 봐요.
3: 짧게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야, 대한민국 제1야당의 위기다. 55분 동안 50번 민주당 얘기하고 5분 얘기하는 거는 존재감이 없다. 큰일이다. 제1야당.
1: 알겠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4: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5: 안전화.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이.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네, 광고 듣고 뉴스쇼 2부에서 뵙겠습니다.
2: CBS
3: 창문을 열고 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음 세상이 지킬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퀴즈 하나. 서울에서 한

0: 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1: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1: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0: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1: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0: 분양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인터뷰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만나봅니다. 민주당의 전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됐는데 충청과 부울경의 당심이 엇갈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고위원에 직접 출마한 이성윤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죠. 손수호의 몽타주.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여전히 의혹이 풀리지 않는 축협의 홍명보 당시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1: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는
3: 전문...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2: 예, 지난 주말 충청과 불경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본 경선이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판세와 또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2: 아, 예. 정말 저희가 자주 불러야 되는데.
3: 여의도에서 가까운데. 예. 앞으로 부르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청권, 불경 이렇게 했고요. 누적으로 보면 먼저 당대표를 얘기를 하면 1위 정청래, 2위 김민석, 3위 송영길, 존칭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표차는 0.99% 표차로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압수했습니다. 예. 이성윤 의원님은 친청, 팀 정청래 이론이시잖아요.
3: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합니다.
2: 예.

0: 이번 선거는 최초로 당원 1인 1패제로 시행되는 첫 선거입니다.
1: 예.
0: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1: 예.
0: 당원이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느냐 아닙니다.
1: 예.
0: 아니냐 이거죠. 저는 과연 우리 당대표 선거를 본다면
1: 예.
0: 누가 정말 변함없이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킬 뿐인가.
1: 예.
0: 그리고 누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뿐인가.
1: 예.
0: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저는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누가 민주당을 더 사랑하고 지킬 것인가 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사랑하고 지킬 것인가.
0: 예.
1: 이 두 가지 답변에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0: 예.
1: 일단 충청과 부울경 경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경선이었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1: 예.
0: 정청래 후보가 거기에 부합한 후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거기에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나온 거다.
0: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지금이라면 선호 투표자까지 감안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긴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청은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었고 부울경에는 아무래도 친노 친문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박빙으로 이겼어요. 이러면 선호 투표지가 하면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0: 제가 충청을 갔을 때
1: 예.
0: 많은 현수막을 봤습니다. 특정 후보의 주장과 똑같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1: 예를 들면
0: 100% 투표합시다.
1: 예.
0: 이런 거라든가.
1: 저는
0: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1: 예.
0: 조직대 당원들의 힘. 이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말하면 의원들의 마음, 의심과
1: 예.
0: 당원들의 마음, 당심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1: 그렇기
0: 때문에 조직이 센 곳에서는
1: 예.
0: 정청래가 약간 밀렸지만
1: 그리고
0: 당원들이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1: 당심이
0: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1: 당심이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이제 민주당을 지키고 사랑하는 당원들의 뜻 또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사랑하는 당원들의 뜻 이건 정청래 대표가 더 맞다라고
0: 예.
1: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 부분도 아 요걸 가장 중요한 거 요걸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최고위원은 5명까지가 선출직으로 되는데 지금
0: 예.
1: 8명 후보 중에 이성윤 후보님이 지금 누적 결과는 11.34% 6위입니다. 5위는 김용 후보고요. 12.4% 0.9% 포인트요.
0: 예.
1: 현재로선 안 돼요. 된다고 보십니까?
0: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1: 뉴스에.
0: 가장 인기 있는 권위 있는
1: 예.
0: 이런 CBS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1: 고맙습니다.
0: 많이 도와주십시오.
1: 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고요. 의원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원과 또 여론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6위예요.
0: 예. 당원들께서 더 분발하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1: 예.
0: 채찍을 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1: 예.
0: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예. 혹시 앞서 이제 아무래도 친청 지지자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 그래서 이미 최민희 후보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전략적 투표에 이성윤 후보를 밀어준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친청 당원들끼리.
0: 당원들 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1: 예.
0: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당원 한 분 한 분께 호소를 하고 왜 개혁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1: 예.
0: 왜 개혁 최고위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예.
0: 검찰개혁, 법원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1: 예.
0: 제가 이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이제 들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1: 저희가 이제 일반 레거시 미디어의 시사 프로그램 중 동접자나 이 동접자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0: 그 유명한 프로그램에
1: 예.
0: 자주 안 불러주셔가지고.
1: 아, 죄송합니다.
0: 자주 불러주십시오.
1: 예. 이 자리에서 이제 그 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는 말로만 친명인 반명 인사들은 모두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명 친청 최고위원 후보 3명이 모두 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이제 이성윤 후보님도 들어가신 걸로 보이고요. 말로만 반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박하신다면요?
0: 참 안타깝습니다.
1: 아, 말로만 친명.
0: 당대표 되시겠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 당에는 반명은 없습니다.
1: 예.
0: 반명이란 말은 제가 1년

0: 처음부터 늘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우리 당이 이간질시키는 이런 예. 분열의 언어입니다. 정말 반명 반명 반명 하는 사람이 진짜 반명입니다.
1: 예.
0: 우리 당은 모두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다 친청와대 친청입니다.
1: 예. 저도 대통령도 그러면 다 똑같다.
0: 그렇습니다.
1: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든 김민석 후보든 누가 돼도 낫다라고
0: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1: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0: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지금 저만 봐보면 저만 제 얘기만 드리면
1: 예.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 인재로 발탁해 주셔가지고 예. 저를 입당했습니다. 그 대통령과 함께 정치검찰과 싸웠고
1: 예.
0: 또 윤석열 내랑과 싸웠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명이 될 수 있습니까?
1: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픽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당대표에서도. 그건 물론 김민석 후보를 지칭하는 걸로 해석하죠. 지금 이성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유시민 작가가 틀리게 본 겁니까?
0: 유시민 작가 말씀은
1: 예.
0: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정의 발로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1: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유시민 작가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 시절도 그렇고 여러 많은 분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 같군. 그래서 당무개입 논란까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성윤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대통령은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더 원한다 또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0: 대통령 마음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마음은 제가 예. 들어가보지 못해서 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1: 예.
0: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마음, 말도 정말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1: 예.
0: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예. 믿고 싶습니다.
1: 예. 아니 왜냐면 이른바 이제 친청으로 분류되는 뭐 정청래 포함해서 우리가 친명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객관적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후보들에게 반복적으로 엽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성윤 의원님도 친청은 친청화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0: 그렇죠.
1: 예를 들자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겼다라고 평가했는데 대통령은 며칠간 표정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친청화대인데 사실은 해석은 너무 반대인 게 여러 장면에서 나와서 그래서 엽죽는 겁니다. 과연 친청의 친명이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0: 친청와대가 친명이 맞느냐?
1: 예, 예 그렇죠.
0: 당연히 청와대죠.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님과 예.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1: 예.
0: 우리 민주당 지도부로 제가 6개월간 있었습니다.
1: 예.
0: 당정청 정말 원팀 원보이스로 나갔고요.
1: 예.
0: 다만 우리 최고위원과 당과 당대표와 갈등은 있었고,
1: 예.
0: 그리고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과의 갈등만 있었을 뿐입니다.
1: 예.
0: 저는 왜 자꾸 친명 친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1: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한 번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난 적이 없었다.
0: 예, 저는 그렇게 옆에서 지켜봤고
1: 예.
0: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바라기라 할 정도로
1: 예.
0: 정말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에 진심이었습니다.
1: 예.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시절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번 이런 적이 있죠.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거 법안을 내는데 정부에게 이건 맡겨달라라고 했었고 그 협의 기구에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도 들어가겠다라고 하자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이 고성을 내면서 이게 내 뜻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당대표와 청와대는 충돌한 것으로 보여요. 내 뜻인 줄 아느냐. 대통령 뜻인데 왜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표하느냐가 우상호 수석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0: 그런데
1: 거스른 게 없어요.
0: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1: 예. 예.
0: 그때 논의할 때 아닙니까?
1: 예.
0: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명, 반명 이런 할 때
1: 예.
0: 생각이 모두 똑같아야 된다.
1: 예.
0: 이거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1: 예.
0: 우리는 민주정당, 민주당입니다.
1: 예.
0: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만 끊임없는 토론과 수기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1: 예.
0: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법안도 끊임없이 토론과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고
1: 예.
0: 우리 당원들로부터 잘했다 이런 변

0: 성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1: 그 말씀은 이제 물론 다양한 대통령의 뜻과 늘 당이 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요. 건전하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이걸 상호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1: 예. 저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대통령은 그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보안사건 폐지도 대통령은 누차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어요. 예.
0: 보안사건 폐지 문제도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1: 예.
0: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맡기고 국회의 예. 결론에 따라서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1: 예.
0: 결국은 대통령의 뜻도 우리가 다 받들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예. 대통령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길게 그 뜻을 표하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그러면서 숙의하자. 정부와 국민들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이러자. 전문가 검증이 있었습니까?
0: 저희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요.
1: 예.
0: 정말 전문가 그룹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의견도 들었고요.
1: 예.
0: 정부, 학계, 시민단체,
1: 예.
0: 경찰, 검찰 다 만났습니다.
1: 예.
0: 그 의견을 들어서 만든 법안이 바로 지금 현재 나온 형사소송 법안입니다.
1: 예. 사실은 장용희 사건 이후에 보안수사권을 그냥 폐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민주당에서도 이래서 홍기현 의원이랄지 뭐 김남희 의원, 이소영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의총을 두 번 가졌는데 의총 갖자마자 그냥 폐지하자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숙입니까?
0: 그 과정에서 예. 저희가 의총 이전에도 수도 없이 우리들이 만나서 숙의를 예. 하고 그렇습니다.
1: 예.
0: 저는 우리 보안수사권 문제가
1: 예.
0: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찰 수사권 문제는 30년간 논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들께서 결론을 내린 문제입니다.
1: 예.
0: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수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1: 예.
0: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수사도.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1: 예.
0: 그런데 장윤기 사건에서 만일에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1: 예.
0: 이것은 수사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1: 예.
0: 꼭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남용한 사례
1: 예.
0: 제가 직접 본 것은 김학의 사건입니다.
1: 예.
0: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검찰에서 2013년, 2014년 두 해에 걸쳐서 수사를 다시 했는데 모두 김학의를 알아볼 수 없다 하면서 예. 무혐의를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별장의 성접대 사건 말씀이시죠?
0: 그렇죠.
1: 나중에 공소시효가 넘어가서 안 됐고요. 예.
0: 그 후에 이제 2018년에 예. 새로 이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TF를 예. 만들어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했는데 안 됐죠.
1: 예.
0: 저는 이걸 보면 꼭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맡겨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 예.
0: 검찰은 검찰 개혁의 위기 때마다 꼭 이렇게 수사를 해서
1: 예.
0: 여론을 호도하고
1: 예.
0: 그 결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검찰 개혁을 막아왔습니다.
1: 예.
0: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려 하자 이번에는 보안수사권을 빌미로
1: 예.
0: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을 검찰에 남겨두겠다는 뜻입니다.
1: 예.
0: 그러면 정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1: 검찰의 수사 인력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0: 그렇습니다.
1: 검찰은 순전히 공소청에서는 공소만 된다는 얘기시군요.
0: 제가 수사를 해보면요. 기소하는 사람은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1: 예.
0: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1: 예.
0: 억울한 사정을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런 사정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1: 예.
0: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 그게 이제 확실합니다.
1: 이성윤 의원님은 서울 공업장, 중앙지검장도 하셨고 문재인 정부 때 고검장까지 하셨죠.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1: 앞서서 보안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폐해로 대표적으로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을 검찰이 가짐으로써 폐해가 일어난 사건.
0: 검찰이 보안수사권을 가져서

0: 해가 이란 사건 대표적인 사건은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고요.
1: 예.
0: 성남 FC 사건도 부안수사권을 통해서 기소한 사건이고 정말 부안수사를 잘못해서 또는 악용해서 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법리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예.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사정을 못 보게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1: 예.
0: 저는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1: 예.
0: 직접 수사를 받아봤고
1: 예,
0: 재판까지
1: 그렇죠.
0: 받아봤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맞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1: 이제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수사 기소 분리에 더 큰 거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있었던
0: 그렇습니다.
1: 것 같고요. 예. 그게 더 먼저죠 사실은. 예.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거는 보안 수사. 이 수사가 이제 인지 수사나 최초 수사 직접 수사가 아니고 보안 수사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리고 앞서 이제 김학의 사건 말씀하셨는데 대검 자료였다면 지난 3, 4월간 검찰이 기소한 게 약 4만 5천 건인데 그중에 2만 5천 건 비율로는 46%에 대해서 보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0: 예.
1: 검찰에. 그러면은 4만 6천 건 중에 2만 5천 건에 대해서 사실은 서민들이나 또는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검찰이 한 번 더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성윤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만 그 비중 차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없애는 게 더 폐해가 크지 않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0: 제 경험으로 보면
1: 예.
0: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검에서 보안 수사를 했다는 부분은
1: 예.
0: 그렇게 사건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근데 피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을 쓰시는 김진수 씨는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보안 수사를 통해서 범인의 사실은 원래 강간 목적의 이 살인 미수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 앞서 이제 김학의 사건이나 권력자들 사건이 물론 그런 폐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몇 건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0: 몇
1: 이제
0: 건은 안 되지만
1: 매년
0: 그 폐해가 너무 크고
1: 예.
0: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폐해가 너무 크고
1: 예.
0: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권리구제 부분은
1: 예.
0: 지금 저희가 보안수사 문제는 그러면 보안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속히 하려면 원래 했던 부분은 수사부서에서 보안수사를 하라고 하면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 중수청에서 보안수사 새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계를 한 겁니다.
1: 예. 중수청의 원래 구조는 연간 한 6천 건 정도를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대검 자료로만 봐도 두 달간 보안수사가 이루어진 건 2만 5천 건입니다. 감당이 가능한 게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0: 대검 자료에 나온 보안수사건 지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1: 예.
0: 그렇게 어렵거나
1: 예.
0: 또 대검에서 낸 자료가 정말 이게 필수적으로 검사가 꼭 해야만 하는 보안수사냐
1: 예.
0: 이런 의문이 있죠.
1: 예.
0: 저는 보안수사 요구권 또는 중수청에서 보안수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게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죠. 그리고 원래 아시다시피 중수청에서는 중대범죄인데 이번에 보안수사를 하기로 한 7대 범죄는 뭐 아동학대랄지 장애인학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범죄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아동학대 물론 여기에 대한 기준도 좀 애매합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0: 중수청의 인력 설계의 문제인데요. 그건
1: 예.
0: 충분히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또 거기 가게 되면
1: 예.
0: 보안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부분 보안수사도 검사가 하기보다는 검사가 수사관을 시켜서
1: 수사관들이
0: 하기 때문에
1: 예.
0: 그 수사관들이 가면 보안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1: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보안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보안수사 요구는 연간 한 10만 건 정도씩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근데 경찰이 과연 잘 처리하느냐 이미 경찰도 자체 수사가 적체돼 있다는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0: 그렇죠.
1: 근데
0: 검찰도 수사가 지체되어 있고요.
1: 예.
0: 이제가 막 500건, 1000건 10, 이러고 있습니다.
1: 지금 적체되어 있다는 건
0: 예.
1: 아시죠?
0: 예.
1: 이게 이제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 시스템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여러 가지가 사실은 꼼꼼하게 되지 않아서 사건이 적체되어 있고 그러면 사건 피해자들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0: 예. 수사가 과거처럼 한 기관에서 하던 때는 편했는데
1: 예.
0: 지금은 사건이 복잡해지고
1: 예.
0: 또 사건 관련자들이 주장이 많습니다.

0: 않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서 수사해야 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1: 예.
0: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 인력의 능력을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
1: 예.
0: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데
1: 예.
0: 지금 검찰도 경찰도 수사 인력에 좀 이렇게 경험을 축적하고 수준을 높이는 거 이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그럼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시나요?
0: 전 국가적으로 수사 역량을 높이는 거
1: 예.
0: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검찰도 수사를 안게 됐지만 사건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래서
1: 예.
0: 그 눈을 키워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도 지금 수사력이 한 3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예.
0: 이 인력을 잘 교육해서 수사 역량을 높이는 거 그리고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거
1: 예.
0: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0: 가능합니다.
1: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될
0: 그렇습니다.
1: 수 있다.
0: 예.
1: 지금 공수처는 안착됐다고 평가하십니까?
0: 공수처는
1: 예.
0: 지금까지도 안착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예.
0: 사건은 많은데 수사 인력이 너무 적고요. 또 수사관들도 너무 적습니다.
1: 예.
0: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다시 손질해서
1: 예.
0: 검사도 좀 늘리고 수사 인력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게 되게 고위 공직자이기 때문에
1: 예.
0: 정보도 많고 또 수사에 대응하는 능력도
1: 예.
0: 높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을 좀 늘려주고 또 수사관도 능력을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수사관들의 그 승진 구조 이런 것도 좀 개편을 좀 해서
1: 예.
0: 공수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수사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1: 예.
0: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제대로 그 공수처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공수처도 지금 설립된 지 5,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착이 안 됐는데 이번에 이제 번수권 폐지 등 완전히 되면 안착되는 데 그건 훨씬 큰 거여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0: 네.
1: 그럼 그동안의 이 공백 기간에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면 그런 안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준비를 해놓고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적이 많아서요.
0: 이런 수사권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1: 예.
0: 충분히 수사기관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1년 전부터 법무부와 검찰에 정말 준비를 좀 잘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법무부 검찰이 조금 인력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이유가 보안수사권을 기대하면서 또는 형 집행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력을 남겨두고
1: 예.
0: 또 직접 수사 인력을 남겨두라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그
1: 예.
0: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지만 하위법령이 있습니다. 수사 준칙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1: 예.
0: 좀 살피고 제도도 만들고 또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꼭 법무부와
1: 알겠습니다.
0: 협의를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물어보고 싶은 건 한 30분 정도가 더 있는데 시간이
0: 많이
1: 다 돼서
0: 주십시오.
1: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위원 후보인데 당원들 또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안수사권이 많이 주제가 됐잖아요.
1: 예.
0: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유일하게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알고 이번 보안수사권 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이 아닙니다.
1: 예.
0: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으면 검찰은 아직도 직접 수사 인력 그리고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은 정말 피해자들의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1: 예.
0: 철저하게 보호장치를 만들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

0: 식습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6: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7: 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드컵 축구에 대한 축구협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청문회가 있었는데 맹탕이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법원과 문체부가 이미 대한축구협회의 문제에 대해서 힌트를 줬는데 의원들이 제대로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핵심이 뭔지 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8: 네, 안녕하십니까?
7: 일단 축구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요?
8: 좋아하죠. 예. 예. 뭐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다 좋아하시죠. 예. 예.
7: 저는 구경만 좋아하고 뛰기에는 몸이 무겁습니다.
8: 아, 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축구 사건도 많이 하고 또 올해부터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이기도 합니다.
7: 아, 축구협회 공정위원이시군요.
8: 그리고 계속 이름 오르내리는 또 그 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
7: 그 오늘 학교면 안암동에 있는 그 학교 말씀이시는군요.
8: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특히 주목할 인물 중에 한 명인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와 또 같은 동네예요. 중학교 선후배예요.
7: 아. 네.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할 거는 지적을 하고 객관적으로 다 따져봐야 된다.
7: 예.
8: 지난번 청문회 때 국회의원들처럼 호통만 쳐가지고는 달라지는 거 없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7: 팩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다. 일단 어떤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까?
8: 홍명보 선임의 미스터리.
7: 예.
8: 정몽규 홍명보가 아니라 이임생과 김정배 부회장을 주목해야 한다.
7: 아, 김정배 부회장이요?
8: 그렇습니다.
7: 예.
8: 이게 단순한 뭐 짐작이 아니고요. 예. 판결문 그리고 또 문체부 감사보고서에 근거한 거거든요. 오늘도 화면에 자료를 여러 가지 띄워놓겠는데요.
7: 예.
8: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문제되면서 문체부가 감사를 했습니다.
7: 예.
8: 네, 그리고 잘못이 드러나가지고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정몽규 회장 등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어요. 아홉 가지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7: 예.
8: 오늘 살펴볼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승부조작 사범 포함해서 축구인 100명 기습 사면 또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관련된 문제였는데 그런데 축구협회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감사 결과 타당하다, 중징계 요도 타당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7: 예.
8: 심지어 법원 홈페이지에 이달의 화재 판결로 올라왔어요. 이거 한번 좀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하고요.
7: 그러니까 문체부가 감사해 보니까 축구협회가 뭐 심판 선임뿐만 아니라
8: 감독 선임,
7: 사면,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등 문제가 많았다 이 얘기군요.
8: 그렇습니다. 축구협회가 항소해가지고 2심이 진행되고 있긴 한데 당시에 그 1심 패소가 정몽규 회장 퇴진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7: 예.
8: 뭐 오늘 정말 한 서너 시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감독 선임 미스터리에만 오늘은 집중하겠습니다.
7: 예, 감독 선임할 때 미스터리 일단 뭐 무엇부터 알아야 됩니까?
8: 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게 된 거는요 전임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두 명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7: 예.
8: 우선 출발점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규정입니다.
7: 예.
8: 축구협회 회장이 감독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7: 권한이 없나요?
8: 네. 예. 국가대표는 운영 규정을 보면요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이제 전강위라고 줄여서 부를게요. 여기에 감독 추천 권한이 있고요.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이사회가 감독 선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7: 예.
8: 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우선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는요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최종 면접을 진행했다.
7: 예.
8: 그리고 이사회에도 아예 누락되었다. 또 홍명보 감독도 마찬가지인데요.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하면서 권한이 없던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7: 예.
8: 이때 면접 과정 불공정했고요. 또 감독을 내정하고 발표한 다음에 형식적으로 이사회 서면 결의했다.
7: 예.
8: 자, 여기에서요. 오늘 주목할 인물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프로팀에 가 있는 이임생 이사를 주목해야 한다. 예. 모든 미스터리가 여기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7: 그러네요. 이임생 이사.
8: 그렇습니다.
7: 요 얘기 일단

0: 그럼 나중에 다시 해주신다 그러고.
1: 네.
0: 일단 문체부가 감사 후에 중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건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뭐 권한정지, 자격정지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보였는데
1: 네.
0: 요건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명보 감독 선임은 권한 없는 자의 불공정 불투명한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규정에 따라서
0: 예.
1: 전력강화위원회가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이 홍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방안을 강구해라
0: 예.
1: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그러면 통보뿐만 아니라 아예 뭐 직접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0: 예.
1: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잖아요.
0: 예.
1: 하지만 그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IFA가 각국 축구협회의 정치적인 독립을 중시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간섭을 하면은 이거 징계 대상이기도 해요. 아예 출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아는 문체부가 조심스럽게 절차를 준수해서 다시 뽑으면 어때? 이렇게 네 이렇게 좀 조치를 강구해봐 이렇게 통보를 한 거거든요.
0: 사실 피파가 더 힘이 센 거군요. 어떻게 보면
1: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축구에 한해서는
0: 예.
1: 그런데 협회는 따르지 않고 홍 감독을 밀어붙였고 또 월드컵 준비 과정 경기력도 좋지 않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32강도 못 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령 32강 갔더라도
0: 그렇죠.
1: 16강 갔더라도
0: 그렇죠.
1: 그리고 결승 가서 우승을 했더라도 당시 이 감독 선임 과정의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 우승은 좀 봐주죠. 예, 우승은 빼고
1: 어떤 뭐 예, 16강 예, 갔더라도
0: 절차의 문제는 네, 네. 있는 거다.
1: 네.
0: 결과
1: 그렇죠.
0: 상관없이.
1: 그래서 예. 오늘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미스터리가 지금 남아 있고
0: 예.
1: 청문회 때 이걸 따졌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선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팬이어서 선임했다 이런 설들이 많았었는데
1: 그러니까요. 예,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차를 정확하게 예. 짚어보죠. 2023년 1월에 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0: 예.
1: 이때 축구협회의 모 팀장이 이 전강위 위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독일 출신 마이클 밀러 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에 감독 선임 권한을 위임해 주십시오.
0: 예.
1: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 이후에 밀러 위원장이 감독 후보자 면접을 진행하고 순위를 정해서 정몽규 회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1, 2순위 후보자 면접을 보고요.
0: 예.
1: 그중에서 1순위 후보였던 클린스만과 계약을 한 거거든요.
0: 예.
1: 이때 이사회 의결 없었어요. 그 후에 이제 다 절차 마무리한 다음에 2차 전강위 회의를 열어서 밀러가 이제 위원들에게 클린스만 선임 과정과 이유를 사후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0: 그렇군요.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몽규 회장은 면접 권한도 없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예.
0: 예.
1: 게다가 이 전력강화 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권한을 위임하고 몰아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법원 1심 법원도 그게 문제다라고
0: 예.
1: 봤는데 물론 현실적인 얘기는 있어요. 뭐냐면 아이 그래도 누군가 앞장서가지고 절차를 진행해야지 일이 되는 거 아니냐.
0: 그렇죠. 좀
1: 그리고 위원들
0: 사람이 있어야 된다.
1: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다 동시에 움직이냐. 또 보안 유지도 중요한 거 아니냐 협상을
0: 예.
1: 위해서는
0: 예.
1: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감독 추천 권한을 부여한 것 자체가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추천을 방지하기 위한 거다.
0: 예.
1: 법원은 이렇게 봤고요.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데 이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0: 못했다.
1: 밀러 위원장이 내가 권한 받았으니까 단독으로 내가 면접 보고 추천할게. 결국 전광위의 권한이 행사되지 못했다는 거죠.
0: 예, 사실은 전력강화위원회가 정말 실력을 평가해서 감독을 선임해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는 그때 당시 네. 논란도 많았고
1: 그렇습니다.
0: 인플루언서인 클린스만을 네. 선임했다. 정몽규 네. 회장 픽이다 그냥.
1: 그러니까요.
0: 그럼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1: 정몽규 회장은 뭐 감독 추천 선임 권한 없는데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0: 예.
1: 2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고 사실 협회는 이게 면접 아니고요 면담입니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0: 예.
1: 근데 법원은 아니 그게 면접 아닙니까?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좀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몽규 픽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0: 예.
1: 그런데 사실 저도 CBS에서도 이거 얼마 못 가서 잘릴 거다.
0: 예.
1: 제대로 이거
0: 그렇게 예측하신 바 있죠.
1: 예예 예, 이거 제대로 일한 거 아니다.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렇게 정몽규 회장이 밀어붙인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결국은 실패하면서 정몽규 회장이 그 후임자 선임할 때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 외국인 감독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했고
0: 예.
1: 이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모종의 사유로 좀 괴상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 국내 감독인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0: 예.
1: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0: 홍명보 감독 일을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면 앞서 이제 괴상한 절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 네.
0: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미스터리가 정말 많고요. 이게 오늘의 본

0: 입니다. 1심 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우선 홍명보 감독 선임 당시에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후보자를 결정했다. 예. 이거 문제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니 당시에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협회의 권한을 위임을 했고
1: 예.
0: 협회가 이 권한을 받은 다음에 이거 다시 이임생이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주장을 했지만
1: 예.
0: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아니 국가대표팀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에 있는 거다.
1: 예.
0: 위원장이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최 아니다.
1: 예.
0: 이렇게 본 거고요. 무엇보다 정혜성 위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아, 저 위원장 사퇴할 때요. 협회에 감독 추천 권한 준 적이 없습니다.
1: 예.
0: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또 면접 과정도 불투명 불공정했습니다. 아니 외국인 감독 후보자 여러 명 있었거든요. 실제로 면접 진행했거든요.
1: 예.
0: 이때 참관인이 있었고요.
1: 예.
0: 질문지, 평가서, 영상 자료가 다 남았습니다. 이거 다 만든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명보 감독 면접할 때는 참관인이 없었고요. 임생 이사 혼자 단독 진행했습니다. 또 기록도 남기지 않았거든요.
1: 예.
0: 이런 이유로 관련자들 중징계하라는 요구가 내려진 거죠.
1: 아, 외국인 감독들을 처음에 후보자들을 면접 볼 때는 참관인도 있고 영상 기록도 남겼다. 이 얘기는
0: 네.
1: 면접한 걸 여러 면들이 같이 회의에 모아서 좀 더 꼼꼼히 분석해보자 이 얘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1: 홍명보 감독 선임할 때는 그냥 네. 빵집에서 이임생 이사 가서 네. 잠깐 얘기하고 선임했다.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이거는 네. 정당한 쉽게 말하면 숙의 없이 누군가의 그냥 원픽으로 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당시 선임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예. 미스터리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데요. 2002 월드컵 코치였던 정혜성 위원장이 마이클 밀러에 이어서 정강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혜성 위원장이 뭐 런던, 리스본, 이스탄불, 도하 가가지고 외국인 후보들 만났어요.
1: 예.
0: 그리고 회장한테 두 명 보고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다시 최종 후보 세 명을 보고했는데 이때 1순위가 홍명보입니다.
1: 예.
0: 당시 외국인 후보 두 명은 이거 면접 봤거든요.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면담도 안 한 상태에서 1순위로 추천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미스터리죠.
1: 예.
0: 왜냐하면 이 정혜성 위원장은 당시 평가를 종합해보면 당시 외국인 감독 선임에 정말 진심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1: 예.
0: 그런데 갑자기 왜 홍명보 감독이 1순위로 튀어 올라왔냐. 이게 정혜성 위원장 개인의 결단이냐. 아니면 아 이거 외국인 감독 아무래도 좀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국내파로 가자고 한 거냐.
1: 예.
0: 또는 누군가 외국인 감독 이거 안 돼. 탐탁지 않게 여겨서 국내 감독이 선임되게 한 거냐.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 거죠.
1: 잠시만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만나고 1, 2, 3 순위를 선정할 때는 그러니까 후보들을 일단 뭐 서류나 이런 걸 통해서 추천하겠죠. 여러 또 추천도 받고.
0: 네.
1: 그런 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1, 2, 3 순위를 놓는 게 볼 땐 상식적인 거잖아요.
0: 그렇죠.
1: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더라. 뭐 장점, 네. 단점 쭉 하고. 그런데 처음에 외국인 감독들을 계속 순위를 했었는데 요게 거부된 다음에는
0: 네.
1: 홍명보 감독은 만나지도 않고 그냥 1순위가 됐다는 거네요?
0: 그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이거 정몽 회장이 이렇게 시킨 거 아니야? 라는 지적도 있는데
1: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의심이 많습니다.
0: 근데 그건 아니에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0: 예,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왜냐하면 정몽 회장이 당시에 1순위로 추천된 홍명보를 거절했습니다.
1: 아.
0: 네, 그러자 정혜성 위원장이 사임을 했거든요. 아,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도 처음에 안 하겠다고 하다가 제발 맡아달라고 하니까 승낙을 한 겁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 대회 기간 동안의 모습들이 그게 또 연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 내가 적임자라면서 맡아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내가 맡아준 건데 나한테 왜 이래? 이런 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1: 예.
0: 아무튼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정혜성 위원장 사임 후에 전강의 회의가 열렸는데 이때 어떻게 갑자기 이임생 이사가 등장했냐는 거죠.
1: 예.
0: 그리고 감독 선임 절차 전면에 어떻게 나서게 됐다는 거, 나서게 된 거냐. 이게 자발적이었냐. 또 누군가 등떠미로서 내보낸 거냐.
1: 예.
0: 뭐 얼굴마담이었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마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게 미스터리거든요.
1: 예.
0: 이걸 청문회에서 밝혀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뭐라고 했냐. 아 임생 이사가요. 전강위원들로부터 권한받았습니다. 또는 아 정혜성 위원장으로부터 권한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1: 예.
0: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자 아 사실은 저 정관에 따라 가지고 긴급사항 처리할 수 있는 회장이 이거 사퇴 소수 적임자인 이임생 이사를 지명한 겁니다.
1: 예.
0: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었죠.
1: 약간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처음에 외국인 감독이 다 거부된 뒤에 홍명보를 갑자기 1순위
0: 네.
1: 올린 것.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정혜성 위원장이 바로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면 홍명보 감독을 거부하니까 사표를 낸 건지
0: 네.
1: 그냥 상식적인 의심은 누군가 홍명보

0: 감독을 밀고서는, 근데 그거는 A가 밀었는데 B인 회장이 거부했다. 중간에 끼었네. A 뭐 이럴 수도 있고.
1: 둘 다일 수도 있죠.
0: 둘 다일 수도 있고요.
1: 예. 애매한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문체부 감사 보고서에 이 관련자들의 직접 진술이 기재돼 있습니다.
0: 예.
1: 먼저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임생 당시 이사의 진술입니다. 김정배 상임 부회장이
0: 예.
1: 저에게 5개월 동안 감독 선임이 안 되고 위원회에서 자꾸 정보 유출되고 위원회 다시 구성하기도 시간 촉박하니까 이임생 이사 당신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지시했고 예. 저는 그 지시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아니 부회장이 지시하니까 저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빨리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0: 예.
1: 그리고 또 회장님께 문자로 보고했더니 회장님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종 후보 3명을 선입견 없이 검토하세요. 판단을 믿습니다. 자 이런 답 받았기 때문에
0: 예.
1: 회장님이 저에게 임무 맡겼다고 생각하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임생이었을까? 이거를 청문회에서 사실 추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0: 예.
1: 여기에 대해서 김정배 부회장의 진술도 있습니다. 김정배 부회장은 당시 그 상근 부회장이고요. 문체부 차관 출신입니다. 여러 가지 괴담도 있는데
0: 예.
1: 약간 좀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비껴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임생이 이 일을 이어갈 최적임자라고 판단해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고 구체적인 미션은 3명으로 압축된 후보자를 직접 대면 면담하고
0: 예.
1: 홍명보 감독도 꼭 만나보시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시고 잘 검토해서 협회에 우선순위 보고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홍명보를 꼭 만나봐라.
0: 그러면 김정배 부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밀었다. 이렇게 현재는 의심이 되는 거네요.
1: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아예 전임자가 홍명보 1순위 추천했는데 이거 안 하기 그러니까 절차는 진행하세요라는 의미였는지
0: 예.
1: 아니면 정말 흑막인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명인이 아니다 보니까 비교가 있거든요. 김정배 부회장 지난번 이제 2년 전이죠. 그때 청문회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나왔거든요.
0: 예.
1: 그런데 관심의 어떤 초점에서는 좀 비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협회 노조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 당시 정혜성 사임 후에 이임생 등떠민 게 김정배 부회장이었다.
0: 예.
1: 네. 그리고 정봉규 회장이 당시 정강이를 다시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밀어붙인 게 김정배 부회장이었다. 이런 협회 노조의 이야기도 있거든요.
0: 예.
1: 그런데도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김정배 부회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출신.
1: 네.
0: 특히 이제 옛날에 체육과장 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행시 출신 공무원인데 뭐 축구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 축구인 아니죠. 예. 네.
0: 근데 대한축구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았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체육 관련된 고위 공무원이었다.
1: 그렇습니다.
0: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1: 네. 그 정몽규 회장은 그럼 뭐라고 했냐? 이것도 감사 보고서에 기재돼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아, 저 감독 후보 추천 이후에 계약 협상은 협회에서 할 일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이임생에게 위임했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아 이거 회장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권한도 아닌데 자기 권한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0: 예.
1: 회장이 이게 그러다 보니까 권한 없는 이임생에게 이게 정광희가 갈 감독 추천을 이거 지시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당연히 부적절한 거고요.
0: 예.
1: 그리고 또 세 번째 미스터리도 짧게 좀 살펴보면 물론 감독 공석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당시 월드컵 예선도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계약 조건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임생 이사가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서둘러 발표를 한 다음에
0: 예.
1: 이사회 서명결이 있었어요. 이게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이임생 이사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장서지 않는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0: 예.
1: 왜 앞장섰냐? 이거 단순히 뭐 고려대 교유라는 이유만으로 설명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한국 축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데 그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혹시
0: 예.
1: 그 후에 있었던 회장 선거에서의 지지를 대가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는
0: 예.
1: 정몽규 회장보다 오히려 협회에서 더 힘이 있고 조직을 장악한 누군가가 이 일을 진행한 거 아니냐. 이거를 청문회에서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0: 예.
1: 그런 기회가 사라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0: 아, 이 부분을 봤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실 김정배 부회장이 어떤 역할을 한 것 아니냐 뭐 이 부분에 대한 게 놓쳐져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집중 추궁을 했어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힘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0: 예.
1: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감독 선임 관련된 문제잖아요.
0: 예.
1: 그런데 이게 9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0: 아, 나머지도 네. 문제가 많다.
1: 8가지가 더 있거든요. 특히 금전 관련 부분들을 들으면 아니 이런 일이 있었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은데
0: 예.
1: 이게 한국 축구가 계속 국민들 사랑받으려면 국민들 눈높이에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공정한 절차와 투명한 운영을 당연히 원합니다.
0: 예.

0: 힌트만 살짝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1: 아, 뭐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다. 아. 그리고 설계도면을 마음대로 아, 뭘 위조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설계도면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아. 예, 속였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 많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

0: 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2: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4: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5: CBS
6: 예술이 일상이 되고
5: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6: 우리의 일상이
5: 문화가 된다.
6: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5: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6: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5: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6: 공정하게
5: 함께
6: 새롭게
5: 마음껏 꿈꾸자
6: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4: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전체의 일부분일 뿐 흙덩이 하나라도 바다로 쓸려나가면 유럽 땅은 그만큼 작아지고 누군가 죽으면 내 몸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니 나 또한 인류의 한 부분이므로 그러므로 종이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대를 위해 울리고 있습니다. 존 던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중 일부입니다.
5: 날씨와 생활입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현재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의 어제 낮 기온은 42.5도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경남 등 동쪽 지역에 이어서 서쪽 지방도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간밤에 전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 지역 지역은 12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강릉의 낮 기온이 34도, 부산 35도, 서울과 대전, 대구 37도, 광주 3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가끔씩 구름만 끼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2: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0: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용기와 배짱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용기는 보통 샘솟는다 라고 표현하지만 배짱은 두둑하다 라고 표현하죠. 배짱이라는 게 타고난 성격이라면 용기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는 충전식 소모품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나면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 같고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나면 세상 든든한 기분이 되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좀 더 용감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 요거 절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미래를 위해 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씩씩하게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겠죠.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입주 1385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짹짹!